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강력하고요.
1: 맞아요.
0: 자, 미션 2는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한 칸이면 더 강력하신
1: 여기 좀 하드한데요. 네,
0: 그렇죠.
1: 하드코어인데요.
0: 아, 지금 세 칸도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1: 손에 묻을 수 있는데요.
0: 한 칸이
1: 예.
0: 분이 있습니다. 자,
1: 예.
0: 이거 과연 영어로 가능할지.
1: 그러게요. 이게,
0: 일단은 휴지의 한 칸도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한 번에 몇 개, 이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러게요. 좀 생소한데.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휴지를 다 써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Hello.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Running?
2: No.
1: Toilet?
2: You know toilet paper, the tissue?
1: Tissue?
2: Nearly all gone.
1: Gone.
2: Nearly.
1: Paper? Nothing.
2: Nearly
1: Nearly?
2: nothing. Really.
1: Really nothing.
2: Really nearly.
1: Nearly?
2: Nearly all gone.
1: Who is nearly?
2: Running out. No toilet
1: No
2: paper.
1: toilet paper? Really?
2: Almost.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2: Huh?
1: 엄마가 toilet paper so expensive, so 아껴, save paper.
2: Save.
1: Yeah, I told you.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2: Huh?
1: 한 번에, once, only one paper.
2: One
1: One tissue.
2: square?
1: 그렇지.
2: 어?
1: One. 에.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에?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Disaster?
2: Disaster, like terrible,
1: Terrible?
2: horrible. You want to see it?
1: 괜찮아. It's
2: It's
1: okay.
2: okay?
1: It's okay. Wash your hands. So clean. One tissue, okay? Try.
0: 네.
1: 오, 쉽지
0: 아니,
1: 않네요.
0: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와, 내가 이걸 영어로 몰랐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알았어야 됐는데 몰랐던 생활 표현들이 많이
1: 그
0: 나옵니다.
1: 일상의 영어인데
0: 네.
1: 이게 이렇게 내가 떠오르지 않다니. 예, 뭐 이랬어요. 저도
0: 그렇죠.
1: 사실.
0: 실제로 뭐 화장실에서 휴지가 모자라고 이런 거 다루는 건 우리 EBS 왕초보 영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엄마 휴지 이러면 되지
0: 어허.
1: 않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4: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엄마, 우리 휴지 다 써가요. 아, 몇개안 남은 거예요.
1: Nene. Mom, we are running out of. Running out이 뭔가 달리다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뭐 그런 느낌인데요?
0: 맞아요.
1: 그죠? 그래서 다 써간다. 이것도 다돼 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뭐가 휴지가 여기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0: 으흠.
1: 보통 이제 화장실 휴지는 롤로 돼 있잖아요. 롤.
0: 네.
1: 예. 그래서 롤 티슈.
0: 롤
1: 예.
0: 티슈.
1: 티슈.
0: 네.
1: 예.
0: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we are running out of roll tissue. 그게 아니라 들어봤을 거예요.
1: 뭐예요? toilet
0: 토일렛
1: paper.
0: 페이퍼 되겠습니다.
1: 아,
0: toilet이 뭐였죠?
1: 화장실이요.
0: 그렇죠. 페이퍼는 종이인 거고요.
1: 네.
0: 자, 그래서 화장실 종이, 그게 바로 휴지, toilet pap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뭘 흘리든, right? 화장실에서 쓰든,
1: 네.
0: 얼굴에 뭔가 화장을 할때 뭔가를 하든, 다 휴지로도 해결 가능하고,
1: 다 휴지예요.
0: 휴지 있어? 휴지 있어? 휴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완전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휴지,
1: 예?
0: 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다른 곳에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쓰지만, 좀 구분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리고 이 티슈라고 하는 거, 우리는 티슈 뭐 하면 또 티슈 달라 이러잖아요. 이거 원래 뭐에 쓰는 것 같아요? 뭐에 쓰죠 우리?
1: 화장.
0: 맞아요.
1: 화장.
0: 티슈는 네. 보통 이렇게 뽑아서 화장과 관련돼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할 때 티슈를 쓰게 됩니다.
1: 예.
0: 냅킨은 뭐예요?
1: 식사.
0: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식사할 때 쓰는 그 냅킨 네모 네. 모양으로 접혀 있는 거. 이 세 개를 구분을 하는데 영어에서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 구분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 휴지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1: 그죠.
0: 근데 영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밥을 먹다가, 뭐, 여기 묻었든 떨어뜨렸든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냅킨으로 닦거나, 아니면 뭐 티슈로 얼굴을 닦던가, 이런 게 아니라, 토일렛 페이퍼를 주세요. 이래버리면, 아, 화장실 가려나 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1: 네.
0: 오케이. 자,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1: 네.
0: 바로 run out. 근데 무엇을 다 쓰는지는 뒤에 of something을 이제 쓰면 돼요.
1: 네.
0: 슬기 씨처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말 너무 달려서 out이 됐다.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
1: 맞아요.
0: 결국 내 힘이 없어졌다 생각해도 네. 되고요. run이 실제로 물이 흐른다라고 할 때도 run 써요. 흘러서 out이 됐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So something이 run out 한다는 거에다 of를 붙여볼게요. So run out of something은 뭔가를 다 써버리다. 근데 진행형으로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1: 네.
0: 우리 다 써가고 있어요. Run out이 되고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닳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휘발유 있죠?
1: 네.
0: 자동차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거 그냥 gas라고 쓰시면 돼요. Gas.
1: Gas.
0: 어떡하지? 우리 gas가 거의 다 바닥났어. 주유소 없나? 주유소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일단은 주어로 잡는 거예요.
1: We.
0: We. 그리고 진행형으로 닳고 있다.
1: We are running out.
0: We are running out. 그 다음에 gas가.
1: Gas.
0: Gas. That's it. Oh no. We are running out of gas. 사실은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안 적으셔도 되는데요. Gas를 주어로 삼을 수도 있어요. Gas is running out.
1: 아.
0: Gas가 run out 하고 있다. 혹은 그걸 겪는 사람을 주어로 쓸 경우에는 of를 붙이는 거예요.
1: 네.
0: So we are running out of gas.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주어를 나로 잡아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뭐 슬기 씨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1: 네.
0: 이제 점점 인내가
1: 바닥이 났죠.
0: 바닥이 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아, 나 지금 참을성 한계가 왔어. 이런 거 있죠?
1: 네.
0: 자, 참을성, 인내가 영어로 뭐죠?
1: Patience.
0: 예요. Patience. 그러면 네. 나 인내가 다 닳고 있어. 한마디로 나 이제 인내심 나 끝까지 왔어.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그렇죠. I'm running out of patience.
1: 오.
0: 이거는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으로 쭉쭉 나올 정도로 오.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나 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e are running out of gas.
1: We are running out of gas.
0: Mm-hmm.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네. 그리고 진행형으로 오늘은 쓰긴 했지만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해서 단순형으로 써도 됩니다. 과거형 run의 과거 뭐예요?
1: Ran.
0: Ran이죠?
1: 네.
0: 그럼 그 ran을 써서 우린 돈을 다 썼어. 바닥이 났어. 과거형으로?
1: We are running.
0: 아, 과거형으로?
1: We ran out of money.
0: 그렇죠. We ran out of money.
1: 아.
0: 이러면은 돈을 과거에 다 쓴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실 run out of something이 완전히 바닥난 느낌. 근데 진행형으로 쓰면 그러고 있다예요.
1: 네.
0: 완전히 닳진 않았어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아, 그러니? 이러면 참 좋은데요.
1: 네. 보통 엄마 그렇지 않죠.
0: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그렇죠.
0: 네.
1: 아유, 엄마가 아껴 쓰라 그랬잖아. 보통 요 톤이죠.
0: 왕소보 형이 너무 좋은 게요. 어슬기 씨가 완벽하게 그거를 재현해줘요.
1: 모든 상황에 뭐 제가 엄마 톤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다른 역할들도 다 가능합니다.
0: 최적화돼 있어요.
1: 예, 그럼요. 네. I told you. 나 너한테 말했지. To use. 사용하라고 아껴서. 아껴서.
0: 자. 참고로 아껴서는 제가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1: 그래요?
0: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직역으로. 덜.
1: 덜?
0: 덜입니다. 더 적게.
1: 아, use less군요. 오, 큰 힌트가 됐습니다.
0: L-E-S-S 맞나요?
1: 네.
0: Okay, so I told you to use less. 정답? 맞습니다.
1: 오.
0: 뭐의 반대예요, less가?
1: More.
0: 그렇죠. More는 더 많이 네. 하지만 less는 더 적게가 네.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네.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1: 그쵸.
0: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있죠.
1: 맞아요.
0: So, tell의 과거형 told를 써서

0: I told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잖아. 물론 이제 좀 화를 내는 게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하는 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So I told you to do something. 그리고 참고로 원어민들은 여기에 flat, so 리을 비슷하게 발음을 내기도 해요. 빠르게 하려고 I told you to do something. Told you를. 이거는
1: 도우지를.
0: 여러분들 옵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숙제하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죠? Hey,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What are you doing?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오, 요거 약간 트릭이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 그랬잖아. 나 지금 집중하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오, 나이스.
1: Wow.
0: 자,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거죠. Quiet은 형용사니까 혼자 못 써요, 그렇죠? So 비동사랑 함께 써서 I told you to be
1: Quiet.
0: quiet, you know? So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뭘 말했어요? 이거 하라고.
1: Your
0: 내가
1: homework
0: 말했잖아. 뭐라고요? 이거
1: to be
0: 하라고.
1: quiet.
0: Yes?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이거 틀리는 거 저는 아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틀려도 돼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고 했지는 일단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 그랺잖아. 일단 그거.
1: I told you to eat that.
0: Eat that. 뭐, eat it. 이런
1: Eat it.
0: 식으로.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내 거야,
1: Mm.
0: 그거. 이러면서.
1: I told you not to eat. Eat.
0: 뭐예요? 그거 거기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1: 오.
0: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할 때는요. to
1: Not
0: 앞에 얘만
1: to.
0: 넣어주시면 돼요. So, I told you to로 처음엔 연습 100번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넣으세요.
1: I told you not
0: I
1: to.
0: told you not to eat i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I told you까지만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씁니다. I told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말했지? 내가 뭐라고 하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아이구야 남을 탓하거나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use less.
1: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한칸
1: 어허.
0: 세요.
1: 그쵸.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칸인데요, 이게.
0: 한 칸?
1: 칸이 비어져 있네요.
0: 아, 그래.
1: 빈 칸에 칸이
0: 갑자기
1: 비어져
0: 자꾸.
1: 있어요.
0: 그러네요.
1: Is enough. 그게 충분해.
0: enough 날것 같군요, 그쵸?
1: 네네. 한 번에 한 칸이면,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칸에 들어가는 말이어야
0: 네.
1: 되는데.
0: 와, 이거는 사실, 영어 잘하는 약간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막상 오히려 알아야 되는 이거 모릅니다. 진짜예요.
1: 와, 이거 근데 떠오르질 않는데요. 혹시 이거 들으면 알만한 단어인가요?
0: 완전 알아요.
1: 그래요?
0: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 toilet paper 한 칸은 무슨
1: 네.
0: 모양이에요?
1: 정사각형. 아, 그러면은 square. 예. 잠깐만요.
0: 아니, 힌트를 드렸는데도.
1: 알아요. square. 맞추면은
0: 유죠? 중간에?
1: 유예요.
0: Okay. One
1: square.
0: square at a time is enough. 맞습니다.
1: 우후!
0: Alright, so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휴지 한 칸을 부를 때도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합니다. 스퀘어. 대신에 여기 된소리가 좀날 거예요. Okay, so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스퀘어가 아니라 스퀘어처럼 비슷하게 날 겁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스퀘어. 스퀘어.
1: Square, square.
0: Al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 번에 하나의 스퀘어씩.
1: 네.
0: 벌써 패턴이 좀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1: One.
0: 얘만 비워두는 거예요. One 뭐뭐 at a time.
1: 네.
0: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에 한 무엇씩이라고 하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만.
1: 네.
0: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오늘 막 10개씩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한 번에

0: 챕터씩만 공부해. 자, 그러면 나눠볼 거예요. 한 챕터를 공부해. 그럼 뭐라 그래요?
1: Study one chapter
0: 그죠? 한 번에?
1: at a time.
0: That's it. Study one chapter at a time. How about this? 제가 막 뭔가를 먹고 있는데, 막
1: 네.
0: 여러 조각을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1: 아유.
0: 자, 한 번에 한 피스를 먹어. 한 피스를 먹어라.
1: Eat one piece at a time.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One, eat, eat
1: Eat one
0: one
1: piece
0: piece
1: at a
0: at a time.
1: time.
0: 저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1: 그쵸?
0: 뭐가 됐든 간에.
1: 예.
0: 자, alright, so,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1: 네.
0: 네, 낭독해 볼게요.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Hey, eat one piece at a time.
1: Eat one piece at a time.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대답입니다. 상대방의
1: 뭐라고
0: 대답.
1: 하실까요?
0: 참사를 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는
1: 오,
0: 거예요. 괜히
1: 그쵸.
0: 그렇게 했다가 뭔가 이렇게 홀이 생길 수도
1: 정말
0: 있고.
1: 대참사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you don't want to see. 보고,
0: 그럼
1: 너는,
0: 뭐예요?
1: 당신은 보고 싶지 않죠. 않다.
0: 안죠.
1: 에,
0: 뭐를요?
1: 모를요? 참사.
0: 아.
1: Do you?
0: Do you?
1: 그쵸? 네. 그 여기 참사에 해당하는 참사가 사고잖아요. 예. 근데 엑시던트를 쓰기엔 언이 아닌데요?
0: 참사 재앙. 이거는 사실 영화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앙 영화 같은 거.
1: 네.
0: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어 이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1: 뒤로 시작하죠.
0: Yeah, I think you know.
1: 좀, 예, 많이 놀라시는 눈치인데, 근데 제가 정확히 몰라요. 디제스터 뭐 이런 건데, 예, 무슨, 제가, 아,
0: 마음속으로
1: 몰라요.
0: 계속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1: 예,
0: 아,
1: 그냥
0: 이러면
1: 막
0: 안 되는데.
1: 썼어요.
0: 이러면 안
1: 예.
0: 되는데.
1: 근데 들어는 봤어요, 저도.
0: 오케이. Alright. 오케이. Very close.
1: 그래요?
0: Okay.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Okay. Yes. 그냥
1: 아우.
0: A, E 아니고요. 그냥 A만 쓰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도 칭찬해요.
1: 아,
0: 너무 잘했어요. 자,
1: disaster.
0: disaster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참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무슨 뭐 홍수가 나고 뭐큰 이런 일이 아니어도요.
1: 네.
0: 친구들끼리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와, 그거 완전 참사였어, 참사.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때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don't가 나와서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죠? So, want to 동사 원형은 진짜 기본 패턴입니다.
1: 네.
0: 뭔가를 하고 싶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지, 이거는 명사를 원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1: 그쵸.
0: want 명사고요. 행동하고 싶을 때는 want to 동사 원형.
1: 네.
0: Right? So, for example, listen to 이런 거 들어봤죠?
1: 네.
0: 뭔가를 듣는 거예요. 자, 나 음악 듣고 싶다. 나 음악 듣고 싶어. 기본이지만 해주세요.
1: 네. I want to hear music.
0: Listen
1: I
0: to.
1: want to listen to
0: 그지?
1: music.
0: I want to listen to music.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얘처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Right?
1: 네.
0: 자,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이사 나가는 거 뭐죠?
1: Move out.
0: Yes. 근데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아, 좋아요. She
1: 아.
0: doesn't want to move out. S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n't가 맞겠죠, obviously.
1: 네.
0: So, just like this. 이 want to 동사 원형이, 이건 너무 베이직인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명작 어려워요. 원하는 거 나왔죠?
1: 네.
0: 과거형도 쓸수 있어야 되죠. Wanted to.
1: 그쵸.
0: 질문형도 do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did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1: 아,
0: Okay.
1: 그러네요.
0: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Alright. 자, 보세요. 오늘은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부정문이죠?
1: 네.
0: 질문도 아니고 그냥 부정문이에요. 평소문의 부정문, right?
1: 그죠?
0: 근데 저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 Do you?
0: Do you? 자, 이렇게 써버리면 부정문을 쓰고 나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 뭐뭐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do you? 뒤에를 올려버리면
1: 네.
0: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So, 엄마, disaster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죠?
0: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하나만.
1: 네.
0: Right? 너, 재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1: 아.
0: 맞지? 확인해보는 느낌.
1: 네. You don't like Jackie.
0: Do
1: Do you?
0: you? 이러죠. You don't like Jackie, do you?

0: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걔는 뭐 다른 뭐 애인이 있어 뭐 이런 something like that 얘기를 하면서
1: 그죠,
0: 확인을
1: 그죠.
0: 하는 느낌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1: 근데
0: 그래서
1: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do you 이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부가해서 의문하는 거
0: 그렇습니다.
1: 가지고.
0: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다 부가 의문문 막 이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문장을 더 많이 써서
1: 맞아요.
0: 느껴줘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저도 이거 이게 그냥 부가 의문문 이렇게만 알고 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0: 근데 좋은
1: 거죠.
0: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문법은 중요해요. 전 세계인들이 배우는 거고 유행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냐면 그 문법 용어 있죠. 이거는 이런 형식의 뭐 어쩌고 이거에 너무 집착하게 돼서 그래요. 그것만
1: 맞아요.
0: 아니라면 문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1: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use less.
0: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2: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Ne, 입으로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뼈대 패턴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Yes.
0: 내가 뭐 하라고 말했지? 가보겠습니다. 연기도 해주세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자, 난 너에게 말했어.
1: I told you
0: 덜 쓰라고.
1: to use less.
0: 그렇죠. I told you to use less. 두 번째,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그렇죠. I told you to be quiet. 하나 더요. 내가 숙제하라고 했잖아.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렇죠.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오케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막 다양한 거다 가능해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제가 뭘 하길 원해요? I'm sorry. Did you tell me to do something? 나뭐 하라고 말을 하셨나요? 이게 질문형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I didn't tell you to do something. 하라고 말안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be quiet.
0: 볼게요. One 뭐뭐 at a time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한 번에 한 조각씩 먹어. 자, 한 조각을 먹어라.
1: Eat one piece
0: 한 번에.
1: at a time.
0: That's right. Eat one piece at a
1: at a
0: time. 자, 한 과, 챕터죠, 그쵸? 한 번에 한 과씩을 공부해라.
1: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That's right. 세 번째요. 한 칸이 뭐라고요?
1: 한 칸, one square.
0: 그죠, one square. So,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Alright,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at one piece at a time.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2: Yes.
1: 이거는 나눠서 하는 것보다 at a time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에 빨리 하는 연습을 좀 더 추천드려요.
2: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4: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6: Oh, I told you to use less.
5: Oh.
6: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5: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It's gonna be a disaster. One square?
6: No, no, no. One square at a time.
5: No!
6: Try it. One square.
1: Oh, great job. 아니, 한 줄 시작부터 이렇게 잘하기 있게요.
2: 그러니까요. 아. 진짜 대단하세요.
1: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eart sank when I missed the bus.
1: 오, 좀 긴 문장이었네요. 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여러분들. One 명사 at a time.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그러니까 확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니까 뭔가 영어로 시작한다. 꼭 영어로 외국 가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 보다는 내 스스로 이게 약간 취미 같은 거.
2: 그렇죠, 몸에 배워야 돼요.
1: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Bye.

0: Let's do about 300 presses, 100 push-ups, and run for an hour. Kevin? Kevin! Where did he go?
1: Christine, I hurt my arm, so I can't work out today.
0: Stop the excuses. Let's go.
1: No!
0: Come on!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쉴 새 없이 먹어온 케빈과 크리스틴, 아무래도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살이 쪘을 때는 운동이 필수죠. 운동을 하자고 케빈이 제안을 했지만 오늘도 이 크리스틴의 과한 열정에 케빈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유용한 표현들 잘 녹여놨거든요.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PC방에 앉아있는 두 사람 갑자기 몸을 막 이렇게 더듬더니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입니다. 나는 think, 생각해. 내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 I, 내가 gained, 얻었어, some, 조금의 weight, 체중. weight는 체중 또는 무게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체중을 좀 얻은 것 같아. 무슨 뜻? 나 좀 살찐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자, 모두 붙여서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이때요, 여러분 노란 부분을 좀 더 강조해봐 주세요. 노란 단어들이 문장의 중요한 뜻을 전달하거든요.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Very good.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랬더니 How about going to the 헬스장이라고 케빈이 제안을 합니다. 헬스장 가는 거 어때? 그런데 크리스틴이 표정이 헬스장? 헬스장이 뭐야? 좀 당황을 하죠. 못 들어본 말인가 봐요. 우리는 늘상 쓰는 표현인데요. 케빈이 사람들이 운동하러 가는 곳이야 라고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바른 영어 표현을 알려주네요. You mean a fitness center or gym? 그렇습니다. 헬스장은요, health club이라고 할 것 같지만 아니고요. 올바른 표현은 fitness center. 몸을 튼튼하게, fit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fitness center 또는 그냥 gym, 체육관이라는 뜻의 gym 사용하시면 됩니다. fitness center, gym 기억해 두고요. 맞아. 우리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같이 운동하면 어때? 했더니 크리스틴이 자기는 벤치프레스를 500개나 할 수 있대요.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거를 막 들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운동을 벤치프레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500개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놀라면서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라고 감탄을 하네요.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역시 잘 먹는 이유가 있구나. 이 문장에는 no wonder 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It로 완벽한 문장 만들어도 되고요. 빼고 그냥 no wonder만 해도 됩니다. wonder이 와우 하는 게 wonder이거든요. no wonder이니까 뭐뭐인 게 놀랄 일도 아니고 역시 당연하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It's no wonder you're sleepy. 어젯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게임하더니 졸린 게 당연하지. It's no wonder you're sleepy.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It's no wonder they can't find it. 그들이 그걸 못 찾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순서를 다 섞어 놓으니까 못 찾는 거지. 이런 의미로 It's no wonder they can't find it. 문장 속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크리스틴이요. 나 운동 잘해. 내가 다 알려줄게. 벤치프레스를 300개 하고 또 이렇게 팔굽혀펴기 100개에다가 막 운동도 달리기도 막 1시간 하고 얘기하는데 케빈 어디 갔죠?

갑자기 케빈이 팔에 캐스트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틴, 나 팔 다쳐서 오늘 운동 못할 것 같아. I hurt my arm so I can't work out today. 변명이죠. 이렇게요. 우리가 어디가 다치다라고 할 때는 hurt, 신체, 그리고 신체 다음에 hurt, hurt를 써서 아프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hurt my arm, 나 팔 다쳤어.

making excuses.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러 가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비슷한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나 살이 좀 쪘어 라는 말에 gain 대신에 put on, 우리 입다라고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kilos, 킬로그램을 뜻하는 말입니다. 붙여서 I put on a few kilos. I put on a few kilos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요새 밤마다 야식을 먹었더니 나 한 1, 2kg 찐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I put on a few kilos. I put on a few kilos.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나 좀 통통해졌어. 우리 절대로 뚱뚱은 아니잖아요. 통통해졌어 라고 할 때는 chubby 쓸 수 있어요. I got chubby. I got chubby.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춥다고 웅크린 채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했더니 몸에 살이 좀 붙었네요. 나 좀 통통해졌네. I got chubby. I got chubby. Great. 오늘 카툰에서는 크리스틴의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잘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엄청 잘한다는 걸요. 우리 에너지 넘치는 크리스틴을 좀 배워야 되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카툰과 또 즐거운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안녕.

0: Welcome to EB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정말 중요한 발음 규칙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우리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Girl. Good girl. World.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Early. You're up early.

그리고 orally. 자, 이 단어들 발음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공통점이 뭐죠? 맞아요. 선생님 눈에는 딱 보이는데 여러분도 찾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다 R과 L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이렇게 R과 L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좀 어렵게 생각했다면 선생님이 오늘 정말 쉽게 알려줄게요. 자, R과 L이 함께 있다면 우리의 이 혀를요, 마치 흙을 퍼내는 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삽에 흙이 있다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혀로 한번 보여주면, 자, 혀가 지금 입 가운데 가만히 있어요. 하다가, R을 하다가, 하면서 이 마지막에는 L 발음을 하기 위해서 삽처럼 혀가 윗니 뒤에 딱 붙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자, 이 모종삽 그림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 R, L 발음 단어들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소녀. 자, girl. 이거 발음할 때 그냥 걸 아니죠. 뭔가 한 글자 같은 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삽 발음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girl. 이렇게 약간 두 글자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가면 훨씬 더 진짜 발음에 가까워져요. girl, girl. 오케이. Okay. 이렇게 삽 같은 이혀 발음 기억해 주세요. Girl. 예문 볼게요. Good girl. 이런 말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많이 하는 말이죠. 착하지. 옳지. 우리 귀염둥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Good girl. 옳지. 잘한다. 이런 말인데. 이럴 때. Good 걸. 그냥 걸이 아니라. Girl. 이렇게 우리가 혀 굴려줄 수 있겠죠? Good girl. Okay. 자, 두 번째 단어. 역시 R, L 같이 들어가 있고요. 월드가 아닌 world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월드가 아니라 world도 아니에요. 그거 마치 word라고 하면 단어 같거든요. 단어라는 그 영단어 말고 지금 세계. 그래서 world. World. 혀, 지금 선생님의 혀 느껴지나요? World. 같이 한번 예문 볼게요. 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선생님도 세계 여행 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around the world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travel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당연히 하고 싶죠? 자, 이 문장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오케이. 마지막 단어. 자, 이건 일찍이란 단어죠? 역시, early. 이렇게 두 글자 느낌이 아니라, early. 마치 이렇게 한글로 치자면 세 글자에 가까운 early. 이런 느낌. 오케이. 자, 이것도 예문 바로 볼까요? You're up early. 이렇게 말하면, 일찍 일어났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가족이나 친구한테 같이 자고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네? 일찍 일어나셨네요?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할 때 쓰세요. You're up. 일어났네요? Early. You're up early. Okay. 자, 이 R, L 발음. 여러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선생님과 함께라면.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이제 우리 진짜 입에 한번 붙여보러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우리 지금부터 오늘 다룬 표현들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해보면서 확실하게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 girl. 자, 우리 이거 그냥 걸 아니고 girl 이렇게 두 글자처럼 따라 해보세요. girl 혀 우리 삽처럼 들어 올리면서 one more time girl. great 정말 잘하는데요. 자, 두 번째 단어 세계 바로 가볼게요. world

0: 간다. World. Very good.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단어 발음을 연습할 때는 조금 더 과장해서 연습할수록 훨씬 더잘 되니까 너무 미미하게 말고 아주 극명하게 뚜렷하게 연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단어 일찍 바로 따라해 주세요. Early. One more time. Early. Great. 그렇죠.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는 문장 가볼까요? 착하지? 우리 반려동물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볼게요. Good girl. 좋아요. 한번 더. Good girl. Very good. 자, 두 번째 문장. 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자, 마지막 이 세계 단어 world 신경 쓰면서 가볼까요?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Great. 조금 긴 문장인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Wonderful. 정말 잘했어요. World 기억하면서 마지막 문장. 일찍 일어났네. You're up early. Wonderful. 한번 더. You're up early. Awesome. 정말 잘했어요. 이 RL 발음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은 이 단어, 이렇게 RL 들어간 단어 보면 자신있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Girl, girl, good girl, good girl. World, world.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Early. Early. You're up early. You're up early.
0: 언제나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바!

0: 맛난 음식을 먹은 주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같이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같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This. T-H-I-S. This. This.

0: That. THAT. That. That. Here. HERE. Here. Here.
1: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인데 What is this? 도대체 뭘까요? 자, 오늘의 단어 같이 한번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this, 이 또는 이것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가리킬 때 이 또는 이것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 나무, 이 집, this. 그 다음은 that, 저 또는 저것이에요. This는 이것이었고요. 저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을 가르칠 때 말하는 거예요. That. 그 다음은 here, 여기에 또는 이곳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 here, 발음 잘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오늘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 볼게요. 이, 이것, this, this, very good. 저, 저것, that, that, excellent. 여기에, 이곳, here. One more time, her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This, this, that, that, here, here.
1: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첫 번째 문장, This book is mine. 이 책은 내 거야. 보세요, 아까 배운 이 또는 이것, this. 보통 명사 앞에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is book is mine. Very good. Okay, now let's try this one. Look at that bird. 저 새를 봐. 보세요. 저 멀리 있는 거는 this가 아닌 that로 가리키는 거예요. Look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Now, let's try once more. Look at that bird. 너무 잘하는데요? Okay, next. Do you live near here? 너 여기 근처에 사니?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 문장 주고받을 수 있죠? 자, here는 여기에란 뜻 잊지 말고요. Do you?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뭐뭐 하니? Do you live near here? 여기 근처에 사니?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기억해두고요. 같이 따라해봐요. Do you live near here? Excellent. Very good, everyone. 자,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볼게요.
0: There. THERE. There. There. A-N-A-N. A-N. A-N. The. T-H-E. The. The.
1: 이 다음 단어는 there, 그곳에, 저기에란 뜻이에요. 저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는 there 쓰면 돼요. 그 다음은 a 또는 an, 어떤 하나의 라는 뜻인데요. 명사가 하나 있을 때 a 또는 an 쓰면 돼요. An apple, 이렇게요. 그 다음은 the, 그 또는 저예요. 이것도 보통 명사 앞에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단어를 발음과 강세 연습 같이 해봐요. 그곳에, 저기에, there. 앞에 the 발음 잊지 마세요. There. 어떤 하나에, a an. A, an. Very good. 그, 저, the. One more time. The.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There. There. A, an. A, an. The. The.
1: 이제 단어를 같이 적용시켜봐요. The department store is over there. 백화점은 저기에 있어. 아까 배운 저기, there.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은 영어로 department store예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Department store. Okay, now let's say the whole sentence. The department store is over there. Very good. Okay, next. Can I have an apple, please? 사과 한 개 주실 수 있나요? 친구들, 아까 배운 한 개, a 또는 an으로 배웠는데요. 여기는 왜 an이냐면요. 앞에 apple이 a로 시작해요. A, E, I, O, U 이런 모음이 들어가면 a가 아닌 n으로 써요. 왜냐하면 발음하기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An apple. 그리고 뭐뭐 주실 수 있나요? Can I hav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따라해볼까요? Can I have an apple, please? Great job. Okay,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그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아까 나온 the children. The는 하나의 란 뜻도 있지만 친구들 특정된 명사를 the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그럼 the children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를 쭉 복습해봐요.
0: This. This. That. That. Here. Here. There. There. A, an. A, an. The. The.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오늘처럼 단어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nice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Unit 46. UE. Let's go. Phonics UE. Ooh, blue.
1: Ooh, blue.
0: Ooh, glue.
1: Ooh, glue.
0: Ooh, clue.
1: Ooh, clue.
0: You rescue.
1: You rescue. Ooh, statue.
0: Ooh, tissue.
1: Ooh, tissu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U와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우, 우, 우. Good job! 친구들, 그런데 알파벳 U와 E가 만나면 가끔 U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럼 어떤 단어가 우 소리가 날까요? 첫 번째 단어는 파란색, blue예요. 우 소리 들렸죠? 우리가 하늘이나 바다를 볼 때 시원한 파란색이죠. 파란색, 영어로 blue. blue. blue. Good job! 다음 단어는 풀, glue예요. 여기도 우 소리 나죠? 우리가 뭔가를 붙이고 싶을 때 풀을 이용해야 잘 붙일 수 있어요. 풀, 영어로 glue. glue. glue.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우 소리가 날까요? 아, 힌트, clue도 우 소리가 나네요. 친구들, 우리가

문제를 맞출 때 힌트가 있으면 조금 쉽게 맞출 수 있죠. 힌트 비슷한 단어는요. clue. 발음이 너무 좋네요. 다음 단어는 구하다, rescue예요. 여기는 끝에 you 소리가 났죠.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꼭 구해야 돼요. 구하다, 영어로 rescue. Good job! 다음은 조각상, statue예요. 우리가 박물관 가면 아주 유명한 인물의 조각상을 볼 수 있어요. 조각상, 영어로 statue. Excellent! 오늘의 마지막 단어, 휴지, tissue예요. 우리가 옷이나 손에 뭐가 묻었을 때 꼭 휴지로 닦아야 되죠. 휴지, 영어로 tissue. Great job! 와우! 이렇게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0: 하죠? 그럼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i.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아 소리 나는 알파벳 U랑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무슨 소리가 나죠?
1: 우.
0: 네,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 소리가 나는 단어는 파란색이었어요. 하늘, 바다, 시원한 파란색이죠? 영어로 뭐예요?
1: Blue.
0: Yes, blue.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감에 blue를 색칠해 볼 거예요.
1: Blue, real blue.
0: 와우, 친구들 그러면 우리 같이 볼까요? 짠!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영어로 뭐였죠? 세 번 말해주세요.
1: Blue, blue, blue.
0: Great job. 또 우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뭔가 붙일 때 쓰는 풀, 영어로 뭐였죠?
1: Glue,
0: that's right. 자, 그래서 여기 glue가 있는데요. 아까 배운 blue를 우리가 스케치북에 붙여볼까요? 와우! 우리 glue로 붙인 구름 볼까요? 아, 너무 예뻐요. 그럼 풀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우우 glue, 우우 glue, 우우 glue.
0: Good job! 또 우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 로건, 힌트랑 비슷한 단어 있었죠? 영어로 뭐예요?
1: Clue.
0: That's right, clue. Now, let's say it three times.
1: Ooh, clue. Ooh, clue. Ooh, clue.
0: Excellent. 다음 단어는 U랑 E가 만났을 때 U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로건, 그래서 우리가 물에 누가 빠졌을 때 구할 때, 구하다, 영어로 뭐였죠?
1: Rescue.
0: That's right, rescue. 자, 그러면은 rescue를 같이 써볼 건데요. Rescue하고 U가 빠졌네요.
1: Rescue.
0: 자, 로건이가 U 완성해 보세요.
1: U.
0: 그리고 마지막. E. Very good. 자, 구하다 rescue. 이제 로건이가 세 번 말해주세요.
1: You rescue.
0: Good job. 우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박물관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조각상이에요. 조각상 영어로 뭐였죠?
1: Statue.
0: That's right, statue. 자, 그럼 세 번 발음 들어볼까요?
1: 우우 statue, 우우 statue, 우우 statue.
0: Good job. 마지막 단어, U랑 E가 만나면 우 소리가 나죠.

N-A-R-R-O-W, narrow.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워볼 거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to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to.
0: Let's start with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Oh, here are two friends.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만났네요, 그쵸? I think they're asking each other where their destination is. 어디로 가는지 서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그쵸? Well, first of all, in the back, there's an ice cream shop and a gym. 아이스크림 가게와 체육관이 있어요. 여기 헬스장 같은 곳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싶겠죠. 저도 그래요. So they're asking each other where they're going. 자, 어디 가는지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나 어디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2: Where are you going?
1: I'm going to the park. Where are you going?
2: I'm going to the library.
1: Oh, can I join you?
2: Of course.
0: 대화 잘 듣고 왔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봤죠? Where are you going? 이게 바로 어디에 가는 중이야?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자, go라는 단어가 바로 가다 라는 뜻이죠. 거기에 ing를 붙여서 going,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 준 거예요. 자, where are you ing를 붙이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go 대신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어디에서 먹고 있는 중이야? Where are you eat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대답은 집에서, 식당에서, 카페테리아에서 다양한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where are you eating? 연습해볼까요? Where are you eating? Where are you eating? 잘했어요. 어디에서 머물고 있어요? 라는 또 질문이 있어요. stay가 머물다, 있다 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서 펜션에 있을 수도 있고 캠핑을 할 수도 있고 호텔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장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머물고 있어?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Good job. 어디를 방문하고 있어요? Where are you visiting?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면 박물관도 갈 수 있고 워터파크도 갈 수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는 거야? Where are you visitin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점심을 어디에서 먹고 있니? 물론 우리가 eat를 쓸 수도 있겠지만 점심을 먹다를 have lunch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having lunch로 바꿔주면 되겠죠? Where are you having lunch?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ere are you having lunch? Where are you having lunch? Very good. I'm going to the park. 자, 나는 지금 공원에 가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to라는 단어가 나왔죠. to가 바로 방향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o는 어디 어디로 라는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to the park, 공원으로 라는 의미인 거죠. park가 바로 공원이니까요. 자, 이렇게 I'm going to 다음에 어떤 장소를 얘기해주면 나 그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 되죠. 나는 식당에 가고 있는 중이야. I'm going to the restaurant. 이 경우는 어떤 식당인지 서로 알고 있는 거죠. 특정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The restaurant이니까. I'm going to the restaurant. I'm going to the restaurant. 나 학교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school. 학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이면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가는 학교는 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굳이 더가 필요 없어요. I'm going to school. 나 학교에 가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나는 카페에 가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 카페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cafe 라고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the cafe. 자, 또 나는 콘서트에 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떤 가수의, 뭐 어떤 뮤지션의 콘서트에 가는지는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콘서트 중에 하나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대신에 어를 넣어서 I'm going to a concert. I'm going to a concert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더하고 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는 게 또 좋겠네요. Where are you going? 자, 이렇게 where are you going이 다시 나왔어요. 일단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봤지만 내가 어디 가는지 대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너는 어디 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는을 강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you를 조금 강조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어디 가고 있나요? I'm going to the library. 그쵸, 여기 to, 여기도 역시 도서관으로의 의미로 to를 사용했습니다. library가 도서관이죠. 자, oh, can I join you? 이렇게 물어봤죠. oh는 뭐, 오, 뭐 놀랐을 때 하는 거고요. Can I join you?는 나도 너와 함께 가도 돼? 라는 의미죠. 아까 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도서관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네요. 나도 너랑 같이 가도 돼? Can I join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can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나도 와도 돼? Can I c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Can I come? 또 제가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Can I eat here? 또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Can I do it later? Can I do it later?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Can I text you? Text는 문자 혹은 문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Text you는 너에게 문자를 하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문자해도 돼? Can I text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간 허락을 구하는

0: 나의 뭐뭐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Of course, 물론 나랑 도서관에 같이 가도 되지.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ere are you going?
2: I'm going to the park. Where are you going?
1: I'm going to the library.
2: Oh, can I join you?
1: Of cour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 two friends met here on the road. 자, 길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오, 야 친구야 반갑다. 너 어디 가니? 영어로는 Where are you going?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Where are you headed? 이렇게요. Head는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head가 어떤 쪽으로 향해 가다, 뭐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headed? 똑같은 의미예요.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ere are you headed? Good job. 자, gym이라는 표현이 바로 체육관 혹은 뭐 헬스장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gym이라고 합니다. I'm going to the gym이라고 하면 나는 헬스장에 가고 있어라는 말이 되겠죠. I'm going to the gym. To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썼던 headed 사용해서 I'm headed to the gym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쵸? I'm headed to the gym. 자, 그럼 이제 다른 친구도 물어봐야 되겠죠. Where are you going? You 강조해 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근데 이것도 Where are you headed? You를 강조해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어딜 가고 있나요? 우리 여자친구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있나 봐요. I'm going to the ice cream shop. 자, ice라는 단어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the는 the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I'm going to the ice cream shop 이라고 하면 돼요. 자, ice cream shop 가는 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I'm headed to the ice cream shop. I'm headed to the ice cream shop. Can I come with you? 아까 can I join you? 라는 표현이 있었죠. join하고 come with가 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Can I come with you? 나도 가도 될까? 라는 말이죠. 그럴 때는 of course,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sure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배웠는데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to the beat.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headed? Where are you headed? Park, park. I'm going to the park. I'm going to the park. Gym, gym. I'm going to the gym. I'm going to the gym. Ice cream shop. I'm going to the ice cream shop. Yummy. Can I come with you? Of cours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to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자, 체크했고요. 방향을 나타낼 때 어디 어디로가 바로 to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해 주시고 복습 많이 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랑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발명품들을 만든 발명가들 한번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오세요.
1: Week 31. Teen Inventors. Monday. Louis Braille. I can say what a teen made to help blind people read.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코너인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혹시 점자를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여섯 개의 점들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점자를 발명한 발명가를 선생님이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네요. 짜잔! 바로 그의 이름은요. Louis Braille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Louis Braille. 점자를 발명한 아주 멋진 발명가예요. Louis Braille. 이름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쵸? 자, Louis Braille is from. Louis Braille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바로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He's from France. Louis Braille is from France. 자, 티셔츠를 봐봐요. 티셔츠에도 France라고 적혀있지요. 그쵸? He's from France. Okay. 오, 자, Braille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자, Louis Braille가 발명가 이름이었죠. 근데 Louis Braille이 만든 발명품이 바로 Braille이에요. 우리는 점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점자를 Braille라고 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Louis Braille의 발명품은 Braille. Braille. Okay. 자, 그의 invention. 발명품이란 뜻인데요. Invention. Invention. 자, Louis Braille의 invention은 바로 Braille였죠. His invention is Braille. Louis Braille's invention is Braille. 기억할 수 있겠죠? Invention. Invention. 발명품이란 단어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요. blind라는 단어 나왔어요. blind, blind. 눈이 안 보이는 이란 뜻입니다. 자, 눈이 안 보일 때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는 방법으로 braille를 사용한다는 거죠? Okay. 자, 우리 친구들 그림 잘 봤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He invented Braille.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문장은 바로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거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빨간색 단어들 보이죠? 자, 첫 번째로는 be born 나왔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에는 was born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왜 be born이에요? 자, 원래 비동사 플러스 born 하잖아요. 그럼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be라고 생뚱맞게 적어 있는 거는 비동사라는 뜻인데 비동사 세 개가 뭐가 있지? am, are, is가 있죠. 뭐뭐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게 바로 비동사예요. 그래서 저기 be를 빼고 am, are, is 세 개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근데 보통 내가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거는 과거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was born 나왔죠. 그리고 옆에 in이라고 있잖아요. was born in 하게 되면 뭐뭐에 태어났다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지금 1809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be born, 태어나다 단어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 France 나왔어요. France, France, 프랑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 Louis Braille는 프랑스에서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해보자. 시작!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좋아요. 우리는 프랑스라고 하지만 발음을 어떻게 해요? France. Ok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invented Braille. He invented Braille. 아, 선생님이 저번에 invent가 무슨 뜻인지 알려줬었는데. 자, invent의 뜻은 바로 발명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ed가 붙여졌으니까 invented, 발명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무엇을 발명했어요? 바로 Braille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Braille가 점자라는 뜻이었죠. 그쵸? Louis Braille,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Braille 점자를 만들었다 하죠. 자, he invented Braille. 그는 점자를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번엔 읽어볼게요. 시작! He invented Braille. 좋아요. 자, 브라유라고 많이 읽는데요. 한국어로는 읽을 때 브라유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유라고 하면 뭔가 보라유 이러는 것 같아서 자, 우리는 Braille라고 멋지게 발음을 해주세요. 오케이? Braille, Braille.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와, 진짜 대단하다, 그치? 이거 해석해보자. 자, invented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그치, 발명했다라고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자, Louis Braille가 점자를 몇 살 때 발명했다라는 거죠? 15 years old. 15살 때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10대 발명가네요. 대단하지, 그치?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여기 it을 가리키는 것은 it은 바로 braille를 뜻하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좋습니다. 자, 15살에 점자를 발명했다니 천재인가 봐. 그쵸? 자,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라고 나왔네요. 자,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우리 한번 해볼게요. Help는 돕다라는 뜻이고요. Blind는 무슨 뜻이었지? 그치, blind는 눈이 안 보이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People는 뭐예요? 사람들이죠. 그래서 blind people 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겠습니다. 자, read는 얘들아, 읽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하게 되면은 브레일은, 브라유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것을 help, 도와준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죠.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시작!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그렇죠.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Braille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퀴즈 한번 해볼게요. When was Louis Braille born? 우리 be born 하면은 태어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났냐요? 우리 친구들 골라볼 수 있겠어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1809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아주 아주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쵸? 자, number 2. Where was Louis Braille born?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 France or England? England는 참고로 영국입니다. 골라보세요. 3, 2, 1. The answer is France였죠. France, France, 프랑스였습니다. 자, okay, number 3. What did Louis Braille invent? A. Telephone. B. Braille. 어떤 것을 발명했죠, Louis Braille이?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3, 2, 1. The answer is... Good job, Braille. 늦었죠? Okay. 자, number 4. 마지막. How old was Louis Braille when he made his invention? 자, Louis Braille이 이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3, 2, 1. 15 years old. 자, 15살 때 만들었다 그랬죠? 대단합니다. 그쵸? 자, Louis Braille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Louis Braille.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루이 브레일은 프랑스에서 1809년에 태어났어요. He invented Braille. 그는 브라유, 점자를 발명했어요.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그는 그것을 15살 때 발명했어요.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점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줘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신나는 체험 타임 가져볼게요. Drop the beat! Who invented Braille? Your turn. Who invented Braille? Good job! Louis Braille invented it. Louis Braille invented it. Good job! He was just 15. Your turn. He was just 15. Good job!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Good job, everyone! 얘들아,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Ba-da-bum! This is today's picture. Louis Braille가 발명한 것은 바로 Braille였죠. 자, 그림 속의 대화로 한번 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Hi, I'm Louis Braille.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 브라유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네요. Okay. 자, 그 다음에 I am from France. I am from France. 저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라고 말하죠. 오, France 단어 우리 배웠죠? 프랑스. Okay. I invented Braille when I was 15. 어, Braille가 뭐였지, 얘들아? Braille는 점자였습니다. 자, I invented Braille. 내가 15살 때 점자를 발명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My invention helps blind people read. 오, 우리 여기 두 가지 단어 배웠습니다. Invention은 발명품이고요. Blind는 점자였죠? 그쵸? 해석해보자. 내 발명품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helps, 도와준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루이 브레일이었고 루이 브레일이 발명한 브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teen made to help blind people read. 나는 10대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게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 하겠습니다. 바로 브레일이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즐거운 수업 됐길 바라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그래, 병을 깨뜨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겠어?
1: 그래, let's do it. Let's break the bottle.
2: Are you sure?
0: 한 번 깬 병은 다시 붙일 수 없어.
1: 알아요. 오빠, 나중에 내 탓하지 마.
0: Don't worry.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두 손으로 병을 높이 들었다.
1: 던진다. 던질게요.
0: 꿀꺽. 3, 2, 1. 병을 던지려는 순간 엄마가 소리치셨다.
1: 지우야, wait.
0: 나는 맥이 탁 풀렸다.
1: 와, 엄마 왜요?
0: 길에서 병을 깨면 위험하잖아.
2: Let's go home and think.
0: 집에 가서 안전하게 깨뜨릴 방법을 생각해보자.
2: She's right. Let's go.
0: 하긴, 길에다 병을 던져 산산조각이 나면 그걸 또 어떻게 치울지 막막하긴 하다. 우리는 집을 향해 걸으며 생각을 나누었다.
2: Any idea?
1: I'm thinking.
2: 엄마는요?
1: I'm thinking too.
2: 그럼 병을 이불로 돌돌 말아서 깨뜨리면요?
1: We can't use the blanket again.
0: 그럼 이불 버려야 돼.
1: 그럼 신문지로 병을 두껍게 말아서 비닐에 넣고 살짝 쳐서 깨뜨리면 어때요?
2: Sounds great.
1: 그게 좋겠다.
0: 그래, 이번엔 진짜로 해보는 거야. 어서 집으로!
3: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일기에서 병을 깨뜨리고 안에 있는 지도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래도 길거리에서 병을 깨지 않은 건 되게 잘한 생각이죠, 친구들. 그거 어떻게 치우겠어요? 근데 집에서도 병을 와장창 깰 수는 없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지우랑 지율이랑 엄마가 막 생각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병을 이렇게 깨면 어떨까? 우리 친구들도 또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드로잉 퀴즈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친구들? 그죠? 어, 우리를 위해서 이것 좀 네가 읽어줄래?
2: Can you read it for us?
3: 조금 긴 문장이었죠. Can you read it for us? 맞췄나요?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일기 생각을 모으자! 다시 보기 전에 일기 읽기를 도와주세요.

맞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하나씩 차례로 듣고 소리에 맞춰서 단어 찾아봐요. 첫 번째 단어 break. break. 하는 소리로 시작했네요. 여기 두 번째 단어 worry. worry. W로 시작해야 되겠죠. 세 번째 단어는 think. think. th가 모여서 내는 소리. 마지막 단어 blanket. blanket. 금방 찾았어요. 자, 이제는 각 단어의 뜻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다. right. think. think. 두 번째 그림. 그릇이 깨졌네요. 깨지다, 망가지다, 또는 깨뜨리다, 망가뜨리다. break. break. 다음 그림은 자고 있어요. 이불 덮고 자고 있네요. 이불, 담요. blanket. blanket. 마지막 단어는 고민이 돼서 공부도 못하겠고 숙제도 못하겠어. 이 친구는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다, 고민하다, 염려하다. worry. worry.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단어 두 번씩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글자가 다섯 개나 있지만 박자 한 박자에 다 넣어줘야 돼요. break. break. 두 번째 단어는 두 박자 단어고 앞부분에 강조해요. worry. worry. 세 번째 단어도 점이 없는 걸 보니까 한 박자 단어죠. think. think. 마지막 blanket은 두 박자 단어고 앞부분에 강조해 줄게요. blanket. blanket. excellent. 이제는 일기 속에 나타난 영어 문장들 모두 모아서 뜻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Let's do it. Let's break the bottle. 두 개의 문장이 같이 있네요. Let's, 이제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무슨 뜻? 뭐뭐 하자! 이렇게 하는 말이 Let's. 다음엔 동작이 나온다고 했어요. Let's do it. 이니까 그거 하자죠. 그거가 뭐예요? 병을 깨는 거. Let's break the bottle. Let's break the bottle. 병을 깨뜨리자. 이런 뜻이네요. 뜻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do it. Let's break the bottle. Excellent. 그랬더니 진짜야? 그 생각 확실해? 그랬더니 Are you sure?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너 마음 정한 거야? 확실해? Are you sure? 친구들도 Are you sure? 왜냐면 병을 땅 깨뜨리면 그거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지율이도 아, 내 생각이었지만 나한테 막 탓하지 마. 나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 그랬더니 지우가 걱정하지 마. 결정 내가 하는 거니까 Don't worry. Don't worry. worry가 걱정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이죠. Don't, 하지마 붙였으니까 Don't worry. 친구들도 Don't worry. Very good.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해서 병을 딱 든 다음에 이제 깨뜨린다. 셋, 둘, 하나. 셀 때 쓰는 게 Three, two, 1 하고 병을 던지려는 순간 엄마가 Wait! 지우야, 잠깐만! Wait는 기다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Wait 하면 기다려 보다는 잠깐! 이런 뜻이 되겠죠. 뭔가 급박하게 멈출 때 쓰는 말 Wait! 친구들도 해봐요. Wait!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길에서 병을 깨면 안 되잖아. 우리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Let's go home and think. Let's go home. 집으로 가서 and 그리고 think. 생각을 해보자. 친구들도 말해봐요. Let's go home and think.

Very good.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 말 듣고 지율이도 엄마 말이 맞아. 일단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엄마의 말.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 엄마는 남자, 여자? 여자죠. 그래서 지율이가 She's right. 이렇게 얘기를 했죠. She's right. Let's go. 집에 가자. 셋이서 막 걸어가면서 생각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오빠 좋은 생각 있나? Any idea? Any idea? 어떤 생각이라도,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원래는요, 친구들, do you have any idea? 이렇게 길게 물어보는데, 이제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는 앞에 떼버리고, any idea? 좋은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지우가, 아, 지금 생각하는 중이야. I'm thinking. Thinking! 이라고 ing 붙였으니까,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 되겠죠. I'm thinking. 엄마는요? 엄마도?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 I'm thinking too. Too. 우리 친구도 알고 있죠? I'm thinking too. 그래서 이런저런 막 의견을 내다가 지유리가, 이렇게 유리가 튀면 위험하니까 부드러운 이불에다가 병을 돌돌 말아가지고 팡! 깨트리면 어때요? 그랬더니 엄마 의견 뭐예요? We can't use the blanket again.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친구들? 이불에 유리 조각이 막 묻어서 그 이불 다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e can't. 우리는 할수 없어. Use. 쓰다, 사용하다. The blanket again. 그 이불 again. 다시는 쓸 수가 없어. 맞는 말씀이죠?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We can't use the blanket again. 다 붙여서 We can't use the blanket again. Can't use the blanket again. Very good. 그랬더니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 지우가 생각해낸 방법 뭐예요? 그러면 이불 대신에 버려도 되는 신문지죠. 신문지를 두껍게 손안 다치게 돌돌 말아서 유리병을 톡 이렇게 깨뜨리면 유리병이 막 와장창 하지 않고 뽕 이렇게 hopefully 깨지겠죠.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엄마가 좋은 생각이네. Sounds great. Sounds great. 우리 sounds는 1학기 때 배웠어요. 이거 원래는 이제 소리 그런 건데 뭐뭐 한 것처럼 들린다 그런 생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great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이구나. Sounds great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로 이제 이 방법을 하러 집으로 서둘러 걸어가는 데서 우리의 얘기가 끝이 났어요. 다음 얘기도 기대된다, 그죠? 자, 그럼 오늘 영어 문장 중에서 네 개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서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Don't worry. 여긴 어디 강조할까요, 친구들? 맞아요, 둘 다. 왜냐면 걱정하지 마. 둘다 중요한 말이거든요. 말해봐요. Don't worry. Very good. 두 번째는 Let's go home and think. 여기서는 세 개만 강조해 볼게요. 뜻 생각하면서. 맞아요. 집에 가, 생각해. 이게 중요하죠. Let's go home and think. Very good. 세 번째는 I'm thinking. 하나만 고른다면 당연히 thinking이 되겠죠. 생각하는 중. I'm thinking. I'm thinking. Good. 마지막은 We can't use the blanket again. 제일 긴 문장이네요. 여기서는 네 개 골라볼게요, 친구들. 못 써요. Can't use. 뭐를 못 써요? 이불. 다시는 요렇게. We can't use the blanket again. We can't use the blanket again. 자, 그럼 우리 이 문장들 리듬 맞춰서 신나게 챈트 불러봐요. Here we go. Don't worry. Let's go home and think. I'm thinking. We can't use the blanket again. Yay!
오늘의 drawing quiz. 일기 속 문장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골랐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 친구가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골똘이. 호호호.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미쳐졌네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것. 나 지금 하고 있어. 를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서 써주면 돼요. 홈페이지에 와서 자료실에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그림 보고 문장도 써보고 또 문장 쓰고 나만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 일기 내용들, 우리 알고 있는 단어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퀴즈도 잘해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Hurry means 서두르다. Hurry, hurry. Okay. Hurry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We, see, be, hurry. 다 이, 이, 긴, 이, 이 소리로 끝나죠? We, 우리들. See, 보다. Be, 벌. 벌레 벌이에요. So let's read the words. Hurry, we, see, be. Once more. Hurry, we, see, be. Let's sing. Hurry. Hurry, 서두르다. Hurry, 서두르다. Hurry, 서두르다. Hurry sounds like we. Hurry sounds like see. Hurry sounds like be. We, see, be, hurry. Hurry, 서두르다, once again. Hurry, 서두르다, hurry, 서두르다, hurry, 서두르다. Hurry sounds like we. Hurry sounds like see. Hurry sounds like be. We, see, be, hurry. Alright, hurry, 서두르다. Let's move on to the second word. And the second word was waiting. Waiting. Waiting means 기다리는 중. Now, waiting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King, ring, sing, waiting. King, 왕, ring, 반지, sing, 노래하다, waiting. Let's read the words out. Waiting, king, ring, sing, waiting. Once more, king, ring, sing. Waiting, 기다리는 중. Let's sing it. Waiting, waiting, waiting. Waiting sounds like king. Waiting sounds like ring. Waiting sounds like sing. King, ring, sing, and waiting. Waiting, 기다리는 중. Let's sing it one more time. Waiting. Waiting, waiting, waiting. Waiting sounds like king. Waiting sounds like ring. Waiting sounds like sing. King, ring, sing, waiting. Waiting, 기다리는 중. Alright, let's take those two cards and many more words, put together, shuffle it up, and come up with today's magic sentences. 오늘의 매직 문장 만들러 가볼게요. Up. Everyone. Waiting. Okay. Hurry. Well. Is. For. You. Shuffle it up. Say our magic phrase. Abracadabra. Done. 두 문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Okay. Well, hurry up. Everyone is waiting for you. 조금 더 늘려서 읽어볼게요. Okay, well, hurry up. Everyone is waiting for you. Okay, well, hurry up. Everyone is waiting for you.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se sentences. Okay, so let's start at the top. Okay, 알겠어. Well, 아무튼, 그러면, 이런 추임새 같은 단어죠. Well, hurry up, hurry, 서두르다인데 up은 강조하는 단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hurry up이 아, 빨리 좀 서둘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어디 가야 되는데 친구가, 동생이 아니면 뭐 오빠가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좀 빨리 서두르다 할 때 hurry up. Hurry up! 이렇게 말하면 돼요. Hurry up! 이 오늘 상황에서도 친구가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아, 어쨌든 알겠어, 빨리 와! 이런 말로 Okay, well, hurry up! 이라고 한 거예요. Okay, well, hurry up! Everyone is waiting for you.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waiting, 오늘 했던 단어죠. 기다리는 중. For you, 너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중이야. 다 우리 지금 너 기다리는 중이니까 빨리 와.

0: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영어의 가치인 반해볼까요? 반짝반짝 샤이니입니다. 예이! 자, 친구들, 오늘은 과연 또 어떠한 미션 문장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쪽 길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길을 건너서 넘어갈 때 정말 차 양쪽에 오는지 확인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횡단보도 녹색불인지 확인하고 건너야 되죠. 여러분이 길을 건널 때 조심해! 라고 누군가는 얘기해 줄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요. 땡땡! 길 건널 때 조심해! 이렇게요. 야, 이런 말까지 우리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정말 더 멋진 친구들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는 먼저 영어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첫 번째 친구부터 나름. Oh, careful. careful 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우, 저 오늘 아침에도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이렇게 바닥에 버리면 안 되죠. 누군가는 밟아서 삐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정말 길 갈 때 바닥에 뭐 없나? 위험한 거 없나? 조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careful 하면 이렇게 조심스러운, 조심하는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심해! Be careful! 이런 말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Careful. Careful. Very good. And next. Cross.
1: 오! Cross. 크로스.
0: 자, 여러분 보세요. 횡단보도입니다. 그쵸? 횡단보도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건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건너는 것을 우리가 cross라는 말로 표현해요. cross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이게 명사로 쓸 때 이러한
1: 뭐예요 여러분?
0: 십자가라는 뜻도 있어요. 맞아요. 십자가도 비슷하죠?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오케이?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cross cross cross. Very good. And next. Street. Street가 나왔군요. 자,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길이 street. 여기 이쪽으로 나 있네요. 이쪽으로도. 그쵸? Street. 오, 이런 것들이 다 street입니다. 오, 제가 지금 잘 가리키고 있는 거 맞죠? 이런 거 다 street. 뭐예요? 바로 길, 거리, 도로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앞서서 봤던 cross, 건너다 라는 단어랑 street 이라는 단어는 서로 같이 잘 쓰이겠네요.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다.

0: 이렇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우선 street 따라서 발음해 볼게요. street, street, very good. And next, nap, nap. Okay. 자, 지금 보면 이 동물 친구가요. He's taking a nap, I think. 자, 바로 낮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nap하면 낮잠을 뜻합니다. 잠깐 자는 거죠? 따라서 말해볼게요. Nap, nap. Very good.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단어들을 착착착 만나봤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Where's the bank?
2: Oh, do you see the white building over there? That's the bank.
1: Oh, thanks. I'll be right back.
2: Oh,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0: 잘 들어보셨나요? 아, 그래요. 지금 은행을 다녀오려는 친구가 있군요. 우리 하나하나 자세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봅니다. 자, A가 말합니다.
1: Where's the bank?
0: 그 은행이 어디 있는데요? 보니까 B라는 친구가 은행을 예를 들어 다녀오라고 시켰거나, 그렇죠? 또는 A가 자발적으로 은행을 갈 일이 있었나 봐요. 이 은행 이거 있어요? 이 근처에? 여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Where's the bank? 그쵸? 그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아주 쉬운 문장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here's the bank?
0: Where's the bank? 그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은행 어디 있어? Where's the bank?
1: Very good. 그랬더니 B answers like this. Oh, do you see the white building over there?
0: 이라고요. Do you see? 너 보이니? 보여 보여? 근데 뭐가?
1: The white building.
0: 저 하얀색 건물 보여? 어디에 있는?
1: Over there.
0: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하얀색 건물 보이니? 라는 말이에요. 많이 멀지는 않은가 봐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1: That's the bank.
0: 바로 그게 은행이야. 네가 찾고 있는 그 은행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랑 천천히 따라서 말해 볼게요.
1: Oh, do you see the white building over there? That's the bank. Oh, do you see the white building over there? That's the bank.
0: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자, 그랬더니 A가요.
1: thanks.
0: 감사해요.
1: I'll be right back.
0: 내가 right back. 여러분, 여기서 right은 곧, 곧장,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곧 be back. 돌아올게요. 금방 갔다 올게요. 곧 돌아올게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있다가 잠깐 뭐 편의점 가서 뭐살일 있을 때, 그쵸? 엄마한테, 엄마, 저 금방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가죠? 그럴 때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I'll be right back.
0: 이라고요. 자, 우리 쭉 따라서 말해 볼게요.
1: Oh, thanks. I'll be right back. Thanks. I'll be right back.
0: 네, 잘했어요, 친구들.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Be careful. 우리 단어 때 봤던 거다, 그쵸? 조심해. 근데 언제 조심하래요? When you cross the street.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를, 도로를 건널
1: When?
3: 선생님, 저 궁금한 거요. When은
0: 언제라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니? 그럴 때처럼 when을 여러분은 이미 언제라는 뜻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조심해라. 언제 네가 길을 건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때 when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when의 또 다른 해석이 뭐뭐 할?

0: 뭐뭐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길을 건널 때 조심해. 길 건널 때 조심해.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 뭐뭐 할 때로 해석되는 when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따라서 말해 볼게요.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Cross the street.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러한 when 더 많이 만나보겠습니다. 슝. 야, 너 여기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나 잠깐 화장실 가 있을게. 전화해. Call me when you get here. Call me when you get here. Call me when you get here. How about this one? 너 나갈 때 이거 전등 조명 다 꺼라 라고 말합니다.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go out.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go out.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저는 말이죠. 좀 피곤했을 때, 피곤할 때 낮잠을 자요. When I'm tired, I take a nap. 보세요, 여러분. 내가 피곤할 때 나는 낮잠을 잔다. 아, 완벽하죠? 따라서 말해 봅니다. When I'm tired, I take a nap. When I'm tired, I take a nap.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은행에 다녀오는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그 은행 어디 있나요?
0: Speak. Where's the bank?
1: 저쪽에 하얀색 건물 보이니? 저게 은행이야.
0: Speak.
1: 아, 감사합니다. 저 금방 갔다 올게요.
0: Speak. Thanks.
1: 길 건널 때 조심해.
0: Speak.
2: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오늘도 문제 잘 풀어보세요. 여기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길 건널 때 조심하렴. 이거 오늘의 미션 문장 아닙니까? 자, 여러분, 과연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진 단어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3,
3: 2, 1, 땡! Time's up. Okay, the answer is
2: When? 그렇죠. 언제가 아니에요? 뭐뭐할 때입니다. 말해볼게요.
0: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3: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2: 그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3: 갑니다.
1: 오.
2: 야, 너 여기 왔을 때 나한테 전화해. 아, 여러분. 아, 잠깐만, before도 배웠고, 우리 when도 배웠던 건데,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3, 2,
3: 타임스 업.
2: 여러분, 해석을 잘 보세요. 여기 왔을 때이니까 정답은, That's right! Woo! When? 그렇죠. Call me when you get here.
3: Call me when you get here.
2: 만약에 친구들, call me before you get here 이라고 하면, 너 여기 도착하기 전에 전화 줘. 이런 해석이 됩니다. 의미가 달라지죠?
3: Okay, next question.
2: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띵! 낮잠! 붐!
0: Nap. Wonderful.
2: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뭐뭐 할 때라는 해석을 가진 when 만나보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학년 올라가면 또는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겠죠. 접속사 when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울 텐데 사실 그러한 용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웬?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구나. 그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봐!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 동사, 과거형 복습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지난번에 총복습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선생님, 저 불규칙, 규칙 뭔가 아스라이 떠오르는 저 멀리의 기억입니다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복습을 해보고자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주시죠.

확실히 일반 동사 과거형 규칙이라고 하면은 세 문제 정도까지 봤으면 규칙이 조금 보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쵸?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아, 그 동사 뒤에 그 뭐더라 그거 붙이는 것 같은데 하는 기억이 조금 날것 같은데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자, 학교 시험에는요, 바로 일반 동사 과거형 규칙 요것만 외우면은 아주 문제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텐데요. 동사 원형에 ED만 붙이면 된다는 거. 어떻게 붙인다고요? 동사 원형에 ED만 붙이면 된다는 거. 아주 간단한 규칙입니다. 동사 원형 끝나고 ED.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싶어요. 자, 그러면 그거 바로 적용해 보죠. 자, 나는 지난주에 뮤지컬을 봤다. 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선생님이 이미 몇 번씩 문제를 출제하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글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사실 한글 해석이 없다면 여기에 watch가 들어가든 watched가 들어가든 둘다 맞아요. 왜요? 왜냐면 문법상으로는 둘다 괜찮거든요. 근데 한글 해석과 어울려야 하잖아요? 봤다, 봤다. 봤다. 과거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걸맞는 답을 찾아주셔야 하고, watched. watched. 요거를 골라주셔야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냥 요거에 watch를 넣는다면 그래도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된다고 지적받을 수 있어요. 왜? last week 때문에. last week 때문에 watch라고 현재 시제를 쓰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끝났다. 약간 신이 난 듯한 그런 느낌의 문장인 건가? 아니면은 뭔가 깜짝 놀란 듯한 문장인 건가요? 자, 동사 원형 뒤에 뭔가

0: 하나 둘다 붙어 있죠? 근데 규칙을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첫 번째 게 답이라는 걸알수 있었을 겁니다.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야,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야 규칙으로 과거형을 만들게 됩니다. finish 라는 동사 원형 뒤에 ed를 붙여서 finished, finished. 과거 시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다인데요. 자, 우선은 많이 왔다라는 과거 시제가 한글 해석에 적혀 있기 때문에 rained 과거형의 동사를 적어 주시는 게 맞고요. 간혹 가다가 요 this morning 이라는 걸 보고 선생님,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이니까요. 뭔가 현재 시제를 써야 할 것만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한다는 걸 선생님이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요 해석에 걸맞는 동사를 넣어야 하는데 아무리 오늘 아침이라고 하지만 마무리가 비가 많이 왔다죠?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은 적어도 오늘 아침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점심이거나 저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 조금 더 논리 구조상 맞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rain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3개 풀어봤고요. listening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I watched a musical last week. I watched a musical last week. Listening point two. They finished before us. They finished before us. Listening point three.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0: I watched. 나는 봤다. 주어 동사고요. I watched a musical last week. 의미 단위로 잘 끊어서 들어주세요. I watched a musical last week. I watched a musical last week. 나는 지난주에 뮤지컬을 봤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watched a musical last week. I watched a musical last week.
0: They finished. Finished. Finished. 이렇게 들리지 않고 finished. 이건 거의 바람 소리 맞나요? They finished before us. They finished before us.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끝났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y finished before us. They finished before us.
0: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It rained, 주어 동사, a lot this morning.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다. 마지막으로 두번 드릴게요.
1: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0: Speaking point입니다. 이제 말해봐야겠죠? 나는 지난주에 뮤지컬을 봤다인데요. 나는 봤다부터 해보죠. I watched. 나는 봤다. I watched. Watched 아니고요. Watched. 사실상 소리가 명확하게 나는 건 what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cheat 여기는 거의 바람 소리 만납니다. 자, 나는 봤다. I watched. 한번 더요. I watched. 나는 봤다. I watched. 좋아요. 자, 뮤지컬을 지난주에 a musical,

만 finished. 끝났다. finished. 그들은 끝났다. they finished. 그들은 끝났다. they finished. 우리보다 먼저 before us. 우리보다 먼저 before us. 자,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끝났다. They finished before us. 한번 더요. They finished before us.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다인데요. 자, 이렇게 날씨나 요일이나 날짜 같은 것들은 주어 자리를 뭔가 딱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it으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어가 it, 그 동사는 rained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가 왔다를 it rained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가 왔다, it rained. 비가 왔다, it rained. 그럼 눈이 왔다는요? It snowed. 한번 해볼까요? 비가, 눈이 왔다. It snowed. 좋아요. 다시 비가 왔다로 할게요. It rained. 비가 왔다. It rained. 그럼 비가 많이 왔다. It rained a lot. 비가 많이 왔다. It rained a lot.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This morning. 자, 다 붙여볼게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다.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한번 더요.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It rained a lot this morning.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복습하셔야죠.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I hugged my friend after lunch. My friend hugged my other friend after school. My other friend stopped the hug chain. I don't know why, but it was a bummer. Hugs are great.
0: 자, 바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ugged. 뭔가 이 hug라는 단어가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안아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혹은 명사로 포옹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중1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 I hugged. 나는 안아주었다. My friend. 나의 친구를 after lunch. 하면은 점심시간 후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hugged라는 동사 규칙 변화이기는 한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음을 한번더 써줬죠? G, 그죠? My friend, 나의 친구는 hugged, 안아줬다. My other friend, 나의 다른 친구를 after school, 방과 후에.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를 점심시간 후에 안아주고, 내 친구는 내 다른 친구를 방과 후에 안아주고.

0: 나의 다른 친구는 멈췄다. Stopped. The hug chain 하면은 그 안아주기의 chain을. chain 하면은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친구를 안아주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 안아주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끊었대요. 자, 그랬더니 보라보라 나올 텐데 bummer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bummer 하면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bummer. 원어민들이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I don't know why. 나는 왜인지 모르겠다. But 그러나 it was a bummer. 그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Hugs are great. 포옹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왜 포옹의 연결고리들이 끊겼지? 라는 나의 의문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I hugged my friend after lunch. My friend hugged my other friend after school. My other friend stopped the hug chain. I don't know why, but it was a bummer. Hugs are great.
0: 자, 영작. 우리 늘 그렇듯 주어 동사부터 체크해 봅시다. 그들은 어제 서울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주어는 그들은. 동사는 도착했다입니다. 자, 그러면 they, 그들은부터 주어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도착했답니다. 자, 그럼 동사 원형은 도착하다죠? 도착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모르나요? arrive입니다. 자, arrive를 과거 시제로 바꾸면 arrived. ed를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에는 in Seoul yesterday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자, 참고로 arrive는 이미 이로 끝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ed를 붙이지 않고 d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규칙 변화인데 조금 이제 발음상의 편의 때문에 살짝 다르게 적용하는 규칙이었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살았었다. 인데 주어가 뭐예요? 그것은. 동사는 살았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은 해당하는 주어. It. 살았었다. 자, 이게 동사인데 동사 원형을 떠올려 보죠. 살았었다니까 살다. live 쓰면 되겠죠. 근데 요것도 과거 시제로 lived 쓰면 되겠고, 오래전부터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lived 한 다음에 오래전부터는 a long time ago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lived도 마찬가지로 live 자체가 live 해서 이미 이로 끝났기 때문에 동사 원형 뒤에 d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조금 기네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미국으로 이사를 갔다. 인데 주어는 뭐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기가 지금 주어고 동사는 이사를 갔다입니다. 자, 그럼 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요 주어 파트. 일단 친구라는 게 지금 메인의 주어 같은데 friend죠? 나의 가장 친한 친구, friend긴 friend인데 my best friend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이사를 갔다. 요거는 이사를 가다라는 걸 move로 쓰면 될것 같아요. moved 이렇게 해서 my best friend moved to America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작까지 끝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게 공부하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영어의 또 형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형식의 수여동사라는 거, 개념 정리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중요한 출제 포인트 짚어볼 테니까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부탁한 일 또는 요청한 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화를 잘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적절한 거 골라주면 되는데요. 항상 이 부탁한 일 파악하기 할때 단골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도 그 표현이 들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 1번은 손님 명단 확인하기, 2번은 의자 준비하기, 3번은 책자 가져오기, 4번은 동료에게 부탁하기, 5번은 물병 가져오기입니다. 다 뭔가를 가져오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 뭔가가 어떤 건지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Listen up.
1: Here is the guest list, Liz.
2: Is this final?
1: Yes, we have three more guests now.
2: Then we'll need more chairs in the meeting room.
1: And more water bottles. I'll ask Jason from marketing to bring them.
2: Oh, we need more booklets too. I have some on my desk.
1: Could you go bring them? I'll get the chairs.
2: Okay, I'll be right back.
0: 자, 역시나 여자가 무언가를 가지고 왔어야 됐죠. 그 무언가가 어떤 거였는지 알아들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Here is the guest list, Liz.
0: 자, 요거 약간 guestless 이런 식으로 들리면서 좀잘 알아듣기 어려웠겠지만 guest list였거든요. 빨리 발음될 때 트 발음은 많이 날아갑니다. 그냥 guest list 이렇게 들렸고 여기 손님 명단 있어요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2: Is this final?
0: 그랬더니 is this final? 그랬죠? final 비교적 명확하게 들렸죠? 이게 최종인가요? 라는 뜻이고요.
1: Yes, we have three more guests now.
0: Yes, we have three more guests now. 그러면서 우리 이제 게스트가 3명이 더 추가됐어요. 라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2: Then we'll need more chairs in the meeting room.
0: We'll need more chairs in the meeting roo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need 들렸죠? 그럼 우리 필요하겠네요. 더 많은 의자가 어디에? In the meeting room. 아시죠? 중간에 트 발음 또 R로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이란 뜻이었는데요. meeting room보다는 meeting room 이렇게 들렸습니다.
1: And more water bottles.
0: And more water bottles.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bottles 이렇게 들렸는데 트 발음이었어요. 네, 역시나 중간에 들어가면서 얼 발음으로 들렸죠. 병이란 뜻인데요. 세 명이 추가됐으니까 물병도 세개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ore water bottles. Bottles. 이렇게 발음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계속.
1: I'll ask Jason from marketing to bring them.
0: I'll ask Jason from marketing to bring them. 그랬고요. 자, 첫 번째 빈칸의 동사는 ask. 그쵸? 요청하다란 뜻이고, 얘가 이제 또 투부 정사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보어 자리에. 그래서 I'll ask Jason. 제이슨에게 요청할게. 근데 제이슨이 from marketing. 마케팅 팀의 제이슨에게 뭐 해달라고? To bring them.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가져다 달라고 내가 요청할게.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2: Oh, we need more booklets too.
0: 요거 알아들었어야 돼요. We need more booklets too. 한번더 들어보죠.
2: We need more booklets too. We need more booklets too.
0: We need more booklets too. 그랬는데 booklet 그러면 이렇게 쓰고요. booklets 이렇게 들렸고 책자란 뜻이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소책자 같은 것들을 booklets라고 합니다. 다시 들어보죠. 두번 들어볼게요.
2: We need more booklets too.

0: 언더
1: We need more booklets too.
0: We need more booklets too.
1: I have some on my desk.
0: I have some on my desk. 내 책상 위에 몇 개 있는데 라고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2: Could you go bring them?
0: Could you go bring them?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우리가 부탁할 때 가장 단골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Could you, could you, can you, would you 이렇게 들리는 이 표현들 단골로 나오는 부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부탁하고 있는 건 그것들 좀 가져다 달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건 booklets였던 거죠.
2: I'll get the chairs.
0: 내가 의자 가져올 테니까 너는 그것들 좀 가져다 달라.
1: Okay, I'll be right back.
0: Okay, I'll be right back. 알겠어, 곧 돌아올게. 그래서 남자가 부탁한 건요. 책자 가져오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Booklet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출제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분 복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앞에 uni가 붙는 단어들의 접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i, 보통 발음할 때 uni라고 발음합니다.

윤희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하나가 eunuch이잖아. 많이 들어봤지, 그치? eunuch의 이 윤희가 하나이란 뜻이었던 거지. 그리고 끝에가 뭐 크, 지금 여기서 발음이 결국은 크로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때 IQ, UE 또는 IC 이런 식으로 끝나는 단어들의 품사가 주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유니크가 어떤 뜻이야?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특한, 특별한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로 말 그대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특하고 특별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unify인데요. 이때 unity도 하나의란 뜻이 있고요. fi는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 예의 품사는 동사예요. 그래서 unify 하면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무언가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갈라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다. 이런 느낌 기억해 주시고 통합하다, 통일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단어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봤을 것 같은데 universe 하면은 무슨 단어인지 알잖아. 자, 이때 uni도 사실은 우리가 방금 배운 그 하나의 라는 뜻이었던 거거든. 그리고 verse 하면요.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universe 하면 하나로 한 덩어리로 뭔가 대통합되는 느낌. 그래서 universe가 바로 우주 만물이 되는 거죠. 전 세계를 universe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 uni가 붙을 때 하나의 또는 혼자의 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이 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출제 포인트 수여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여동사는 용어 정리할 때 우리가 수여하다, 수여하는 동사, 즉 주는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사형식이 되고요. 이때 출제 포인트는 항상 이게 나오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어순이 바뀌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일단 문제 먼저 풀어볼 거예요. 밑줄 친 A에서 이 중 어법상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들 골라볼게요. 쭉 읽을 거야. 읽으면서 Enter a good restaurant with my family. A번 I felt so happily.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인트죠. There was some presents.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나온 부분이고 I got some books, two movie tickets, and a bag. 그 다음에 C번 문장은 My parents also gave a watch me. 그 다음 D번은 I showed it my friends. 그 다음 2번이 있는 문장 Oh, I need to go to bed now. It is already dark. 자, 누군가가 자기 생일을 맞아서 일기를 쓴 것 같아요. 이 일기에 어법상 자연스러웠던 A에서 2번까지의 문장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건지 찾으셨나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수여동사가 어떤 거였는지 가볍게 짚어보고 아까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여동사는 사형식일 수밖에 없는데 얘가 주는 동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동사 부분의 해석은 주다로 끝나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준다는 건 그러면 누구에게 뭘 줄 거 아니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사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란히 오는 걸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해요. 삼형식은 목적어 하나,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인 건데 이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목적어가 에게라고 해석이 돼야 되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을이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뭐뭐를 뭐뭐에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더 이상 사형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명사를 나란히 두는 걸 우리가 사형식의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 she gave

me the bet. 가면 해석이 어떻게 되니? 그녀가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 책을 이지. 나에게 그 책을. 에게 뭐뭐를. 요거는 잘쓴 거야. 근데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she gave the book me 이러면 어순도 이상하고 이렇게 쓰지도 않고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동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동사들이 전부 다 해석이 어떻게 끝난다? 아마도 주다라고 끝나는 동사가 대부분이겠죠?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다음 시간쯤에 확인이 다시 되겠지만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면 주다, 보내주다, bring, 가져다 주다, show,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 teach, 가르쳐 주다, write, 써주다, buy, 사주다, make, 만들어주다, cook, 요리해주다, find, 찾아주다, get, 얘도 마찬가지로 사주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ask는 주다라고 해석되진 않고 누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다인데 이때 질문을 던져주는 걸로 생각해 주세요. 누구에게 어떠어떠한 질문을 던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올 거고, 아, 이런 것들이 다 수요 동사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A에서 E 중 어법상 자연스러운 거,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as my birthday.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I went to a good restaurant with my family. 그래서 가족들과 좋은 레스토랑에 갔다. 자, 그 다음에 I felt so happily 아니고요. 우리 felt 하면 감각동사로 지난 시간에 보어 자리에 뭐가 온다? 그렇죠. 부사 아니고요. 형용사 필요하죠. I felt so happy 라고 바꿔주셔야 합니다. There was some present. 자, 요거 해석 안 되고요. 여기 부분의 수의 일치는 뒤에 주어에 맞춰라. 그래서 present가 복수니까 선물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라고 할때 were. 요렇게 수의 일치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I got some books. 책도 받았고, two movie tickets. 영화표 두 장과 and a bag. 가방도 받았고요. 자, 계속해서 C번은 My parents also gave a watch 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이 우리 부모님은 또한 주셨어요. 나에게 시계를. 요거잖아, 그치? 근데 에게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면 어색하고요. watch와 me의 어순은 요렇게 바꿔서 me a watch. 나에게 시계를 또한 주셨다. 요게 맞겠죠? 자, D번도 마찬가지겠죠. I showed it my friends. 그랬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그것을 보여줬다잖아. 친구들에게 그것을. 이 돼야 되니까, 그럼 my friends하고 이세 어순을 그냥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또 어색해. 이시 대명사라 어색해지는데, 그건 어차피 잠시 후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면 좋냐면, I showed it. 나는 그것을 보여줬어.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에게라고 할때 여기에 전치사 to를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D번도 어색한 문장이다. 자, 그럼 마지막에 2번을 보니까 I needed to go to bed now. 얘는 이제 어법상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되는데 need 동사는 지금처럼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우리 5번이었네요.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는 대명사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지 않는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넣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미 방금 본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She gave her sister it. 이건 안 돼요. 이건 좀 어색해요. 그녀는 주었다. 그녀의 동생에게 그것을 있잖아. 선생님 문제 없지 않나요? 에게 뭐뭐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여기 직접 목적어 자리가 대명사면 좀 이상해요. She gave her sister it.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힘들지 않니? 요렇게는 안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좀 전에도 쌤이 그거 어떻게 고쳤니? She gave it to her sister. 요런 식으로 전치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녀가 그것을 주었다. 그녀의 동생에게. 왜 to인지는 이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죠. 어쨌든 이 구조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 요렇게도 안 돼. 지금 이거 보시면 The man sent
to her.

The letter. 그 남자가 그녀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거잖아. 그러면 to가 사실은 여기에서도 그녀의 동생에게란 뜻이 있거든요. 에게 괜찮지 않나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이 문장은 그녀에게 그 편지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 자체로 자형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전치사를 넣어주면 오히려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 없이 이렇게 넣어줘도 에게 뭐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형식의 문장이 완성이 되므로 이렇게 써주면 오히려 틀리더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전치사를 간접 목적 앞에 넣지 말자.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틀린 부분 찾아서 고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she teaches English her students죠? She teaches her students English. 이렇게. 자, 두 번째는 my grandparents sent to us many presents.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보내셨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이미 충분해요. 어순 자체로 에게란 뜻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쓸데없이 전치사를 넣지 않는다. 전치사 빼서 My grandparents sent us many presents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은 The man gave the child it. 이렇게 안 한다니까 발음도 좀 힘들고요. 대명사를 끝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The man gave it 먼저 써줘야 돼요. 그 남자는 주었다 그것을 까지 해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라고 할 때는 이땐 전치사가 필요해서 to를 넣어줍니다. The man gave it to the chil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왜 전치사를 to를 넣는지는 이 포인트는 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개구리죠. 선생님이 개구리 이미지를 찾다가 너무 이제 실사진으로 나와서 우리 친구도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개구리 중에서도 청색을 띠고 있는 우리말로는 청개구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청색깔이 블루니까 블루 프로그라고 할까요? 정답은 바로 tree frog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말로는 청개구리고요. 바로 영어로는 tree frog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 tiny. tiny라는

0: Suction은 빨아들이기 혹은 흡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ip, tip은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조언할 때 하는 그런 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끝부분에 있는 그런 끝을 표현하는 게 바로 명사로 쓰이는 팁이에요. 자, 다음 단어 climb. climb이란 단어는 오르다라는 동사이고요. 마지막 단어 comment. comment은 흔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았었던 tree frogs를 떠올리면서 방금 봤던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우리 listening clear로 내용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ee frogs. Tree frogs are different from other frogs. They have tiny suction cups on the tips of each toe. These special cups help the frogs to climb. Those cups also make it easier for tree frogs to jump from one tree to another. Some tree frogs live in the water. Others live on the ground. But most of them live in trees. Tree frogs come in different sizes. Some are small, while others are big. They also have different colors, but the most common color is green. So you can see lots of green tree frogs. They are very special, aren't they?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더 정확하게 독해해 볼게요.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ee frogs. 자, there are 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많은 다른 종류의 청개구리들이 있대요. Tree frogs are different from other frogs. 자, 청개구리는요, 다른 개구리들하고 좀 다르대요. They have tiny suction cups on the tips of each toe. 자, 원래 toe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죠? toe라고 하면? 그렇죠. 발가락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선 지금 개구리과에서도 청개구리에 대해서 tree fro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요. tiny suction cup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희 그림을 보면 지금 개구리가 보이죠? 그리고 개구리 발에 보면요. 발끝에 약간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약간 작은 동전 같은 작은 풍선 같은 그런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suction cup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흡입컵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 청개구리는 뭘 가지고 있다? 각각의 발가락 끝에 suction cup 이런 빨판을 가지고 있대요. These special cups help the frogs to climb. 자, 이렇게 이런 특별한 이런 흡입컵이 개구리들을 돕습니다. 뭐 하도록? 아, climb 이렇게 오르도록 하는 것을 돕는데요. Those cups also make it easier for the frogs to jump from one tree to another. 맞아요. 이렇게 발가락 끝에 뭔가 suction tip, suction cup 같은 게 달려 있으면 점프도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특히 어떻게요? 맞아요. Make it easier for the frog to jump. 점프를 하는데 from one tree,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준대요. Some tree frogs live in the water. 자, 어떤 청개구리들은 물 속에서 삽니다. Others live on the ground.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땅에서 산답니다. But most of them live in trees. 그런데 대부분의 것은 청개구리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Tree frogs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 청개구리들은 어디에 산다? 아, trees, 나무에 산대요. Tree frogs come in different sizes. 청개구리들의 사이즈는 다양한데요. Some are small, 어떤 것들은 작고요. While others are big, 다른 어떤 것들은 크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 크기의 청개구리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They also have different colors, but the most common color is green. 자, 대부분의 이 청개구리들은 다른 색깔들, 그쵸? 보통 이제 이런 청개구리들은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Most common이라고 하면 가장 흔한 색깔은 바로 초록색이래요. You can see lots of green tree frogs. 여러분은 초록색의 이런 청개구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hey're very special, aren't they? 하고 질문은 끝납니다. 자, 우리 개구리 중에서도 청개구리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방금 보았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우리 true or

0: false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Number one. Tree frogs are different from other frogs. 청개구리들은 다른 개구리들과는 다릅니다. 맞아요.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각각의 발가락 끝에 suction cup이 달려있는 게 그 좀 특이한 점이었죠. 정답은 true 맞고요. 2번 볼게요. Tree frogs have tiny suction cups. 청개구리들은 작은 suction cup을 가지고 있습니다. Obviously, that is true. Number 3. Tree frogs can climb very well. 청개구리들은, 얘들아, climb이 뭐였죠? Climb? 그렇죠. 오르다, 올라가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청개구리들은요, 아주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나무도 잘 타고요. 또 점프도 잘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러한 suction cup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 the answer is true.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All tree frogs are big. 모든 청개구리들은 큽니다. 자, 정답은 false죠. 어떤 것들은 작고 어떤 것들은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false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이어서 speaking clear 발음 연습해 볼 텐데요. 우리 한 단어씩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these란 단어가 있고 these special cups help the frogs to climb. 자, 선생님이 한 단어씩 일부러 읽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these special를 좀 빠르게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같이 우리 소리 내서 해볼게요. These special를 빠르게 발음해보면 these special, these special, these special, these special 거의 이렇게 마치 한 덩어리처럼 뭔가 뭉뚱그려져서 발음이 되죠. 연음 처리가 되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these special cups help the frogs to climb. 자, 선생님이 이 단어를 표시한 이유는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원래 B는 사운드가 B, B 사운드가 나지만 매우 특이하게 이 단어에서는 B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climb, climb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climb가 아니라 climb, climb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climbing이라고 하잖아요. climb 이런 것처럼 B 사운드가 특이하게 무음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체 문장 소리 내서 같이 발음해 볼게요. These special cups help the frogs to climb.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1: These special cups help the frogs to climb.
0: 네, 정말로 마치 하나의 어떤 덩어리처럼 발음을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개구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얘들아, 가장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떠올리면 그렇죠. 선생님은 두꺼비가 생각이 나는데 자, 두꺼비를 영어로는 toad라고 해요. 그래서 frogs vs. toads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캡처는요. EBS 동영상에 보면 이 두 개의 동물들의 차이점을 재밌게 찍은 다큐멘터리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두꺼비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아, 개구리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아무래도 물론 두꺼비가 개구리과의 큰 틀에 보았을 때는 들어가긴 하지만 이 둘의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꺼비가 좋아하는 먹이는 곤충이나 지렁이 이런 걸 좋아하고 주로 사는 곳은 산 속에 산다고 하는데 개구리와 두꺼비의 가장 큰 차이는요. 먼저 피부로부터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먼저 a frog's skin tends to be smooth, soft, and very moist. 자, 우리가 청개구리 같은 걸 떠올려보면 약간 겉에 표면이 반짝반짝 윤기로 빛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개구리의 피부는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머금어서 촉촉한 그런 상태라고 해요. 반면에 the skin of toads, 두꺼비의 skin, 피부는요, on the other hand, is rough and dry, 거칠고 건조하대요. 자, 두 번째 이 동물들의 차이는 frogs are usually jumping animals. 보통 우리 개구리를 생각하면 뭔가 폴짝폴짝 뛰어가는 게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개구리는 jumping animals인데 두꺼비들은 are running animals. 이렇게 jump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걸어가거나 빠르게 뛰어가는 그런 형태가 바로 두꺼비가 취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해요. 자, 우리 지금

tree frogs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것과 비슷한 동물 토드에 대해서도 이 둘의 차이를 잠깐 알아보았어요.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우리 grammar 클리어로 어법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계속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독해로도 해석을 한 그런 질문인데 선생님이 어법 문제로 바꿔 보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럼 우리 빈칸 찾으러 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빈칸의 위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Some are small. Blank, blank, others are big. 그래서 어떤 건 작고요, 어떤 건 큽니다. 자, 이거 얘들아, 어떤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청개구리들의 크기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이런 문장인데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맞을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선택지는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on the other hand라고 하면요. hand는 손이잖아요. 자, 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면이 있고 이 뒷면이 있죠. 그래서 on the other hand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도 반면에란 뜻이고요. 자, 이것의 덩어리는 부사 덩어리, 다시 말해 부사구처럼 쓰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걸 이야기할 때? 그렇죠. 무언가 상반된 것을 이야기할 때 on the other hand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therefore는 뭔가 결과를 나타내는, 주로 나타내는 그런 연결사죠. 그래서 그러므로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품사 자체는 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 역할을 하고요. 3번 becaus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자, 부사와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 자, 접속사는요, 맞아요. 동사와 동사, 다시 말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 문장 안에 접속사가 있다면 동사가 몇개 있어도 괜찮아? 그렇죠. 동사가 두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3번 besides는 게다가란 뜻이고요. 부사예요. 얘는 부사입니다. 접속의 기능이 없어요. 자, 마지막 5번. while. while은 무엇무엇에 반하여라는 뜻이고요. 무언가 반전을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반대되는 걸 이야기를 할때쓸수 있는 접속사예요. 자, 그래서 몇 번과 몇 번? 3번과 5번만 접속사이고, 나머지 4번, 2번, 1번은 부사들이니까,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어법적으로 뭘 세워봐야겠어요? 그렇죠. 지금 해당에 있는 해당 이 문장에서의 동사의 개수를 먼저 세볼게요. Some are small. 어떤 것들은 are, 비동사죠. small, 작아요. 자, 주어 동사 보호가 있고요. Others are big. 그리고 다른 것들은 새로운 주어 시작했고, 비동사 are이 또 보이죠. 어떤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은 are big,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침표 하나가 있는 이 문장 안에서 동사가 몇 개? 그렇죠. 동사가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빈칸에는 접속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접속사가 아닌 아이들을 선택지에서 없애볼게요. 자, 부사나 부사, 부사구 덩어리들 다 이렇게 1번, 2번, 4번을 없애보면 because라는 접속사와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남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죠. 자, 이제 우리 어법 문제도 어떻게 푼다? 맞아요. 요즘 트렌드는 바로 해석으로 푸는 게 가장 유력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because를 한번 넣어볼게요. Because others are big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것들은 크기 때문에. 다시, because others are big. 다른 것들이 크기 때문에 some are small. 어떤 것들은 작아요. 다른 어떤 것들은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건 작대요. 자, 지금 청개구리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개구리가 어떤 게 이만큼 크기 때문에 다른 게 이렇게 작다? 뭔가 원인과 결과의 그런 맥락이 아니죠. 그래서 크기 때문에 작다, 혹은 작기 때문에 크다라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아니어서 정답은 역시 3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while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원문에서도 이 빈칸의 자리는 while이 있었어요. 자, while은 무조건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while의 해석은 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무엇에 반하여라고 했을 때 무언가 반전을 이야기할 때 쓰이

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특히나 여기 해석을 보면 while others are big. 자, 다른 어떤 것들은 크죠. 다른 어떤 것들은 큰 반면에 some are small. 어떤 청개구리들은 작대요. 자, 큰 것과 작은 것은 흔히 뭔가 대조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hile others are big, 다른 것들은 큰 반면에 어떤 것들은 작아요라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while 우리 해석까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while의 해석은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크게 문장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방금 얘기했던 둘중 하나의 해석으로 넣어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은 우리 5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voice quiz 정답 확인해 볼게요. 대명사는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다.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자, 흔히 대명사라는 것은요, 반복되는 명사. 자, 똑같은 명사를 계속 쓰기 싫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에 대신하는 명사를 쓰는 게 예를 들면 this나 that이나 he, she, they 이런 것들이 대명사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대명사는 접속의 역할을 할수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문장에 대명사가 이렇게 있다면요. 대명사 하나밖에 있지 않다면 동사는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걸 냈던 문제의 포인트는 관계 대명사와 우리 친구들이 대명사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는 의도였어요. 자,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보인다면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는 접속 역할을 할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의 워스코스는 이거예요. 문장에서 while은 접속의 기능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았던 거 기억나죠? Some are small while others are big 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while은 접속의 기능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에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tree frogs에서 봤었고요. 뭔가 두꺼비 Toad 이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도 함께 상식 Into the World에서 만나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is when I'm sitting in front of you. So disappointing, Kevin.
1: Actually, I wasn't playing a game. I was ordering a gift for your birthday. Your birthday is in 2 days.
0: What? Are you serious? Why did you lie to me?
1: Your gift is super popular, so I had to order it at a certain time. That's why I was looking at my phone.
0: Oh, I had no idea. I'm sorry I got upset.
1: You don't know how I feel about you. I guess I'll have to cancel my order.
0: Huh? What? Hey, no foul play here.
2: Okay, 여러분. 자, 카튼 저랑 같이 복습 가봅시다. 우, 카페인 것 같네요. 자, 크리스틴이 This cafe is nice and cozy. 와, 여기 카페 진짜 이쁘고 엄청 편안하다. Don't you think so? 안 그래? 그러자 케빈이
3: Yes, yes. The interior is very nice here.
2: 오, 인테리어가 좋은 것 같아. 괜찮네. 하지만 뭔가 빠져있는 것 같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3: Who am I talking to right now?
2: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3: Kevin, Kevin!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2: Kevin, 휴대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빠밤! 자, 오늘의 핵심 편입니다.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휴대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Fiddling, 만지작. Stop, 그만! Stop fiddling, 만지작거려. 무엇을요? Your phone, 휴대폰 좀! 자, 여러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Fiddling, fiddling, fiddling. Okay. 자, 케빈이, Oh, why are you screaming at me? 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틴이,
3: It's because you're not listening when I'm talking.
2: 왜냐면 내가 얘기할 때 넌 듣질 않으니까. 그러자 케빈이
3: I have to pass this round to get an item.
2: 이 라운드를 이겨야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그러자 크리스틴이 좀 실망한 표정이네요.
3: Where are your manners?
2: 빠밤! 원어민처럼 말하기. Where are your manners? 매너 좀 지켜줄래? 누군가 상대방이 매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3: Where are your manners? Manners maketh man.
2: Where are your manners? 매너 좀 지켜줄래? 자, whoops.
3: Where are my manners? I'm sorry.
2: 본인 스스로 매너가 없다고 딱 느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 Whoops, where are my manners? I'm sorry.
2: 어머, 내 정신 좀 봐. 매너가 없었네요. 제 매너가 꽝이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던가 아니면 의자를 이렇게 빼주던가. 아시겠죠,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3: I can't believe you're playing games when I'm sitting in front of you.
2: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여기 어떻게 앉아있는데 내 앞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니?
3: So disappointing, Kevin.
2: 정말 실망이야, Kevin. 그러자 케빈이
3: Actually,
2: 실은
3: I wasn't playing a game.
2: 나 게임하고 있지 않았어.
3: I was ordering a gift for your birthday.
2: 너 선물 주문하고 있었어.
3: Your birthday is in 2 days.
2: 이틀 후에 있는 너의 생일? 그러자 크리스틴이
3: What? Are you serious?
2: 정말?
3: Why did you lie to me?
2: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3: Your gift is super popular, so I had to order it at a certain time.
2: 네 선물은 엄청 유명하고 인기 많은 거라서 그 정해진 시간대에만 살 수 있는 거야.
3: That's why I was looking at my phone.
2: 그래서 내 휴대폰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던 거고.
3: I had no idea. 몰랐어. I'm sorry. I got upset.
2: 난 그것도 모르고 화를 내고. 그러자 케빈이
3: You don't know how I feel about you.
2: 난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 모르는 것 같아.
3: I guess I'll have to cancel my order.
2: 난 주문 이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3: What? Hey, no foul play here. 치사하게 그러기 있어?

0: 프랑스로 여행 간거 어땠어?
1: I did so many cool things for the first time.
0: 나 너무 많은 멋진 것들을 처음으로 했었어.
1: For example?
0: 예를 들면?
1: Well, I ate some cooked snails and actually liked them.
0: 나 달팽이 요리를 좀 먹어봤는데 사실 좀 좋았어.
2: 자, 프랑스로 여행 간 친구의 경험담이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 하면은 독특한 요리 중에 달팽이 요리가 있죠. 선생님도 도전해보진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안에 또글또글 들어있던데 궁금한 맛이긴 하네요. 자, 여튼 오늘 for로 시작하는 거 두 표현입니다. For example과 for the first time인데요. 두 표현 다 아마 꽤나 익숙할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요. 뭔가 모른다면 배운다는 느낌, 안다면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for example입니다. 사실 example 자체가 예시라는 뜻이죠. 근데 예를 들기 위해 예를 들자면 해서 예를 들어 라는 뜻으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화 속에서 이렇게 나왔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했더니 얘가 아우 내가 말이야 달팽이 요리를 먹어봤는데 난 꽤 좋던데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던 거죠. 자, 여기에서요 for example과 똑같은 표현으로 아마 For instance,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for example이 조금 더 casual한 의미, 그러니까 casual하게 자주 쓰인다면 for instance는 그래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를 들어 라는 뜻인데 얘네랑 살짝 쓰임이 다른 such as와 like 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like 네 개 다 예를 들어 라는 뜻이라는 건 공통점.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for example과 for instance는 문두, 즉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such as랑 like는 문장 중간에 오게 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예문의 차이가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교과서에 선생님이 따온 문장입니다. Adults have to do many things, kids don't. 아이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어른들은 많이 해야 된다. 라는 뜻의 첫 번째 문장이고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y have to pay taxes. 어른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and go to work. 일을 하러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어요. 자, 근데 요 for example 자리에 such as나 like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such as나 like를 쓸 거면 문장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일단 아까 전과 차이를 보면 아까는 kids don't 한 다음에 딱 온점 찍고 for example 새로운 문장이 시작했죠. 즉 문장의 맨 앞에 for example이 나온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반점이죠. 그리고 그냥 such as 하면서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중간에 들어갔고 주어 동사가 뒤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paying taxes and going to work 이런 식으로 동명사 처리를 했다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튼 중요한 건 둘 다 아니 냈다 뜻이 예를 들어라는 게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문장 맨 앞이냐 문장 중간이냐 정도가 있겠다.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라는 뜻인데 요거 아까 요렇게 나왔죠. 난 너무 많은 것들을 처음으로 멋있는 것들 처음으로 했다 라고 나왔었고 요런 문장도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마침내 만났다 라는 뜻이고요. 사실 요 표현은 여러분이 이미 이 유명한 겨울왕국 속의 노래 가사로 많이 알고 있죠.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there'll be music, there'll be light.

0: 拍照。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ll be dancing through the night.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는 그 노래. 그게 바로 요 For the first time이 들어간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아! 요거 듣자마자 겨울왕국 하고 떠올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난 참 겨울왕국이 좋아요. 효자곡입니다. 여튼 처음으로라는 뜻. First time 자체가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퀴즈에서 정확하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 연달아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뭔가 길다, 그죠? 그런데 이 오늘 배웠던 예를 들어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문장 두 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데요. 셰르파들은 등산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텐트를 세우고 등산가들의 가방을 들어준다. 자, 예를 들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For example이죠,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하죠. 선생님들은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숙제를 첨삭하는 것 등이 있다. 자, 요 자리 문장 맨 앞이기 때문에 for example 혹은 for instance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의 실제로 많은 업무들 여기 담아봤고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 혼자가 아닐 거야.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속 봤잖아, 그치? For the first time. 자, 이거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 가사.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 won't be alone. 이렇게 해서 노래가 마무리가 됐었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나 이건 처음 해봐.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심 갖고 참아주라. 처음 해본다. For the first time.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네 문제는 이렇고요. 우리 한번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How was your trip to France? I did so many cool things for the first time. For example, well, I ate some cooked snails and actually liked them.
0: 자, 이렇게 for로 시작하는 표현들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 라는 표현 살펴봤고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라는 표현도 겨울왕국 노래 같이 하면서 살펴봤죠. 이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같이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0: Let's get started.
1: This. THIS. This. This. That. THAT. That. That. Here. HERE. Here. Here.
0: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인데 What is this? 도대체 뭘까요? 자, 오늘의 단어 같이 한번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this. 이 또는 이것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가리킬 때 이 또는 이것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 나무, 이 집, this. 그 다음은 that, 저 또는 저것이에요. This는 이것이었고요. 저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을 가르칠 때 말하는 거예요. That. 그 다음은 here, 여기에 또는 이곳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 here, 발음 잘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오늘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 볼게요. 이, 이것, this, this, very good. 저, 저것, that, that, excellent. 여기에, 이곳, here. One more time, her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This, this, that, that, here, here.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첫 번째 문장, This book is mine. 이 책은 내 거야. 보세요. 아까 배운 이 또는 이것, this. 보통 명사 앞에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is book is mine. Very good. Okay, now let's try this one. Look at that bird. 저 새를 봐. 보세요. 저 멀리 있는 거는 this가 아닌 that로 가리키는 거예요. Look는 보라란 뜻이에요. Now, let's try once more. Look at that bird. 너무 잘하는데요? Okay, next. Do you live near here? 너 여기 근처에 사니?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 문장 주고받을 수 있죠? 자, here는 여기에란 뜻 잊지 말고요. Do you?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뭐뭐하니? Do you live near here? 여기 근처에 사니?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기억해두고요. 같이 따라해봐요. Do you live near here? Excellent. Very good, everyone. 자, 그럼 다음으로 배울 단어 알아볼게요.
1: There. THERE. There. There. A-N-A-N. A-N. A-N. The. T-H-E. The. The.
0: 이 다음 단어는 there, 그곳에, 저기에란 뜻이에요. 저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는 there 쓰면 돼요. 그 다음은 a 또는 an, 어떤 하나의 란 뜻인데요. 명사가 하나 있을 때 a 또는 an 쓰면 돼요. An apple, 이렇게요. 그 다음은 the, 그 또는 저예요. 이것도 보통 명사 앞에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0: 단어를 발음과 강세 연습 같이 해봐요. 그곳에, 저기에, there. 앞에 the 발음 잊지 마세요. There. 어떤 하나에, an. Very good. 그, 저, the. One more time. The.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There. There. An. An. The. The.
0: 이제 단어를 같이 적용시켜봐요. The department store is over there. 백화점은 저기에 있어. 아까 배운 저기, there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은 영어로 department store예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Department store. Okay, now let's say the whole sentence. The department store is over there. Very good. Okay, next. Can I have an apple, please? 사과 한 개 주실 수 있나요? 친구들, 아까 배운 한 개, a 또는 an으로 배웠는데요. 여기는 왜 an이냐면요. 앞에 apple이 a로 시작해요. A, E, I, O, U 이런 모음이 들어가면 a가 아닌 n으로 써요. 왜냐하면 발음하기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An apple. 그리고 뭐뭐 주실 수 있나요? Can I hav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따라해볼까요? Can I have an apple, please? Great job. Okay,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그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아까 나온 the children. the는 하나의 란 뜻도 있지만 친구들, 특정된 명사를 the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그럼 the children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를 쭉 복습해봐요.
1: This. This. That. That. Here. Here. There. There. An. An. The. Th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오늘처럼 단어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nice day, and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현재 진행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미션입니다.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현재 진행 시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They blank on the beach. Lie 하면 눕다라는 뜻이니까 그들은 해변에 누워 있다, 누워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진행 시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축구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합니다. 지금 뭐뭐 하고 있다, 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동작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현재 진행 시제예요. 자, 그러면 현재 진행 시제 형태부터 알아볼까요? 비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비동사의 현재형에 동사

ing를 붙여주면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은 am, are, is 세 종류가 있었죠. 당연히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비동사를 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동사의 ing 형태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동사의 ing 형태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먼저 예문을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동사의 ing 형태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I am eating lunch. 나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고요. She is writing a letter. 그녀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We are swimming in the pool.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주어가 I면 am,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면 is, 주어가 we, 복수면 are 적어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동사의 ing 형태를 붙여주면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동사의 ing형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원형에 ing만 붙여주시면 돼요. Go, going, read, reading, talk, talking 이렇게요. 그런데 이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ing를 붙여줍니다. Come, 이로 끝나죠. 이를 지우고 ing 붙여서 coming이라고 써주고요. Make, 만들다, 이를 지우고 ing를 붙여서 making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I로 끝나는 동사가 있어요. 이럴 때는 I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줍니다. Lie, 눕다, I로 끝나는데요. I를 Y로 바꾸고 ing 붙여서 lying이라고 써주세요. Tie, 묶다, I로 끝나죠. I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서 tying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일 음절의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단모음, 단자음은 이전에도 배워서 알고 있죠. 하나의 모음, 하나의 자음입니다. 이렇게 끝나면서 짧은 일음절의 동사라는 것은 소리가 딱한 글자라는 소리예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줘요. run, 달리다. 보시면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고 run, 한 글자로 소리가 나네요. 그럴 때는 끝에 있는 n 한번더 쓰고 running이라고 적어줍니다. sit, 앉다라는 뜻.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죠. 끝에 있는 자음 한번더 쓰고 sitting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ut, 놓다.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요. put 역시 한 글자 짧은 단어예요. 그러면 끝에 있는 자음 한번더 써서 putti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사의 ing형 만들었으니까 이제 현재 진행형 써볼 수 있겠죠? come. come의 ing형 만들 때는 끝에 이로 끝나니까 이를 삭제하고 ing 붙여주시면 됩니다. coming. tie는요. i, 이로 끝나니까 I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서 tying이라고 써주면 돼요. run, run은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가 있는 한 글자짜리 짧은 단어네요. 그러면 n을 한번더 쓰고 나서 ing를 붙여줘야죠. running, 이렇게 ing형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현재 진행 시제의 부정문, 의문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문 만들 때는 우리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이 규칙,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am, are, is.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동사에 ing를 써줘요. 그런데 이때 is not은 isn't. are not은 aren't로 줄여 쓸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알아줍시다. I am not lying on the sofa. 나는 소파에 누워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She is not playing the piano. is not 줄여서 isn't로 쓸 수도 있어요. 그녀는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They are not cutting the paper. are not을 줄여서 aren't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를 자르고 있지 않다. 현재 진행 시제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형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적어주세요. He is playing the guitar. 그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부정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어 he에 맞게 비동사 is를 잘 써줬고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 만들어줄 수 있죠. He is not 또는 줄여서
is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e is not playing the guitar. He isn't playing the guitar. 또는 한 가지 더 줄여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He is를 줄여서 He's not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2번, Stella and Tony are cooking. 스텔라와 토니는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자, 주어가 두 명이라서 비동사 are 써줬어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되죠. Stella and Tony are not cooking. 혹은 are not을 줄여서 aren't cooking. 스텔라와 터니는 요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만들 때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am, are, is, 주어.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진행시제이기 때문에 동사의 ing 형태가 남아있겠죠? 주어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답할 때 비동사를 활용해요. Yes, 주어, am, are, is. No, 주어, am, not, aren't, is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Is your brother sleeping? 너의 남동생은 자고 있니? Yes, he is. No, he isn't. 혹은 no, he's no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Are the kids jumping on the bed? 그 아이들은 침대 위에서 점프하고 있니? Yes, they are. No, they aren't. 또는 no, they're not. 이렇게 답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문문 만드는 거 퀴즈 풀어볼게요. 1번, Kelly is dancing on the stage. 자, 어떻게 바꾼다고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러니 is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완성입니다. Is Kelly dancing on the stage? Kelly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니? 라는 문장이에요. Yes, yes라고 답했기 때문에 주어 is라고 해야겠죠? Kelly는 she라고 대명사 써줄 수 있으니까 Yes, she is. 그녀는 무대에서 춤추고 있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Justin and Tina are running in the park. 자, 이번에는 Justin and Tina가 주어예요. 그래서 비동사 are 써줬는데요.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 완성입니다. Are Justin and Tina running in the park? Justin과 Tina는 공원에서 달리고 있니? No, no라고 했기 때문에 no, they aren't 혹은 no, they're not 이렇게 답변해주면 아니, 그들은 공원에서 달리고 있지 않아 라는 의미 완성입니다.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현재 진행 시제 문장 완성해주세요. They blank on the beach. 자, 이때 주어가 되니까 비동사 먼저 are 적어주고요. I는 I로 끝나니까 I를 Y로 바꿔서 ing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lying on the beach. 그들은 해변에 누워있는 중이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과거 진행 시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중일 필수 영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여가생활 영단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 속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소설과 같은 글을 읽고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은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보시면요, 글을 쓰고 있어요. 책이나 글, 이런 것들을 쓰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단어를 쓸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영어로 같이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read. read, 읽다입니다. read, read이고요. 우리 이 단어를 지금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쓰면서 같이 스펠링을 외워봅시다. read, R, E, A, D. read는 읽다입니다. 우리 책을 읽다, read a book. 이렇게 말하죠. 자,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id you read his new book? Did you read his new book? 너는 그의 새 책을 뭐 했니? Read. 읽었니?가 되겠죠? Read는 이렇게 읽다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Every morning은 여러분, 매일 아침이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 newspaper, 신문을 뭐 할까요? read, 읽는다가 되겠죠? read, 읽다고요. 뒤에 이렇게 읽을거리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읽을거리 표현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이어서 우리 쓰다, 글을 쓰다라는 단어 write. write를 살펴볼 건데요. write는 어떻게 쓰죠? WRITE의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 쓰면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Write. WRITE. 자,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를 우리 write라고 하고요. 동작의 뒤에 ER. 이 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riter 하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write, 글을 쓰다, writer, 글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첫 번째,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자, you have to 하면요, 여러분. 너는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잖아요. 너는 이야기를 뭐 해야 한다? write, 써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 관한? about your family니까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너는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가 되겠고요. 하나 더 볼게요. I am writing a letter to my mother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write a letter 하면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나는 편지를 쓰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To my mother. 나의 어머니께.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중이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쓰다라는 영단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write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novel. novel. 소설이라는 단어 바로 외워둘게요. 자, novel 하면 소설이고요. 쓸 때는 novel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novel 써볼게요. novel. 여러분, 읽을 때는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세요. novel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novel. 한번 더. novel. 네, 우리 그러면 예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뜻으로 쓰였지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My hobby is reading novels 라고 했어요. 나의 취미는 novels를 읽는 것이다. 나의 취미가 뭘까요? 소설을 읽는 것이다. 혹은 소설들을 읽는 것이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This is a very exciting nove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exciting 이라는 표현은
흥미진진한 이런 뜻이에요.

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novel이다. 소설이 되겠죠? novel, 소설이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 읽을거리 표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 정도는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야기라고 할 때는 story라는 표현을 씁니다. story, 이야기. 자, 그리고 newspaper 하면요. 신문이에요. 그래서 read the newspaper 하면 신문을 읽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잡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잡지, magazine. magazin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만화책 좋아하죠? 만화책은 영어로 comic book. comic book.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교과서는 한 단어예요. textbook. textbook. 그리고 일기도 알아둘게요. 우리 일기는 영어로 diary라고 합니다. 일기가 영어로 뭐예요? diary. 그리고 우리 에세이나 수필 같은 글은 essa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essay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짧은 이 시는 poem. poem이라고 읽으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자, 여러분. 이야기 영어로 뭐라고 해요? story. 신문은 newspaper. 잡지는 magazine. 그리고 만화책은요? comic book. 교과서는 textbook. 그리고 일기, diary, 에세이나 수필, essay, 그리고 시, poem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가지 단어만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자,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으로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novel이고요. 또 소설이나 글을 읽다는 영어로 뭘까요? 바로 read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쓰다. 우리 쓰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write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 novel, read, write 그리고 플러스 표현들, 읽을거리 표현들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Hello,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역사와 다양한 정보와 표현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배워보냐고요? 영어로요. Alright. 오늘의 스포츠, 오늘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What's our topic of the day? I am so curious. Let's find out. 함께 볼까요? Let's go! 자, 사진을 보니까 작은 흰 공이 있고요. 그리고 채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잔디가 보이고요. 와우! 제가 생각하는 그 스포츠인가요? 여러분, 세 가지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죠. Bingo! 오늘의 스포츠! 골프입니다. 자, 그럼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와 정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네, 여러분, 골프는요,

0: 자기 자리에서 골프채, 클럽, 네, 이렇게 정지해서 이 골프채로 공을 탁 쳐서 지정된 구멍, 홀에 넣는 스포츠입니다. 제일 적게 치는 선수가 이기는 게임인데요. 정말 이 골프의 역사, 설이 참 많아요. 이 발상지가 15세기 스코틀랜드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름과, 골프의 이름과 역사, 뭐 이렇게 뭐, 룰, 이런 게다 15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코스를 얘기해 보면요. 스트레이트 코스가 있습니다. 골프를 칠때 스트레이트 코스는 정말 쭉 뻗어 있는,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 쭉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코스를 부를 때 스트레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dog leg, right, dog leg, left. 네, 이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dog leg는요, 특히 도로나 골프장에서 정말 급격히 좁은 곳, 네, dog leg, 강아지, 개, 그 다리 모양이기 때문에 dog leg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dog leg right는 오른쪽으로 굽은 형태의 코스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dog leg left는 왼쪽으로 굽은 형태의 코스입니다. 정말 유익하고 재밌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Putt. 공을 가볍게 침. 퍼트하다. hole. 구멍. 공을 홀에 쳐서 넣다. shot. shot. 발사. 오늘의 중요 표현 number one. putt. 공을 가볍게 침. 퍼트하다. 네, 정말 골프에서 중요한, 네, putting. 네, 이렇게 공을 잔디 표면 위로 공이 굴러가게끔 탁.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샷입니다. putt. putting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Putt이라고 합니다. It was a very short putt. 그것은 아주 짧은 퍼팅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It was a very short putt.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표현. hole, hole. 구멍. 공을 홀에 쳐서 넣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hole.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골프공이 홀에 쏙 들어갔습니다. 홀로 쏙 들어갔습니다.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따라해볼까요?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hole. 꼭 외워주세요. hole. 좋습니다. 세 번째 표현. shot, 샷. 네, 보통 제가 골프를 칠때 많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듣죠. 사장님, 나이스 샷. 그 샷, 그 샷입니다. 샷. 혹은 발사라는 뜻도 될수 있고요. 하지만 골프니까 샷. 네, 후.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내가 칠수 있는 멋진 샷이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따라해 볼까요?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 표현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Putt. 공을 가볍게 침. 퍼트하다. hole. 구멍. 공을 홀에 쳐서 넣다. shot, shot, 혹은 발사. Alright, everyone. It's making sentence time.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our first sentence is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blank. 자, 공이 어디로 쏙 들어갔다. 자, H로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3, 2, 1. 정답은 hole. 아주 잘했습니다.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따라해 볼까요?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hole.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t was a very short. 자, 힌트 드렸어요. It was a very short. 3, 2, 1. 정답은 putt. 그렇죠. 이건 짧은 퍼팅이었다. putt. It was a very short putt. 참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There is a nice I can hit. There is a nice S로 시작하는 단어죠. 사장님, nice. 3, 2, 1. 정답은 shot. There's a nice shot I can hit. 내가 칠수 있는 멋진 샷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면서 연습 들어가 볼게요. Let's go!
1: Golf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I like golf, but I'm not good at it.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It was a very short putt.
0: 오늘 저희가 배워본 표현들 세 가지 뭐였죠? putt, hole, 그리고 shot. 네, 이세 가지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동작을 통해서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0: can do about 500 bench presses.
1: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You are a fitness maniac.
0: I'll teach you everything. Let's do about 300 presses, 100 push-ups, and run for an hour. Kevin? Kevin! Where did he go?
1: Christine, I hurt my arm, so I can't work out today.
0: Stop the excuses. Let's go.
1: No!
0: Come on!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쉴 새 없이 먹어온 케빈과 크리스틴, 아무래도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살이 쪘을 때는 운동이 필수죠. 운동을 하자고 케빈이 제안을 했지만 오늘도 이 크리스틴의 과한 열정에 케빈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유용한 표현들 잘 녹여놨거든요.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PC방에 앉아있는 두 사람 갑자기 몸을 막 이렇게 더듬더니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입니다. 나는 think, 생각해. 내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 I, 내가 gained, 얻었어, some, 조금의 weight, 체중. weight는 체중 또는 무게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체중을 좀 얻은 것 같아. 무슨 뜻? 나 좀 살찐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자, 모두 붙여서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이때요, 여러분 노란 부분을 좀 더 강조해봐 주세요. 노란 단어들이 문장의 중요한 뜻을 전달하거든요.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Very good.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랬더니 How about going to the 헬스장이라고 케빈이 제안을 합니다. 헬스장 가는 거 어때? 그런데 크리스틴이 표정이 헬스장? 헬스장이 뭐야? 좀 당황을 하죠. 못 들어본 말인가 봐요. 우리는 늘상 쓰는 표현인데요. 케빈이 사람들이 운동하러 가는 곳이야 라고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바른 영어 표현을 알려주네요. You mean a fitness center or gym? 그렇습니다. 헬스장은요, health club이라고 할 것 같지만 아니고요. 올바른 표현은 fitness center. 몸을 튼튼하게, 핏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fitness center 또는 그냥 gym, 체육관이라는 뜻의 gym 사용하시면 됩니다. fitness center, gym 기억해 두고요. 맞아. 우리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같이 운동하면 어때? 했더니 크리스틴이 자기는 벤치프레스를 500개나 할 수 있대요.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거를 막 들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운동을 벤치프레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500개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놀라면서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라고 감탄을 하네요.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역시 잘 먹는 이유가 있구나. 이 문장에는 no wonder 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It로 완벽한 문장 만들어도 되고요. 빼고 그냥 no wonder만 해도 됩니다. wonder이 와우 하는 게 wonder이거든요. no wonder이니까 뭐뭐인 게 놀랄 일도 아니고 역시 당연하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It's no wonder you're sleepy. 어젯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게임하더니 졸린 게 당연하지. It's no wonder you're sleepy.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It's no wonder they can't find it. 그들이 그걸 못 찾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순서를 다 섞어 놓으니까 못 찾는 거지. 이런 의미로 It's no wonder they can't find it. 문장 속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크리스틴이요, 나 운동 잘해. 내가 다 알려줄게. 벤치프레스를 300개 하고 또 이렇게 팔굽혀펴기 100개에다가 막 운동도 달리기도 막 1시간 하고 얘기하는데 케빈은 어디 갔죠? 갑자기 케빈이 팔에 캐스트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틴, 나 팔 다쳐서 오늘 운동 못할 것 같아. I hurt my arm so I can't work out today. 변명이죠. 이렇게요. 우리가 어디가 다치다라고 할 때는 hurt, 신체, 그리고 신체 다음에 hurt, hurt를 써서 아프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hurt my arm. 나 팔 다쳤어. My arm hurts. 나 팔이 아파. 다양하게 쓸 수 있겠고요. 이 말에 든 크리스틴이 변명하지 마. Stop the excuses 라고 얘기를 하네요. Excuse가 변명입니다. Excuses 하면 변명이 여러 개가 되겠죠. 변명하지 마. 그만해 할 때는 Stop the excuses 또는 Stop making excuses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러 가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비슷한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나 살이 좀 쪘어 라는 말에 gain 대신에 put on, 우리 입다라고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kilos, 킬로그램을 뜻하는 말입니다. 붙여서 I put on a few kilos. I put on a few kilos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요새 밤마다 야식을 먹었더니 나 한 1, 2kg 찐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I put on a few kilos. I put on a few kilos.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나 좀 통통해졌어. 우리 절대로 뚱뚱은 아니잖아요. 통통해졌어 라고 할 때는 chubby 쓸 수 있어요. I got chubby. I got chubby.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춥다고 웅크린 채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했더니 몸에 살이 좀 붙었네요. 나 좀 통통해졌네. I got chubby. I got chubby. Great. 오늘 카툰에서는 크리스틴의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잘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엄청 잘한다는 걸요. 우리 에너지 넘치는 크리스틴을 좀 배워야 되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카툰과 또 즐거운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안녕.

0: random wha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are almost right gon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구석구석 쑥 끌어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제 남동생은 정말 짓궂어요. 친구의 남동생은 어떤지 궁금해요. Do you have a brother? 너는 남자 형제가 있니? 친구의 대답은 뭘까? 오, 남동생이 한 명 있어. 클릭.
1: Do you have a brother?
2: Yes, I have a younger brother.
1: How old is he?
2: He's 7. He's nice.
1: You're lucky. My brother is mean to me.
0: 자, 오늘도 우리가 채워야 할 빈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남자 형제. 이거는 친구들 사실 많이 아는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더 어린, 마지막으로 운이 좋은 이렇게 세 개의 단어 채우면서 대화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여자애가 물어봐요. Do you have a 남자 형제 어떻게 말해요, 친구들? 남동생, 오빠, 뭐 형 다 돼요. 그렇지, brother. Brother, 알죠? Do you have a brother? 이렇게 얘기하면 형인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brother, 남자 형제 있니? 물어봐요. 남자애가 yes, I have a 더 어린 brother이 있대요. 더 어린이 뭐야? 일단 친구들, 어린 알아요? Young이죠? 여기에 er 붙여주면 younger. Younger 이라고 하면 더 어린이라는 거예요. 즉 나보다 어린 사람. Yes, I have a younger brother. 무슨 뜻? 오빠나 형 아니고 남동생이 있다란 뜻이죠. 오, 나 남동생 하나 있어. How old is he? 몇 살인데? 나이 물어보는 말이에요. How old? 여기에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old는 나이가 든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Is he? 그는? He 기억하죠, 친구들? 그렇지. H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남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는 몇 살이니? 여기서의 그는 친구의 남동생이겠죠. Okay, how old is he? 걔는 몇 살인데? 그랬더니 he's 7. 몇 살? 7살. 시간 얘기할 때

0: 나 나이 얘기할 때 우리말처럼 몇 시, 몇 분, 몇살 이런 말 붙이지 않고 그냥 seven, eight, twent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He's nice. Nice는 일단 좋다는 거지. 걔 착해. 7살인데 착해.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물어봤던 여자애가 뭐래요? Your 운이 좋네, 너는. 운이 좋은. 이거 친구들 아는 말일 텐데. Lucky. 맞아요. Lucky 들어봤죠? Lucky. 근데 Lucky 아니고 Lucky. 앞부분에 강조해줘서 Lucky. 영어는 이렇게 문장 리듬 말고도 두 박자 이상의 단어는 단어에도 리듬이 있거든요. Lucky 아니고 Lucky. You're lucky. 야, 너는 진짜 운이 좋다. My brother is mean to me. 무슨 뜻, 친구들? My brother, 내 남동생은 말이야, is mean to me. Mean,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Mean이 막 못됐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이런 게다 mean에 들어간단 말이죠. My brother is mean to me. 우리 동생은 나한테 진짜 못되게 구는데. 라고 대화했네요. 아마 공감하는 친구들 맞을 거예요. 맞아, 맞아. 내 남동생도. 자, 그럼 우리가 만든 대화, 완성한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 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말, Do you have a brother? 여기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갖고 있니? 중요하죠. Brother. 그렇지. 이렇게 두 단어. 누구를,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Do you have a brother? 좋아요. 이렇게 강조하면 좋겠다. 대답 볼게요. Yes, I have a younger brother. 어디 강조? 그렇지. Yes. 응, 아니는 중요한 대답이니까 강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 갖고 있어. 가족 누구요? 더 어린 남동생. Younger brother. Yes, I have a younger brother. 좋아요. 이렇게 강조. 또 물어보는 말, How old is he? 이거 어디 강조할까요? 걔는 몇 살인데, How old가 중요해요. He는 우리가 앞에 남동생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너도 하고, 나도 하는 말. How old is he? How old is he? 이렇게. 그리고 he's seven. He's nice. 이건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몇 살이니 물어봤으니까 몇 살이 중요하죠. He's seven 강조해주고요. 그리고 걔 착하다라는 말 강조해줘요. Nice 강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친구의 남동생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his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He's seven. He's nice.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장. You're lucky.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너는 행운하구나. 너는 운이 좋구나. 여기가 중요하니까 you're lucky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내 동생은 어떻다고? 그렇지. My brother is mean to me. 강조할 말이 이거예요. 내 동생은 내 동생 하려면 my brother도 당연히 괜찮아요. my는 강조할 수도 있고 내 동생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면 my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못됐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mean 여기를 강조해 볼게요. You're lucky. My brother is mean to me. You're lucky. My brother is mean to me. Awesome.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스피킹 눌러서요. 친구 주제로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요. 친구 누르고 씬2 대화 연습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서.
1: Do you have a brother?
0: Do you have a brother?
1: Yes, I have a younger brother.
0: Yes, I have a younger brother.
1: How old is he?
0: How old is he?
1: He's seven. He's nice.
0: He's seven. He's nice.
1: You're lucky. My brother is mean to me.
0: 제일 긴 문장. You're lucky. My brother is mean to me. Not bad, not bad. 친구들도 Awesome. 자,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talk more 해볼 시간.

0: 문장이에요. 자, talk more는요, 우리 앞서 봤던 대화의 3문장 뽑아서 더 많은 문장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 거잖아요. 오늘 뽑아본 문장은 I have an aunt, 그리고 가족이에요. 가족 소개할 때 아주 유용한 문장이 되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요, I have a 가족. 우리 대화 속의 문장 기억하면서 I have a younger brother. 나는 남동생이 있다. 더 많은 문장 함께 만들어 볼게요. Here we go.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여자 형제가 있어요. 나는 여자 형제. 여자 형제는 그렇지. Sister. I have a sister. I have a sister.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이모가 있어. 그렇지. Aunt. Aunt. I have an aunt. 마지막이요. 나는 사촌이 있어. 사촌은 cousin이죠. I have a cousin. Well done. 오늘 이렇게 우리 일상 대화 해봤는데요. 앱에서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답변 있죠. 남동생 말고 여자 형제 있다라는 말. 요것도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대화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Oh,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워볼 거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to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to.
0: Let's start with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Oh, here are two friends.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만났네요, 그쵸? I think they're asking each other where their destination is. 어디로 가는지 서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그쵸? Well, first of all, in the back, there's an ice cream shop and a gym. 아이스크림 가게와 체육관이 있어요. 여기 헬스장 같은 곳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싶겠죠. 저도 그래요. So they're asking each other where they're going. 자, 어디 가는지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나 어디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2: Where are you going?

0: I'm going to the park. Where are you going?
1: I'm going to the library.
0: Oh, can I join you?
1: Of course.
2: 대화 잘 듣고 왔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봤죠? Where are you going? 이게 바로 어디에 가는 중이야?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자, go라는 단어가 바로 가다 라는 뜻이죠. 거기에 ing를 붙여서 going,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 준 거예요. 자, where are you ing를 붙이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go 대신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어디에서 먹고 있는 중이야? Where are you eat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대답은 집에서, 식당에서, 카페테리아에서 다양한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where are you eating? 연습해볼까요? Where are you eating? Where are you eating? 잘했어요. 어디에서 머물고 있어요? 라는 또 질문이 있어요. stay가 머물다, 있다 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서 펜션에 있을 수도 있고 캠핑을 할 수도 있고 호텔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장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머물고 있어?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Good job. 어디를 방문하고 있어요? Where are you visiting?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면 박물관도 갈 수 있고 워터파크도 갈 수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는 거야? Where are you visitin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점심을 어디에서 먹고 있니? 물론 우리가 eat를 쓸 수도 있겠지만 점심을 먹다를 have lunch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having lunch로 바꿔주면 되겠죠? Where are you having lunch?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ere are you having lunch? Where are you having lunch? Very good. I'm going to the park. 자, 나는 지금 공원에 가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to라는 단어가 나왔죠. to가 바로 방향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o는 어디 어디로 라는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to the park, 공원으로 라는 의미인 거죠. park가 바로 공원이니까요. 자, 이렇게 I'm going to 다음에 어떤 장소를 얘기해주면 나 그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 되죠. 나는 식당에 가고 있는 중이야. I'm going to the restaurant. 이 경우는 어떤 식당인지 서로 알고 있는 거죠. 특정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The restaurant이니까. I'm going to the restaurant. I'm going to the restaurant. 나 학교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school. 학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이면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는 학교는 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굳이 더가 필요 없어요. I'm going to school. 나 학교에 가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나는 카페에 가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 카페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cafe 라고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the cafe. 자, 또 나는 콘서트에 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떤 가수의, 뭐 어떤 뮤지션의 콘서트에 가는지는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콘서트 중에 하나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대신에 어를 넣어서 I'm going to a concert. I'm going to a concert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더하고 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는 게 또 좋겠네요. Where are you going? 자, 이렇게 where are you going이 다시 나왔어요. 일단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봤지만 내가 어디 가는지 대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0: 그럼 너는 어디 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는을 강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you를 조금 강조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어디 가고 있나요? I'm going to the library. 그쵸, 여기 to, 여기도 역시 도서관으로의 의미로 to를 사용했습니다. library가 도서관이죠. 자, oh, can I join you? 이렇게 물어봤죠. oh는 뭐, 오, 뭐 놀랐을 때 하는 거고요. Can I join you는 나도 너와 함께 가도 돼? 라는 의미죠. 아까 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도서관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네요. 나도 너랑 같이 가도 돼? Can I join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can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나도 와도 돼? Can I c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Can I come? 또, 제가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Can I eat here? 또,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Can I do it later? Can I do it later?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Can I text you? 텍스트는 문자 혹은 문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Text you는 너에게 문자를 하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문자 해도 돼? Can I text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간 허락을 구하는 Can I 뭐뭐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Of course, 물론 나랑 도서관에 같이 가도 되지.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ere are you going?
2: I'm going to the park. Where are you going?
1: I'm going to the library.
2: Oh, can I join you?
1: Of cour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이죠.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 two friends met here on the road. 자, 길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야 친구야 반갑다. 너 어디 가니? 영어로는 Where are you going?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Where are you headed? 이렇게요. Head는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head가 어떤 쪽으로 향해 가다, 뭐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headed? 똑같은 의미예요.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ere are you headed? Good job. 자, gym이라는 표현이 바로 체육관 혹은 뭐 헬스장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을 gym이라고 합니다. I'm going to the gym이라고 하면 나는 헬스장에 가고 있어라는 말이 되겠죠. I'm going to the gym. to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썼던 headed 사용해서 I'm headed to the gym 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쵸? I'm headed to the gym. 자, 그럼 이제 다른 친구도 물어봐야 되겠죠? Where are you going? you 강조해 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근데 이것도 Where are you headed? you를 강조해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어디 가고 있나요? 우리 여자친구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있나 봐요. I'm going to the ice cream shop. 자, 아이스라는 단어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the는 the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I'm going to the ice cream shop 이라고 하면 돼요. 자, 아이스크림 샵 가는 말또 이렇게도 할수 있죠. I'm headed to the ice cream shop. I'm headed to the ice cream shop. Can I come with you? 아까 Can I join you라는 표현이 있었죠? Join하고 come with가 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Can I come with you? 나도 가도 될까? 라는 말이죠. 그럴 때는 Of course,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Sure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배웠는데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to the beat.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headed? Where are you headed? Park, park. I'm going to the park. I'm going to the park. Gym, gym. I'm going to the gym. I'm going to the gym. Ice cream shop. I'm going to the ice cream shop. Yummy. Can I come with you? Of cours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to. to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자, 체크했고요. 방향을 나타낼 때 어디 어디로가 바로 to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해 주시고 복습 많이 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랑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발명품들을 만든 발명가들 한번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오세요.
1: Week 31. Teen Inventors. Monday. Louis Braille. I can say what a teen made to help blind people read.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코너인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혹시 점자를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여섯 개의 점들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점자를 발명한 발명가를 선생님이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네요. 짜잔! 바로 그의 이름은요. Louis Braille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Louis Braille. 점자를 발명한 아주 멋진 발명가예요. Louis Braille. 이름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쵸? 자, Louis Braille is from. Louis Braille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바로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He's from France. Louis Braille is from France. 자, 티셔츠를 봐봐요. 티셔츠에도 France라고 적혀있지요. 그쵸? He's from France. Okay. 오, 자, Braille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자, Louis Braille가 발명가 이름이었죠. 근데 Louis Braille이 만든 발명품이 바로 Braille이에요.

0: 우리는 점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점자를 브레일이라고 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루이 브레일의 발명품은 브레일. 브레일. 오케이. 자, 그의 invention, 발명품이란 뜻인데요. invention, invention. 자, 루이 브레일의 invention은 바로 브레일이었죠? His invention is Braille. Louis Braille's invention is Braille. 기억할 수 있겠죠? Invention, invention. 발명품이란 단어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요. Blind라는 단어 나왔어요. Blind, blind. 눈이 안 보이는 이란 뜻입니다. 자, 눈이 안 보일 때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는 방법으로 Braille을 사용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그림 잘 봤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He invented Braille.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쩌쩌. 자, 첫 번째 문장은 바로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빨간색 단어들 보이죠? 자, 첫 번째로는 be born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에는 was born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왜 be born이에요? 자, 원래 비동사 플러스 born 하잖아요. 그럼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be라고 생뚱맞게 적어 있는 거는 비동사라는 뜻인데 비동사 세 개가 뭐가 있지? am, are, is가 있죠. 뭐뭐이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바로 비동사예요. 그래서 저기 be를 빼고 am, are, is 세개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근데 보통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과거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was born 나왔죠? 그리고 옆에 in이라고 있잖아요. was born in 하게 되면은 뭐뭐에 태어났다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지금 1809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be born 태어나다 단어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그다음은 France 나왔어요. France, France, 프랑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 Louis Braille는 프랑스에서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해보자. 시작.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좋아요. 우리는 프랑스라고 하지만 발음을 어떻게 해요? France.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invented Braille. He invented Braille. 선생님이 저번에 invent가 무슨 뜻인지 알려줬었는데. 자, invented 뜻은 바로 발명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ed가 붙여졌으니까. invented, 발명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무엇을 발명했어요? 바로 브레일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브레일가 점자라는 뜻이었죠. 그쵸? 루이 브레일,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레일 점자를 만들었다 하죠. 자, he invented 브레일. 그는 점자를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번엔 읽어볼게요. 시작! he invented Braille. 좋아요. 자, 브라유라고 많이 읽는데요. 한국어로는 읽을 때 브라유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유라고 하면 뭔가 보라유 이러는 것 같아서 자, 우리는 브레일라고 멋지게 발음을 해주세요. 오케이? 브레일, 브레일.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와, 진짜 대단하다, 그치? 이거 해석해보자. 자, invented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그치? 발명했다라고 과거형이라 그랬죠? 자, Louis Braille가 점자를 몇살때 발명했다라는 거죠? 15 15 years old. 15살 때 발명

그랬대요. 그래서 10대 발명가네요. 대단하지, 그치?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여기 it을 가리키는 것은 it은 바로 brain을 뜻하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좋습니다. 자, 15살에 점자를 발명했다니 천재인가 봐, 그쵸? 자,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라고 나왔네요. 자,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우리 한번 해볼게요. Help는 돕다라는 뜻이고요. Blind는 무슨 뜻이었지? 그치, blind는 눈이 안 보이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People는 뭐예요? 사람들이죠. 그래서 blind people 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겠습니다. 자, read는 얘들아, 읽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하게 되면은 브레일은, 브라유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것을 help, 도와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죠.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시작!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그렇죠.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Braille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퀴즈 한번 해볼게요. When was Louis Braille born? 우리 be born 하면은 태어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났냐요? 우리 친구들 골라볼 수 있겠어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1809. 1809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아주 아주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쵸? 자, number two. Where was Louis Braille born?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 France or England? England는 참고로 영국입니다. 골라보세요. 3, 2, 1. The answer is France였죠. France. 프랑스였습니다. 자, okay, number three. What did Louis Braille invent? A. Telephone. B. Braille. 어떤 것을 발명했죠, Louis Braille이?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Good job. Braille이었죠. Okay. 자, number four. 마지막. How old was Louis Braille when he made his invention? 자, Louis Braille이 이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3, 2, 1. 15 years old. 자, 15살 때 만들었다 그랬죠? 대단합니다. 그쵸? 자, Louis Braille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Louis Braille.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루이 브레일은 프랑스에서 1809년에 태어났어요. He invented Braille. 그는 브라유, 점자를 발명했어요.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그는 그것을 15살 때 발명했어요.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점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줘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신나는 체험 타임 가져볼게요. Drop the beat! Who invented Braille? Your turn. Who invented Braille? Good job! Louis Braille invented it. Louis Braille invented it. Good job! He was just 15. Your turn. He was just 15. Good job.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Good job, everyone. 얘들아,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라밤. This is today's picture. Louis Braille가 발명한 것은 바로 Braille였죠. 자, 그림 속의 대화로 한번 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Hi, I'm Louis Braille.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 브라유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네요. Okay.

0: 자, 그 다음에 I am from France. I am from France. 저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라고 말하자. Oh, France 단어 우리 배웠죠? 프랑스. Okay. I invented Braille when I was 15. 어, Braille가 뭐였지 얘들아? Braille는 점자였습니다. 자, I invented Braille. 내가 15살 때 점자를 발명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My invention helps blind people read. 어, 우리 여기 두 가지 단어 배웠습니다. Invention은 발명품이고요. Blind는 점자였죠? 그쵸? 해석해보자. 내 발명품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helps, 도와준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루이 브레일이었고 루이 브레일이 발명한 브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teen made to help blind people read. 나는 10대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게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쭉 가겠습니다. 바로 브레일이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즐거운 수업 됐길 바라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 Butterfly!
1: Robocopoly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2: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주말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자주 가죠?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을 때 영어로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친구한테 이런 영화 보러 가자. 나는 이런 영화 보고 싶어. 라고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Monday.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I can talk about movies I want to se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볼까요? 자, 그림을 함께 봅시다. 우리 그림을 보니까 cinema ticket 그리고 팝콘이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 cinema ticket이라고 했는데 cinema는 어떤 뜻일까요? 네, 바로 영화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화관, cinema. 네. 근데 이 cinema라는 단어는 사실 영국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미국에서 쓰는 단어를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한다고 기억하실까? 우리 극장을 theater라 그러고 영화관은 movie theater라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movie theater, 영국에서는 cinema라고 많이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inema. cinema, cinema. Very good. 근데 우리 영화관에 가자라고 말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우리 뭐 go to the cinema, go to the movie theater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go to the movie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the movies 하면은 영화들 아니에요? 그럼 영화들에 어떻게 가? 영화들에 가자?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통째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그 배워야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화관에 가면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자, 영화관에 가자 라는 표현으로 go to the movies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좋아요. 그 다음 단어, 이제 showtime이라는 단어입니다. show는 약간 상영을 뜻하고요. time은 시간, 그래서 showtime 하면은 상영 시간. 우리 영화관에 갔을 때 2시 영화, 4시 영화 이렇게 상영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영 시간, showtim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howtime, showtime, showtime. 네, 그럼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우리 이런 책이나 이야기, 드라마 혹은 영화 이런 거를 종류별대로 나누는 거를 장르별로 나누잖아요. 그죠? 이건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 로맨틱 영화. 이 장르는 영어로 발음을 할 때 genre 이렇게 합니다. 장르가 아니라 genre. 되게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이 단어는 불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를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z, z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르 이렇게 하지 않고 genre, genre 약간 Z 발음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genr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genre, genre.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볼게요.
2: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1: Sur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2: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 love magic and dragons.
1: That sounds fun. I like fantasy movies too.
2: Great. I'll check the show times now.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key expression. Shall we? 입니다. 우리 shall we는 친구들한테 뭐뭐 할까?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제안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우리 let's는 뭐뭐 하자 라고 좀 더 직접적이라면 shall we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질문으로 뭐뭐 하지 않을래? 뭐뭐 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영화 보러 갈래? 그러면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하면 됩니다. Go to the movies.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자, 따라해보세요.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네, 그래서 shall we 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것, 제안하고 싶은 그 행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때, 시간대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니까 this weekend를 제일 마지막에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같이 영화 볼래? 라고 한번 이 질문을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영화 볼래? Shall we watch a movie together? Shall we watch a movie together? Very good. 우리 팝콘 좀 살래? 는 어떻게 할까요? Shall we buy some popcorn? Shall we buy some popcorn?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에요. 넌 어떤 종류의 땡땡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종류의 뭐를 하고 싶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싶어? 라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종류의 영화니까 What kind of movies가 되겠죠? 네, 우리 어떤 종류, what kind of 이 표현은 예전에 배웠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what kind of movies 한 다음에 보고 싶어, 그러니까 do you want to see,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자, 따라해보세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Very good. 네, 영화를 볼 때에는 see

do 되고 watch도 됩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두개다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넌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What kind of book? 네, 책이니까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to read? 네, 읽고 싶으니까 read로 끝나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to read?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to read? Excellent. 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어? 그러면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Excellent. 자, 그럼 마지막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난 땡땡 영화를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할게요. 이 땡땡, 이 빈칸에는 장르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난 판타지 영화를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는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I'd는 I would의 줄임말이겠죠? 우리 항상 배웠던. 그래서 I would like to see 하면은 나는 그거를 보고 싶어요를 굉장히 I want to see 보다는 좀더 정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그럼 난 판타지 영화를 보고 싶어. Repeat after me.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네, 난 액션 영화를 보고 싶으면 I'd like to see an action movie. I'd like to see an action movie. 난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 는 I'd like to see a comedy movie. I'd like to see a comedy movie. Excellent.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cue. Shall we go to the movies? Shall we go to the movies?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ll check the showtimes.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시네마 티켓과 팝콘이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Shall we go to 땡땡 this weekend? 네, 영화 보러 갈래? 영화관에 갈래?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3, 2, 1. 네, the movies. Go to the movies 하면은 영화들이 있는 영화관에 가자라는 표현이 되겠고 shall we 하니까 친구한테 굉장히 부드럽게 제안하는 질문인 거죠? 네, 그럼 따라해 보세요.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Very good. 그래서 좋아, sure. 그리고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싶어? 라는 질문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땡땡, movie, do you want to see?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싶어? 어떤 종류의 영화?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어떤 종류에는 what kind of 였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영화는 what kind of movie? 네, repeat after me. Sur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Sur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요? 나는 판타지 영화를 보고 싶어. 나는 마법과 용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문장은 I love magic and dragons 하면 되는데 난 판타지 영화를 보고 싶어 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I'd like to see a 땡땡 movie. 3, 2, 1.
네, 판타지 영화니까 fantasy movie라고 하면 되겠죠? 자,

0: 따라해보세요.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 love magic and dragons.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 love magic and dragons. 그래서 재밌겠다. 나도 판타지 영화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That dang dang fun. I like fantasy movies too. 재밌겠다. That dang dang fun. 재밌게 들려.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3, 2, 1. 네, 맞아요. 재밌겠다 이런 건 that sounds fun 이렇게 말 많이 하죠? 따라해 보세요. That sounds fun. I like fantasy movies too. That sounds fun. I like fantasy movies too. 좋아. 그럼 지금 상영 시간을 확인해 볼게. Great. I'll check the thing thing now. 자, 상영 시간 영어로 어떻게 말을 했을까? 3, 2, 1. 네, 쇼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영 시간들을 확인해 볼게. 그러니까 쇼타임스 뒤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해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Great. I'll check the showtimes now. Great. I'll check the showtimes now. Excellent. You guys did an excellent job today.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친구들,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 친구랑 주말에 영화 보러 갈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봤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친구랑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요? 오늘 배운 표현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2: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Guys, I brought a new topic for you. 자, 이번 주 주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expressing problems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자, problem은 문제이고요. expressing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표현하는 문장들을 이번 주에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우리가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를 듣고 와야겠죠? Let's listen to it.
1: Week 29. Expressing problems. Monday. Something is wrong. I can say something is wrong.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we have a boy and a girl. They're at a park.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데,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They are riding bicycles.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어? But look at the girl. 지금 여자의 표정을 잘 한번 봐주세요. 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인상을 팍 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떠한 것에 문제가 있는 이란 뜻은 wrong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wrong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무엇이 틀리다, 틀린 것을 얘기할 때도 사용이 돼요. 자, 이 단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rong. Wrong. 자, 지금 보니까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움직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움직이다?

0: 않는 단어 또 읽어볼게요. Move, move. Good. 왜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요? 자, 자전거가 앞으로 가지 않다라는 것은 페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Let's take a closer look.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자의 운동화끈, 신발끈이 조금 풀려 있어요. 이게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신발끈이란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Shoelace, shoelace. Great. 자, 과연 선생님이 생각한 부분이 맞는 내용인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2: What's the problem?
1: I can't move at all. The pedal won't turn.
2: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edal.
1: Oh no. Can you help me get it out?
0: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Something is wrong with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something은 어떤 뜻인가요? 무언가란 뜻이고요. 우리 wrong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배웠죠.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우리 대화를 잘 듣다 보면 틀린이란 뜻인지 혹은 문제가 있는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떤 뜻이 더 올바른가요? 맞아요. 바로 문제가 있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something is wrong with라는 표현 뒤에 명사를 쓰게 되면 무엇무엇이 혹은 무엇무언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봐요. 내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내 자전거이죠. 자, 우리 나의 자전거, 내 자전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맞아, my bicycle 혹은 my bike라 해도 괜찮아요.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내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어.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게요. 이 프린터에 뭔가 문제가 있어 입니다. 여기서는 이 프린터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바로 this printer 입니다. Let's read. 이 프린터에 뭔가 문제가 있어. Something is wrong with this printer. Something is wrong with this printer.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The pedal won't. 자, 페달은 우리 자전거에 있는 페달을 의미하고요. 우리 won't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를 축약한 건데 혹시 알까요? 맞아요. will not을 축약하면 won't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주어 그리고 won't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면 무엇무엇가 혹은 무엇무엇이 뭐뭐 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이 돌아가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돌아가다 라는 단어인데요.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다이얼로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바로 turn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페달이 돌아가지 않아. The pedal won't turn. 한 번 더. The pedal won't turn. Good. 이번에는 창문이 닫히지 않아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창문은 window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닫히다 라는 동사 바로 close를 써야겠죠? 읽어볼게요. 창문이 닫히지 않아. The window won't close. The window won't close. Good.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is caught in the 오늘은 빈칸이 두 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빈칸을 A라고 선생님이 이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을 B라고 선생님이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is caught i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A가 혹은 A이 B에게 걸렸다 혹은 끼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문장을 함께 볼까요? 너의 신발끈이 페달에 걸렸어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너의 신발끈입니다.

신발끈이란 단어는 배웠죠? shoelace이고요. 너이니까 your shoelace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페달에 걸렸어. 그래서 in the pedal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이 문장 읽어볼게요. 너의 신발끈이 페달에 걸렸어.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Good. 이번에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지퍼에 끼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아, 우리 머리 긴 친구들은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그녀의 머리카락이란 단어를 써야겠죠? 바로 her hair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빈칸에는 지퍼를 쓰면 되는데요. 우리 지퍼는 영어로 zipper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지퍼에 끼었어. Her hair is caught in the zipper. Her hair is caught in the zipper.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Let's hit the music.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The paddle won't turn. The paddle won't turn.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Good work,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Today's dialogue를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지금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공원에서 한가롭게 자전거를 타다가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girl's bicycle. 이 여자의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죠. 자, 우리 문장을 처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is wrong with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내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my bicycle를 넣으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건데요. 거울을 써볼 거예요. 우리 거울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Mirror. Mirror. Good. 자, 거울에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문장인데 우리 빈칸에 단어 mirror를 넣어야겠죠? 읽어볼게요. Something is wrong with the mirror. One more time. Something is wrong with the mirror. Good. 자, 우리 남자아이의 답변 볼까요? What's the problem? 어떤 뜻이죠? 뭐가 문제야? 혹은 왜 그래? 이런 표현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Good. 자, 문제 설명 들어갑니다. I can't move at all. 자, 이 문장은 나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at all이 전혀 뭐뭐 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돼요. 다음 문장 볼까요? The paddle won't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요. 페달이 돌아가지 않아 라는 문장. 돌아가다, in turn이 들어가죠.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I can't move at all. The paddle won't turn. 한 번 더. I can't move at all. The paddle won't turn. 답변 볼까요? 아, 빈칸이 두 개 있는 문장이었죠. Is caught in the 자, 무엇이 어디에 걸렸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첫 번째 빈칸은 맞아요. 너의 신발끈 your shoelace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pedal이었습니다. 이 문장 읽어볼까요?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한 번 더.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Good. 자, 우리 여자의 답변 볼까요? Oh no, 아, 안 돼입니다. Can you help me get it out? 어떤 뜻인가요? 아, 이 신발끈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줄래?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Oh no, can you help me get it out? Oh no, can you help me get it out?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오늘은 어땠나요? 자, 오늘은 something is wrong with. 아,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 라고 쓸때 쓰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이 표현 기억하고 있다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또 내일 또 만나야겠죠? See you tomorrow!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뜨는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 선생님 생각 안 났어? 선생님 우리 친구들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주말도 너무 좋지만 월요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다고. 자, 오늘도 신나게 영어 공부할 준비가 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oday is Monday. 월요일이죠? Monday. Monday는 무슨 공부하는 날? 어휘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어떠한 재밌는 단어들이 나올지 기대되고 신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번 주의 주제 한번 확인해보러 가보자. 이번 주의 주제는요. Week 5. Who lives on the farm? One more time. Who lives on the farm? 누가? 어디에 사니? farm이 뭘까, 얘들아? farm은 농장이란 뜻이야. 누가 농장에 사나요? 라고 하는 게 이번 주의 주제래. 뭐가 농장에 살지, 얘들아? 생각해봐. 동물들이 살잖아. 만약 세상에 동물들이 참 많은데 농장에 사는 동물들은 따로 있잖아. 그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단어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 cow sheep chicken pig horse
0: 자, 얘들아 잘 듣고 왔어? 좀 아는 단어들도 있었을 것 같고 좀 새롭게 들리는 단어들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cow가 되겠습니다. cow cow 소야, 얘들아. 소. 암소, 젖소를 영어로 cow라고 해요. 여기 오우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그 뜻은 강조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우 소리를 내줘야 돼. cow, 길게. cow, cow. 우리 왜 소가 우리한테 우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맛있게 먹어라고 말할 때 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발음해볼까요? cow, cow.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문해서 봅시다. Cows give us milk. 뭐라고? 다시 한번. Cows give us milk. 어렵죠?

0: 많다, 얘들아, 그치? 따라라라. Cows give us milk. 자, 소는 우리한테 무엇을 주지, 얘들아? 우유를 주지요. 그래서 소는 우리에게 우유를 줍니다. 문장이에요. 다시 해볼게. Cows give us milk. 시작. Cows give us milk. 잘했어, 얘들아. 근데 선생님, 하나 우리 친구들한테 재밌는 얘기 해줘도 돼? 자, 발이 두 개인 소는 뭐라고 하게? 이발소야. 재미없었다고? 속으로 다 웃었으면서. 그치?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그 다음 단어는요, sheep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sheep. sheep. 양이에요.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은 이자 이가 두개 나오네. 그 뜻은 길게 발음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sheep, sheep. 오케이. 자, 예문 해줘보자. Sheep have thick wool. One more time. Sheep have thick wool. 자, thick는요, 두꺼운이란 뜻이야. 두꺼운. wool는 양털이거든? 그래서 무슨 뜻일까? 양들은요, 두꺼운 털을 갖고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털은 두꺼워요라는 뜻이겠죠? 다시 읽어볼게. Sheep have thick wool. Thick 발음 다시 알려줄게. Thick. Thick. 해볼까? 시작. Thick. Thick. 좋아요. 자, 그럼 문장 다시 읽어보자. 시작. Sheep have thick wool. Sheep have thick wool.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단어 보러 갈게요. 이것은 바로 chicken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Chicken. Chicken. 닭이란 뜻이죠? 근데 조금 미안한 게 우리 저번 주에 음식 얘기할 때 치킨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동물, 닭 얘기하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Chicken. Chicken. 여기에 CHIC, chick 부분을 아주 강렬하게 발음해줘야 돼. Chicken, chicken. 그냥 치킨이 아니야. 치 소리를 내야 돼. Chicken, chicken. 오케이, 자, 예문에서 봅시다. Chickens lay eggs. Lay 하게 되면 알을 낳다라는 뜻이거든요. Lay eggs, 알을 낳다. 그래서 닭은 알을 낳아요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해볼게. Chickens lay eggs. One more time. Chickens lay eggs. 따라라라.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Chickens lay egg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또 다음 단어 뭘까요? 빠밤. 이번에는 pig가 되겠습니다. pig. 돼지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동물 중에 가장 긍정적인 동물이 바로 돼지다? 왠줄 알아? 돼지니까 돼요, 우리 친구들. 미안해. 자, 얼른 예문할게. Pig, pig. 자, 여기 I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그 뜻은 뚜렷하게 발음을 해줘야 돼. I 발음을. Pig, pig. 오케이. 자, 예문에서 볼게요. Pigs like to roll in the mud. One more time. Pigs like to roll in the mud. roll가 무슨 뜻일까? 뒹굴다라는 뜻이에요. 돼지들이 어디에서 뒹구는 걸 좋아하지, 얘들아? 진흙탕에서 뒹구는 거 좋아하잖아? 진흙탕이 바로 mud입니다. 진흙, mud.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Pigs like to roll in the mud.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Pigs like to roll in the mud.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다음 단어 볼게요. 오, 다음 단어는요, horse가 되겠습니다. horse. horse. 말이지요. 자, 여기 or를 좀 강조해서 발음해 볼게. whore. or. horse. horse. 오케이. or를 길게 발음해 줄 거야. horse. horse. 오케이. 자, 예문 봅시다. horses can run fast. run은 얘들아, 달리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말들이 어떻게 달리니? 엄청 빨리 달리지, 그치? 그래서 빠른, fast 단어까지 써줬습니다. 다시 읽어볼게. Horses can run fast. 말들은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Horses can run fast. 자, 친구들 잘해. 시작. Horses can run fast. 잘했어, 우리 친구들. 우리 다섯 개 단어 이렇게 예문들이랑 살펴봤는데 어때? 다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 얘기한 거 아니지? 자, 그렇다 하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Let's chant 시간 가져볼게요. 어깨를 쭉 펴고 우리 노래 한번 신나게 해보는 거야. 얘들아, 신나는 체인트 타임이 왔어요. 쌤이 부르면 우리 친구들이 뒤에 바로바로 따라해줘야 돼. 선생님 혼자 부르면 부끄러우니까 같이 따라해줘. 약속할 수 있죠? Let's drop the beat. Cow, cow. Cows give us milk. Cows give us milk. Sheep, sheep. Sheep have thick wool. Sheep have thick wool. Chicken, chicken. Chicken, chicken. Chickens lay eggs. Chickens lay eggs. Pig, pig. Pig, pig. Pigs like to roll in the mud. Pigs like to roll in the mud. Horse, horse. Horse, horse. Horses can run fast. Horses can run fast. Excellent, everyone! Great job! 오, 얘들아, 챈트는 언제나 신나지? 챈트하면은 단어들이 아주 아주 머릿속에 잘 기억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게임 한번 해야겠죠? Unscramble the words. 말 그대로 알파벳의 순서가 마구마구 섞여 있는 것들 우리가 알맞게 배열해 줄 거야. 준비됐어요? 자, 첫 번째 동물은 무엇이 나올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바 바 소리를 내는 건데 뭘 것 같아요? 진동소리 바, 바, 바로바로 얘인데요. 얘 영어로 뭐였지? 바로 sheep였습니다. 이 소리가 길게 나는 sheep였지요. 아, 선생님이 근데 얘기해 줄 게 있어. 어, 선생님 양 영어로 lamb 아니에요? 라는 친구 분명히 있었지. lamb는 아기 양이고요. sheep는 어른 양이야. 그 차이 구별할 수 있겠죠? lamb는 아기 양, sheep는 어른 양.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보이는 양은 좀 어른 양인 것 같아, 그치? 자, sheep 한번 스펠링 맞춰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sh 소리가 나겠죠? s, 그 다음에 sh, h, s랑 h랑 합쳐져야 sh 소리 나죠? 그 다음에 e 소리가 길게 나니까 e가 두 번 온 다음에 p, p, p 소리가 나야죠. p, p가 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sheep, sheep. 잘했어요. 두 번째는 뭐, 뭐예요? cow였지요? 자, 크크크크크 소리가 나는 c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out. 중간에 있는 o가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 그랬어. cow. 그 다음에 w가 옵니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cow. c-o-w. cow. 발이 두 개인 소가 뭐라고? 이발소. 자, 그 다음에는요. 오,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래요. 긴데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볼 수 있겠죠? This animal has four legs. 이 동물은 네 개의 다리가 있대요. And a long tail. 그리고 긴 꼬리가 있대. People can ride it. 사람들이 탈 수 있대. 무슨 동물이게? 5 seconds 줄게. 5, 4, 3, 2, 1. 정답은 horse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렇게 퀴즈를 잘했으면 듣고 따라해봐야겠죠? 듣고 따라해봐보세요.
1: Cow. Cows give us milk. Sheep. Sheep have thick wool. Chicken. Chickens lay eggs. Pig. Pigs like to roll in the mud. Horse. Horses can run fast.
0: Yeah. 오늘도 너무 신나게 수업했나요?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어.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했길 바라고요. 저녁 맛있게 먹고 잘 자고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내 이름은 그레이스. 오늘은 똑순이라는 말은 좀 빼려고 해. 사실 처음부터 자신이 좀 없거든.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 큰 도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없다를 영어로 말하고 싶어. 그런데 공기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there is not fresh air in the big city인지 there are not fresh air in the big city인지를 잘 모르겠거든? 너희는 혹시 알고 있니? 그렇다면 이번에도 좀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양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내 선생님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그레이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픈데요. air, 공기가 주어일 때 is, are 중에 어떤 비동사를 써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또 수업을 마치고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러 가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봅시다. 오늘 현재 시제 부정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면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가득한 지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냐면요. 비동사 현재 부정을 만드는 방법. 비동사 현재형은 am, are, is였는데요. 그 뒤에 단어 하나만 오면 바로 무엇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내용이 됐었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그렇죠. not 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 그 문장의 주어의 정체가 무엇이 아니다. 주어의 상태가 무엇무엇이지 않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am, are, is 뒤에 오는 것입니다. 자, life is not easy for everyone. 비동사 찾으셨나요? 어딨죠? 그렇죠. life is 비동사 뒤에 not 왔네요. is not easy.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이렇게 부정문이 완성됐었네요. 자, 또 어떤 것을 배웠죠? there is, there are 무엇무엇이 있다인데 또 not이라는 단어가 붙자마자 바로 반대 의미 무엇무엇이 없다가 되었습니다. not이 붙으면서요. 자, 그러면 water, sugar, air, love 등등등 셀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렇죠. 물, 설탕, 공기,

사랑, 나 이만큼 널 사랑해. 몇 개만큼 수만큼 사랑해 보여줄 수가 없었죠. 셀수 없는 명사들은요. 우리 인칭도 배우고 단수 복수도 배웠는데 뭐 취급했죠?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is와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말고도 다양한 셀수 없는 명사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is와 함께 사용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There isn't much water in the bottle. There is not 이니까 뭐가 없대요. 뭐가 없는지 볼까요? Much water. 여기 셀수 없는 것들의 예시 중에 water, 물도 있었죠. 그러면 3인칭 단수 취급해서 is와 함께 쓴다고 했으니까 is not이 된 겁니다. 우리 is not 줄여서 isn't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So there isn't much water in the bottle 하면 그 병에 물이 많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 그래서 셀수 없는 것들은 단수,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내용들 기억하면서 우리 지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펴셨나요? 우리 지문으로 들어갈 준비됐죠? 그럼 달려봅시다. Step up one. 자, 어떤 내용일지 첫 문장부터 좋게 시작해 봅시다. We all know that the earth is round.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That the earth,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But it is not a perfect ball.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 뭐죠? 지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not, 비동사 뒤에 not 왔네요. 뭐가 아니래요. A perfect. 완벽한 구, 동그라미. 어떻게 눌러요? From the top. 위에서부터 누를 때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동그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빈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Nobody knows when the earth got this shape. Nobody. 아무도 nobody knows. 알지 못해요. No. 알다. When the earth got this shape. 언제 지구가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But we know why.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유를요. It is because the earth spins around. 언제부터 지구가 그런 모양을 갖게 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무슨 이유? The earth spin. 돌다, 회전하다. 스스로 돈다라는, 빙빙 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양에 관한 그런 지문이었네요. 어떤 문제를 풀게 될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wider 하면요. 더 넓은 이란 뜻입니다. 더 넓은. 혹시 몰랐던 단어라면 옆에다 적어주세요. 더 넓은. 자, 두 번째 hotter. 자, hot. 덥다죠. 더 더운. 그쵸? 세 번째, slimmer. slim. 날씬한. 근데 slimmer 하면 더 날씬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it is in the middle. 가운데가 이렇게 된대요. 근데 뒤에 내용이 뭐였죠? It is the shape of a ball when you press it from the top. 우리가 위에서 눌렀을 때 자, 교재에 여자아이가 공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뭔가를 동그란 걸 누르고 있죠. 눌렀을 때 가운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구본처럼 동그란 공을 위에서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누른다고 해서 더 더워지나요? 아니죠. 더 뜨거워지지 않죠. 더 날씬해지지 않죠? 누르면 그 가운데 부분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wider이 되겠네요. It is wider in the middl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구의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네요. 1번.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 그 반대로 나왔었죠? But it is not a perfect ball.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무엇인가가 지구를 위해서 눌렀다. 실제로 지구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눌리고 있나요? 아니죠. 모양이 마치 우리가 공을 눌렀을 때처럼
변한다고 했었지 무엇인가

가 지구를 위해서 눌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지구의 자전이 모양에 영향을 미쳤다. 지구의 자전,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모양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쵸. We know why 하면서 It is because 뭐뭐 때문이다. The earth spins around.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 모양에 영향이 간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맞은 것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지 봅시다. Step up 2. Many people use Wi-Fi. 자, use 무슨 뜻이에요? 사용하다, 이용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Wi-Fi. 여러분, Wi-Fi 익숙하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가 뭔가 인터넷에 들어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와이파이 막 찾아다니잖아요. It is wireless internet. 그것은 wireless. 무선의 선이 없는 인터넷입니다. 와이파이. 선은 없지만,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인터넷이잖아요. 와이파이. People think Wi-Fi stands for something.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와이파이가요, stands for 무엇을 상징한대요? 뭘 상징해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Like www. 자, 마치 뭐처럼 무언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냐면, 자, www. 자, World Wide Web의 첫 글자만 따서 www니까, 아, 이것처럼 와이파이도 뭔가 상징하는구나. 뭐, W도 뭘 상징하고 F도 뭘 상징하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But they don't know what it means. 하지만, 아,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몰라요. They don't know what it means. Mean. 뭐예요? Mean. 의미하다.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거한번더 확인할 수 있겠네요. They don't know. 그쵸? 부정하는 거. know라는 동사 원형을 부정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 했었습니다. 근데, they니까 do랑 does 중에 do. 그리고 not 줄여서 don't know. 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쵸? They don't know what it means. Actually, 실제로 사실은 no one knows it because the name doesn't mean anything. No one. No plus 명사. 그쵸? No one. 아무도 모릅니다. Knows. 알지 못해요. Knows it because the name. 그 이름, Wi-Fi라는 이름이 doesn't mean anything.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상징하는 게 실제로 없으니까요. doesn't mean. 또 우리가, don't know처럼 배웠던 거 눈에 띄죠? The name doesn't, the name이니까 do 아니라 does not 했고, mean이라는 동사, 원형. 우리가 도움받는 대신에 너는 동사 원래 형태로 사용하거라 라고 했었잖아요. So doesn't mean anything. A company made the fun name. A company 무슨 뜻이죠? 회사. 어떤 회사가 made, 만들었습니다. The fun name. 재미있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냥. 상징하는 것은 없고요. So people can remember it easily. 그래서 사람들은 뭘할수 있습니다. 뭘할수 있죠? Remember, 기억할 수 있어요. Easily,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와이파이라는 재밌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기억을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질문의 내용 이해됐죠? 그럼 우리 문제 풀로 한번 떠나봅시다. Step up 2, 첫 번째 문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와이파이라는 이름의 단점? 안 좋은 점 나왔나요? 와이파이 이름 별로예요. 이런 내용 없었죠. 두 번째, 의미. 와이파이라는 이름이 갖는 뜻. 뜻이 있나, 없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변화. 원래는 와이파이가 이런 이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글의 제목으로는 와이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적절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Wi-Fi는 오래된 기술 중 하나이다. 기술이라는 단어 나왔나요? 기술? 오래된 기술?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와이파이라는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 왠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함정에 걸리면 안 되죠. 우리 지문의 내용 그대로 봐야죠. 뭔가 상징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fun name이었다라고 했었죠. 3번. 소수의 사람들만 와이파이의 의미를 안다. 라고 나왔나요? 자, 문장에서 찾아봅시다.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무도 와이파이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일치하는 것. 이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설명하기 전에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한 다음에 답을 체크하고 선생님의 풀이를 들으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tep up 3. There is an interesting custom in Sweden. 자, there is 우리 이제 익숙합니다. There is 무엇이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There is an interesting custom in Sweden. 자,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로운이란 뜻입니다. 흥미로운 custom 관습이 있대요. 어디에요? In Sweden. 스웨덴이라는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 S 사용해줬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스웨덴이지만 영어로 발음할 때는 스위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스위덴. 그렇죠. 그러면 스위덴이라는 나라에 어떤 재미있는 관습이 있을지 같이 한번 봅시다. You can play or study together at your friend's house. 당신은 뭐뭐 할수 있습니다. Play, 놀거나 공부하거나 together 같이요. At your friend's house 어디서? 당신의 친구의 집에서 같이 놀거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Then dinner time comes. 그러고 나서 dinner time 저녁 식사 시간이 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재밌게 놀고 하다 보면은 해가 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놀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But you don't join them for dinner. 하지만 당신은 don't join. 함께하다, 합류하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for dinner. 저녁 식사에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부정의 표현 있죠. Don't join. join이라는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not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 do 또는 does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는 do not, do를 빌려온, do의 힘을 빌렸네요. 왜? 앞에가 you니까. You do not. You don't join.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뭐 s나 이런 거안 붙습니다. 도움을 받는 대신에 넌 원래 형태로 오거라. 기억하죠? You don't join them for dinner. 왜 같이 저녁을 함께 하지 않을까요? A. Your friend, you ask not. 단어가 나열된 형태고 A 밑줄 쳐진 거 보니까 우리가 문제로 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문장으로 읽을 수는 없지만 이대로 두고 뒤에 있는 단어는 either이라는 단어이죠. either. 부정문에서 뭐뭐 또한 그렇다. 그냥 뭐뭐 또한이 아니라 부정문에서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부정문?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또한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to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죠. 나도 그거 좋아해. I like it too.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것은 부정하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가, 아, 나 그거 싫어. 라고 했을 때, 나도 그거 싫어. 라는 대답을 할 때, I don't like it. 이면 이제 부정문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끝에 to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either을 붙이는 거예요. I don't like it either.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부정의 의미가 담긴 글이 되겠구나. 우리가 알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You just wait in a room while they eat. 당신은 그냥 wait. 기다립니다. 어디에서요? In a room. While. 뭐뭐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기다리나요? 방에서? They eat. 그들이 먹을 동안 방에서 기다린대요. Why is that? 왜
그럴까요? B 밑줄이 쳐져 있네요. 문제

관련 있는 모양이에요. This is not normal in many countries. 어? This is not. 비동사 is 왔고, 그 다음에 비동사 현재 부정문을 만들려면 비동사 뒤에 바로 not이라는 단어가 온다고 했었죠. This is not normal. 뭐뭐가 아니에요? normal. 평범한, 정상이 아닙니다.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 나라들에서는 이게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왜? 우리나라에서 친구가 놀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야, 너도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저녁을 같이 먹을 텐데 방에 아, 나는 그냥 우리 집 아니니까 안 먹을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조금 이상하다. 아, 왜 같이 먹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자, country도 우리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many country니까 S가 붙어야 하는데 원래는 country 자음과 Y 붙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냥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Y가 I로 바뀐 뒤에 ES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이 다른 그 질문들에서 눈에 쏙쏙 보이면서 너무 재밌지 않나요? 배웠던 내용들 생각나죠?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녁 시간이 됐을 때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껴주지.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But in Sweden, it shows respect for the family's time. 하지만 이 스웨덴이란 나라에서는요. 그것이 보여줍니다. It shows. It show니까 뒤에 3인칭 단수니까 S 붙었네요. It shows respect. 뭘 보여줍니까? 존중, 존경, 존중을 보여준대요. For the family's time. 그 가족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냥 같이 먹지가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아, 저녁 식사하는 시간,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스웨덴의 재미있는 관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지문들의 내용 읽고 나면 상식도 같이 쌓이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지금 지문 오늘만 해도 지문 세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만약에 이 지문을 읽지 않고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스웨덴의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새로운 친구 집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재밌게 놀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 당연한 듯이 손을 씻고 탁자에 앉아서 음식 맛있겠다 이러고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제 스웨덴의 흥미로운 관습에 대해 알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가족 식사를 존중, 시간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방에 있지요. 이러면 스웨덴 친구가 와, 어떻게 이렇게 한국인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감탄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이제 상식도 하나 얻어간 겁니다. 이 step of three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게 될지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글의 A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A가 문장이 아니라 단어 4개만 이렇게 주어졌었는데요.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묻지 않는다 라는 뜻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나열하면 좋을지 봅시다. 당신의 친구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은는 이가가 주로 붙는다고 했으니까 말의 주인공이 당신의 친구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당신의 친구, your friend. 네, 첫 번째 오니까 대문자 Y, your friend. 당신에게 묻지 않는다. 그럼 뭘 부정하고 있어요? 묻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묻는다라는 단어는 ask인데 비동사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일반 동사예요. 부정하려면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do not, does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do not 또는 does not이 될 텐데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묻지 않는다. do가 올까요? does가 올까요? Your friend니까 한 명이잖아요. Does not
ask가 되겠죠.

그럼 does not 줄여서 우리 어떻게 하죠? does not 줄이면 doesn't. 그쵸? doesn't. 여기까지 쓰고 and 그다음에 o 빠지는 대신에 apostrophe t doesn't 뒤에 s 붙나요? 아니죠. 동사 원형 도움받은 대신에 원래 형태에 doesn't ask 누구에게? 이거 s입니다. s. ask you 당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either. 자, 그러면 문장으로 쭉 읽어볼게요. either까지 붙여서 Your friend doesn't ask you either. 당신의 친구 또한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 우리랑 같이 저녁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나라의 관습이니까 당연히 친구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친구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부정에서 또한을 쓰려면 to가 아니라 either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까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에 밑줄 친 be, why is that에 대한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내용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1번, 다른 가족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크게 거슬리는 것이 없죠?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 읽어볼게요. 가정마다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정마다? 아니죠. 우리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흥미로운 관습이었습니다. 2번 틀렸고요. 저녁 식사 전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전에 꼭 집에 가야 해요. 이런 내용 없었죠. 그래서 다른 가족의 식사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Respect for the family's time이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개의 지문들에서 배웠던 중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선생님이 자주 쓰이는 중요한 단어 4개를 추려서 왔습니다. 단어에 알맞은 뜻은 무엇일지 찾아서 선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첫 번째, no. no. 선생님 힌트. 무슨 뜻이죠? 그렇죠. 알다 라는 뜻이죠. no. 알다. 두 번째, wireless. 어떤 단어 뒤에 less가 붙으면요. 그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뭐가 없어요? wire. 선이 없는 또는 무선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use. 저 사용하다, 이용하다. 마지막 join 하나 남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 보여도 뜻 알아야죠. 함께하다, 합류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마치기 전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배웠던 내용 중에서 비동사 현재 부정은 am, are, is 뒤에 뭐가 붙어요? 이제 바로 not이 붙게 되고요. not이 붙으면 그 주어의 정체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뒤에 not이 붙으면 무엇무엇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는데 water, sugar, air, love 등등등 셀수 없는 명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뭐 취급해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러면 there is, there are 중에서 무엇과 함께 쓴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is와 함께 쓴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water, sugar, air, love 등등등.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셀수 없는 명사들은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is와 함께 쓴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let's review 뒤에 살짝 한번더 넣었어요. 이제 정말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현재 시제 부정문 두 번째 시간 지문 세 개를 독해해 보면서 오늘도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의 고민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공기라는 것이 셀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비동사 is를 사용해야 될까, are를 사용해야 될까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곧바로 오늘은 평소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레이스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So there, not fresh air in the big city. 어떤 게 들어가야 해, 그레이스야? 꼭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아, 한 주가 밝았어요.
1: 맞아요.
0: 주말에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1: 주말에 공부를 뭐 살짝 들춰는 봤어요.
0: 아, 들춰봤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은 거 아니죠?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정답이에요.
0: 네. 오케이. 자, 오늘은요. 가정영어 중에 제목이요. 휴지 절약 정신이 너무 강한 엄마.
1: 아우,
0: 라고 해서.
1: 제 이제, 얘기인가요?
0: 예. 저번에도 한번 너 전화기 어디 두고 왔구나 할 때도 그렇고.
1: 네네네.
0: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 저는 휴지 진짜 많이 안 써요.
0: 아껴 쓰세요?
1: 네. 휴지 저는 딱 세 장이요.
0: 아, 세 장.
1: 예, 예, 예. 오,
0: 정확하게 개수가 세 장이, 정해져 있군요.
1: 예, 세 장이 딱 맞아요.
0: 아, 딱 맞군요. 예. 그래서 오늘 휴지를 거의 다 쓴 상황인데 실제로 뭐 몇 칸 관련해서 나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오. 자, 미션 일단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1: 네.
0: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강력하고요.
1: 맞아요.
0: 자, 미션 2는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한 칸이면 더 강력하신
1: 여기 좀
0: 분인데요.
1: 하드한데요. 네,
0: 그렇죠.
1: 하드코어인데요.
0: 아, 지금 세 칸도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1: 손에 묻을 수 있는데요.
0: 한 칸이
1: 네.
0: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과연 영어로 가능할지.
1: 그러게요. 이게,
0: 일단은 휴지의 한 칸도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한 번에 몇 개, 이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러게요. 좀 생소한데.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휴지를 다 써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Running?
2: No.
1: Toilet?
2: You know toilet paper, the tissue?
1: Tissue?
2: Nearly all gone.
1: Gone.
2: Nearly.
1: Paper? Nothing.
2: Nearly. Nearly nothing.
1: Really?
2: Really.
1: Really nothing.
2: Really nearly.
1: Nearly?
2: Nearly all gone.
1: Who is nearly?
2: Running out. No toilet
1: No
2: paper.
1: toilet paper? Really?
2: Almost.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2: Huh?
1: 엄마가 toilet paper so expensive, so 아껴, save paper.
2: Save.
1: Yeah, I told you.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2: 어?
1: 한 번에, once, only one paper. One tissue.
2: One square?
1: 그렇지. One.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0: do you?
1: Huh?
0: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Disaster?
0: Disaster, like terrible,
1: Terrible?
0: horrible. You want to see it?
1: 괜찮아. It's
0: It's
1: okay.
0: okay?
1: It's okay. Wash your hands. So clean. One tissue, okay? Try.
2: 네.
1: 오, 쉽지
2: 아니,
1: 않네요.
2: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와, 내가 이걸 영어로 몰랐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생활 표현들이 많이
1: 그
2: 나옵니다.
1: 일상의 영어인데
2: 네.
1: 이게 오 이렇게 내가 떠오르지 않다니. 예, 뭐 이랬어요. 저도
2: 그렇죠.
1: 사실.
2: 실제로 뭐 화장실에서 휴지가 모자라고 이런 거 다루는 건 우리 EBS 왕초보 영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엄마 휴지 이러면 되지
2: 어허.
1: 않아요?
2: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1: 아,
2: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1: 좋습니다.
2: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4: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2: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엄마, 우리 휴지 다 써가요. 아,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1: 네네네. Mom, we are running out of. Running out이 뭔가 달리다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뭐 그런 느낌인데요.
2: 맞아요.
1: 그죠? 그래서 다 써간다. 이것도 다 돼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뭐가 휴지가 여기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 휴지는 롤로 돼 있잖아요. 롤.
2: 네. 네.
1: 그래서 롤 티슈.
2: 롤 티슈.
1: 네. 티슈.
2: 네.
1: 예.
2: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
2: Mom, we are running out of roll tissue. 그게 아니라 들어봤을 거예요.
1: 뭐예요? 아,
2: toilet
1: paper.
2: paper.
1: 아.
2: 되겠습니다. toilet이 뭐였죠?
1: 화장실이요.
2: 그렇죠. paper는 종이인 거고요.
1: 네.
2: 자, 그래서 화장실 종이. 그게 바로 휴지, toilet paper가 되겠습니다.
1: 아.
2: 자,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뭘 흘리든 right?
1: 네.
2: 화장실에서 쓰든,
1: 네.
2: 얼굴에 뭔가 화장을 할때 뭔가를 하든, 다 휴지로도 해결 가능하고,
1: 다
2: 많이들, 휴지 있어? 휴지 있어? 휴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완전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휴지,
1: 예?
2: 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걸 다른 곳에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쓰지만, 좀 구분을 많이 해요.
1: 네.
2: 그리고 이 티슈라고 하는 거. 우리는 티슈, 뭐 하면 또 티슈 달라 이러잖아요. 이거 원래 뭐에 쓰는 것 같아요? 뭐에 쓰죠, 우리?
1: 화장.
2: 맞아요.
1: 화장.
2: 티슈는
1: 네.
2: 보통 이렇게 뽑아서 화장과 관련돼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할 때 티슈를 쓰게 됩니다.
1: 예.
2: 냅킨은 뭐예요?
1: 식사.
2: 그렇죠.
1: 그래서
2: 얘는 식사할 때 쓰는 그 냅킨, 네모
1: 네.
2: 모양으로 접혀 있는 거. 이 세 개를 구분을 하는데 영어에서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 예.
2: 구분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 휴지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1: 그죠.
2: 근데 영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1: 만약에
2: 누군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밥을 먹다가 뭐 여기 묻었든 떨어뜨렸든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냅킨을 닦거나 아니면 뭐 티슈로 얼굴을 닦던가 이런 게 아니라 토일렛 페이퍼를 주세요. 이래버리면 아 화장실 가려나 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1: 네.
2: 오케이. 자,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1: 네.
2: 바로 run out. 근데 무엇을 다 쓰는지는 뒤에 of something을 이제 쓰면 돼요.
1: 네.
2: 슬기 씨처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말 너무 달려서 out이 됐다.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
1: 맞아요.
2: 결국 내 힘이 없어졌다 생각해도
1: 네.
2: 되고요. run이 실제로 물이 흐른다라고 할 때도 run 써요. 흘러서 out이 됐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So, something이 run out 한다는 거에다 of를 붙여볼게요. So, run out of something은 뭔가를 다 써버리다. 근데 진행형으로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1: 네.
2: 우리 다 써가고 있어요. run이 out이 되고 있어요.
1: 네.
2: Okay? 그래서 닳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휘발유 있죠?
1: 네.
2: 자동차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1: 예.
2: 그거 그냥 gas라고 쓰시면 돼요. gas.
1: gas.
2: 어떡하지? 우리 gas가 거의 다 바닥났어. 주유소 없나? 주유소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일단은 주어로 잡는 거예요.
1: We
2: 그리고 진행형으로 닳고 있다.
1: We are running out.
2: We are running out. 그다음에 gas가
1: Guess.

0: That's it. 아. Oh no, we are running out of 오. gas. 사실은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안 적으셔도 되는데요. gas를 주어로 삼을 수도 있어요. Gas is running out. 아. gas가 run out 하고 있다. 혹은 그걸 겪는 사람을 주어로 쓸 경우에는 of를 붙이는 거예요. 네. So we are running out of gas.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주어를 나로 잡아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뭐 슬기 씨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1: 네.
0: 이제 점점 인내가
1: 바닥이 났죠.
0: 바닥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나 지금 참을성 한계가 왔어. 이런 거 있죠?
1: 네.
0: 자, 참을성, 인내가 영어로 뭐죠?
1: Patience.
0: 예요. Patience. 그러면 네. 나 인내가 다 닳고 있어. 한마디로 나 이제 인내심 나 끝까지 왔어.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그렇죠. I'm running out of patience. 오. 이거는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으로 쭉쭉 나올 정도로 오.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나 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e are running out of gas.
1: We are running out of gas.
0: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네. 그리고 진행형으로 오늘은 쓰긴 했지만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해서 단순형으로 써도 됩니다. 과거형 run의 과거 뭐예요?
1: Ran.
0: Ran이죠.
1: 네.
0: 그럼 그 ran을 써서 우린 돈을 다 썼어. 바닥이 났어. 과거형으로
1: we are running.
0: 아, 과거형으로
1: we ran out of money.
0: 그렇죠. We ran out of money.
1: 아.
0: 이러면은 돈을 과거에 다 쓴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실 run out of something이 완전히 바닥난 느낌. 근데 진행형으로 쓰면 그러고 있다예요. 네. 완전히 닳진 않았어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아, 그러니? 이러면 참 좋은데요.
1: 네. 보통 엄마 그렇지 않죠.
0: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그렇죠.
0: 네.
1: 아유,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보통 요 톤이죠.
0: 왕소보 형이 너무 좋은 게요. 예. 슬기 씨가 완벽하게 그걸 재현해줘요.
1: 모든 상황에 뭐 제가 엄마 톤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아하. 다른 역할들도 다 가능합니다. 아,
0: 최적화돼 있어요.
1: 예, 그럼요. 네. I told you. 나 너한테 말했지. To use. 사용하라고 아껴서. 아껴서.
0: 자. 참고로 아껴서는 제가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1: 그래요?
0: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직역으로 덜.
1: 덜.
0: 덜입니다. 더 적게.
1: 아, use less군요. 오, 큰 힌트가 됐습니다.
0: L-E-S-S 맞나요?
1: 네.
0: Okay, so I told you to use less. 정답 맞습니다. 오. 뭐의 반대예요, less가?
1: More.
0: 그렇죠. More는 더 많이 네. 하지만 less는 더 적게가 네.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네.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1: 그쵸.
0: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있죠.
1: 맞아요.
0: So, tell의 과거형 told를 써서 I told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잖아.
1: 네.
0: 물론 이제 좀 화를 내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하는 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So I told you to do something. 그리고 참고로 원어민들은 여기에 flat, so 리을 비슷하게 발음을 내기도 해요.
1: 아.
0: 빠르게 하려고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네.
0: Told you. 이거는 여러분들 옵션입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숙제하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죠? Hey,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What are you doing?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오, 요거 약간 트릭이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 그랬잖아. 나 지금 집중하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Oh, nice. 자,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네. 이거죠. Quiet은 형용사니까 혼자 못 써요. 그쵸? So 비동사랑 함께 써서 I told you to be
1: quiet.
0: You know?
1: 네.
0: So,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내가 말했잖아. 뭘 말했어요? 이거 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요? 이거 하라고.
1: Quiet.
0: Yes?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이거

0: 잇 뭐예요? 거기서
1: 에.
0: 맞습니다. 여러분들
1: 오.
0: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할 때는요, to
1: Not
0: 앞에 얘만
1: to.
0: 넣어주시면 돼요. So I told you to로 처음에 연습 100번 하세요.
1: 네.
0: 그 다음에 이걸 넣으세요.
1: Told you not
0: I
1: to.
0: told you not to eat i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I told you까지만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씁니다.
1: 네.
0: I told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말했지? 내가 뭐라고 하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아이구야 남을 탓하거나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씁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use less.
1: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한칸
1: 어허.
0: 세요.
1: 그쵸.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칸인데요, 이게.
0: 한 칸?
1: 칸이 비어져 있네요. 빈 칸에
0: 아,
1: 칸이
0: 진짜
1: 비어져
0: 그러네요.
1: 있어요. 네. Is enough. 그게 충분해.
0: enough 날것 같고, 그렇죠?
1: 네네. 한 번에 한 칸이면,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칸에 들어가는 말이어야
0: 네.
1: 되는데.
0: 와, 이거는 사실, 영어 잘하는 약간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1: 네.
0: 막상 오히려 알아야 되는 이거 모릅니다. 진짜예요.
1: 와, 이거 근데 떠오르질 않는데요. 혹시 이거 들으면 알만한 단어인가요?
0: 완전 알아요.
1: 그래요?
0: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 toilet paper 한 칸은 무슨
1: 네.
0: 모양이에요?
1: 정사각형. 아, 그러면은 square. 예. 잠깐만요.
0: 아니, 힌트를 드렸는데도.
1: 알아요. square. 맞추면은
0: 유죠? 중간에?
1: 유예요.
0: Okay. One
1: square.
0: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우후!
0: Alright, so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휴지 한 칸을 부를 때도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합니다.
1: 네.
0: Square. 대신에 여기 된소리가 좀날 거예요. Okay, so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스퀘어가 아니라 스퀘어처럼 비슷하게 날 겁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Square. Square.
1: Square, square.
0: Al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 번에 하나의 square씩.
1: 네.
0: 벌써 패턴이 좀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1: One.
0: 얘만 비워두는 거예요. One 뭐뭐 at a time.
1: 네.
0: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에 한 무엇씩이라고 하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만.
1: 네.
0: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오늘 막 10개씩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한 번에 한 챕터씩만 공부해. 자, 그러면 나눠볼 거예요. 한 챕터를 공부해. 그럼 뭐라 그래요?
1: Study one chapter
0: 그죠? 한 번에?
1: at a time.
0: That's it. Study one chapter at a time. How about this? 제가 막 뭔가를 먹고 있는데,
1: 네.
0: 막 여러 조각을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1: 아유.
0: 자, 한 번에 한 피스를 먹어. 한 피스를 먹어라.
1: Eat one piece at a time.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One eat, 아, one, eat
1: Eat
0: one
1: one piece
0: piece at a
1: at a time.
0: time. 저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1: 그쵸?
0: 뭐가 됐든 간에.
1: 예.
0: 자, alright, so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1: 네.
0: 네, 낭독해 볼게요.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Hey, eat one piece at a time.
1: Eat one piece at a time.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대답입니다. 상대방의
1: 뭐라고
0: 대답.
1: 하실까요?
0: 참사를 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는
1: 오,
0: 거예요. 괜히
1: 그쵸.
0: 그렇게 했다가 뭔가 이렇게 홀이 생길 수도
1: 정말
0: 있고.
1: 대참사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you don't want to see. 보고,
0: 그건
1: 너는,
0: 뭐예요?
1: 당신은 보고 싶지 않죠. 않다.
0: 안죠.
1: 에.
0: 뭐를요?
1: 모를요? 참사.
0: 아.
1: Do you?
0: Do you?
1: 그쵸. 네. 그럼 여기 참사에 해당하는 참사가 사고잖아요. 예. 근데 엑시던트를 쓰기엔 언이 아닌데요?
0: 참사 재앙. 이거는 사실 영화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앙 영화 같은 거.
1: 네.
0: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어 이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1: 뒤로 시작하죠.
0: Yeah, I think you know.
1: Jump. 예, 많이 놀라시는 눈치인데, 근데 제가 정확히

0: 몰라요.
1: 아.
0: D, disaster 뭐 이런 건데. 예.
1: 어.
0: D 무슨 제가 아,
1: 마음속으로
0: 몰라요.
1: 계속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0: 예, 그냥
1: 아,
0: 막
1: 이러면 안 되는데.
0: 썼어요.
1: 이러면 안
0: 예.
1: 되는데.
0: 근데 들어는 봤어요, 저도.
1: Okay. Alright. Okay. Very close.
0: 그래요?
1: Okay.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음흠.
1: Okay. Yes. 그냥
0: 아우.
1: AE 아니고요. 그냥 A만 쓰면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도 칭찬해요.
0: 아,
1: 너무 잘했어요. 자,
0: disaster.
1: disaster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참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무슨 홍수가 나고 큰 이런 일이 아니어도요.
0: 네.
1: 친구들끼리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와, 그거 완전 참사였어, 참사.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don't가 나와서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쵸? So, want to 동사 원형은 진짜 기본 패턴입니다.
0: 네.
1: 뭔가를 하고 싶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지, 이거는 명사를 원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0: 그쵸.
1: want 명사고요. 행동하고 싶을 때는 want to 동사 원형.
0: 네.
1: Right? So, for example, listen to 이런 거 들어봤죠?
0: 네.
1: 뭔가를 듣는 거예요. 자, 나 음악 듣고 싶다. 나 음악 듣고 싶어. 기본이지만 해주세요.
0: 네. I want to hear music.
1: Listen to.
0: I want to listen to
1: 그지?
0: music.
1: I want to listen to music.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얘처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Right?
0: 네.
1: 자,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이사 나가는 거 뭐죠?
0: Move out.
1: Yes. 근데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아, 좋아요. She
0: 아.
1: doesn't want to move out. S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n't가 맞겠죠, obviously.
0: 네.
1: So, just like this. 이 wanted to 동사 원형이, 이건 너무 베이직인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명작 어려워요. 원하는 거 나왔죠?
0: 네.
1: 과거형도 쓸수 있어야 되죠. wanted to.
0: 그쵸.
1: 질문형도 do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0: 음흠.
1: did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0: 아,
1: Okay.
0: 그러네요.
1: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0: I want to listen to music.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Alright. 자, 보세요. 오늘은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부정문이죠?
0: 네.
1: 질문도 아니고 그냥 부정문이에요. 평소문의 부정문, right?
0: 그죠?
1: 근데 저 뒤에 뭐라고 돼 있죠?
0: Do you?
1: Do you? 자, 이렇게 써버리면 부정문을 쓰고 나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 뭐뭐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do you? 뒤에를 올려버리면
0: 네.
1: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So, 엄마, disaster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0: 그죠?
1: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하나만.
0: 네.
1: Right? 너, 재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0: 아.
1: 맞지? 확인해보는 느낌.
0: 네. You don't like Jackie.
1: Do
0: Do you?
1: you? 이러죠. You don't like Jackie, do you?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걔는 다른, 애인이 있어. 막 이런, something like that
0: 네.
1: 얘기를 하면서
0: 그죠,
1: 확인을
0: 그죠.
1: 하는 느낌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0: 근데
1: 그죠?
0: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do you 이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부가해서 의문하는 거.
1: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가 의문문, 막 이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문장을 더 많이 써서
0: 맞아요.
1: 느껴줘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부가 의문문, 이렇게만 알고, 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1: 근데 좋은
0: 거죠.
1: 포인트예요.
0: 네.
1: 왜냐면은, 문법은 중요해요. 전 세계인들이 배우는 거고, 유행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냐면, 그 문법, 용어 있죠? 이거는 이런 형식의 어쩌고. 이거에
0: 네.
1: 너무 집착하게 돼서 그래요. 그것만
0: 맞아요.
1: 아니라면 문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0: 좀더 편하게 접근하는, 네,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0: I told you to use less.
1: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mom.

0: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2: 네, 입으로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뼈대 패턴이에요. 네. 알아두셔야 돼요. I told you to do something.
3: Yes.
2: 내가 뭐 하라고 말했지. 가보겠습니다. 연기도 해주세요.
3: 네.
2: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자, 난 너에게 말했어.
3: I told you.
2: 덜 쓰라고.
3: To use less.
2: 그렇죠. I told you to use less. 두 번째.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3: I told you to be quiet.
2: 그렇죠. I told you to be quiet. 하나 더요. 내가 숙제하라고 했잖아.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3: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2: 그렇죠.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오케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막 다양한 거 다 가능해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제가 뭘 하길 원해요? I'm sorry. Did you tell me to do something? 나 뭐 하라고 말을 하셨나요?
3: 네.
2: 질문형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I didn't tell you to do something. 하라고 말 안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be quiet.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Okay, 자 다음 볼게요. 1 뭐뭐 at a time.
3: Yes.
2: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한 번에 한 조각씩 먹어. 자, 한 조각을 먹어라.
3: Eat one piece.
2: 한 번에.
3: At a time.
2: That's right. Eat one piece
3: at a time.
2: 자, 한 과, 챕터죠, 그쵸?
3: 네.
2: 한 번에 한 과씩을 공부해라.
3: Study one chapter at a time.
2: That's right. 세 번째요. 한 칸이 뭐라고요?
3: 한 칸, one square.
2: 그죠, one square. So, 한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at one piece at a time. Study one chapter at a time.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 Yes.
0: 이거는 나눠서 하는 것보다 at a time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에 빨리 하는 연습을 좀 더 추천드려요.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3: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5: Oh, I told you to use less.
4: Oh.
5: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4: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It's gonna be a disaster. One square?
5: No, no, no. One square at a time.
4: No!
5: Try it. One square.
0: Oh, great job. 아니, 한 줄 시작부터 이렇게 잘하기 있게요.
1: 그러니까요. 네. 진짜 대단하세요.
0: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eart sank when I missed the bus.
0: 오, 좀 긴 문장이었네요. 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여러분들. One 명사 at a time.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그러니까 확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니까 뭔가 영어로 시작한다. 꼭 영어로 외국 가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보다는 내 스스로 이게 약간 취미 같은 거.
1: 그렇죠. 몸에 배워야 돼요.
0: 네, 그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천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everyone. 나는 누구? 난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그런데 오늘 마이 텐션 높지 않아. 피곤해. 졸려. 얘들아, 내가 어저께 잠을 잘 못 잤거든. 왜 그랬게? 짜잔. 어때? 나 요즘 우주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 우주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아? 내가 책을 읽다가 잠을 못 잤던가? I was reading a book. 내가 책을 읽고 있었나 봐. 아니 잠깐만, 아니다. I not was reading a book. I was watching TV. 나 TV 보고 있었어. 왜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엄청 완벽하게 말한 것 같은데. 잠깐 피곤해서 뭘 틀렸나? 보미쌤, 제가 뭐 틀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초등 영문법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아이 대충 레이디 과거 진행형의 부정문을 좀잘못 만든 것 같아요. 비동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를 좀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무엇이 틀렸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과거 진행형 부정문 만드는 법 배워볼 건데요. 자, 부정문 하면 우리 아하, not. not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과거 진행형과 함께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현재 진행형에서 현재 진행형과 함께 다니던 시간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걸 나타내 주는 건 뭐예요? 바로 now였죠. 자, 그래서 과거 진행형도 이렇게 시간을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무엇인지 어떤 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거 진행형의 부정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요. 자, 부정문이 아니다라고 하면 과거 진행형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뭐뭐 하는 중이 아니었다 또는 뭐뭐 하고 있지 않았다. 이게 않았다 라고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의 해석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부정문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자, 부정해야 되니까 부정을 뜻하는 어떤 단어? not이라는 단어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not은요, 어디 들어간다? 비동사 뒤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not을 써주고요. 그리고 동사에 ing 붙인 거 그대로 따라 들어오면 돼요. 자,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not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이 비동사 다음에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비동사하고 not은 우리가 줄여 쓸수 있어요. 우리가 is와 not을 어떻게 줄였었죠? isn't라고 했죠. 그리고 were, was나 또는 were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형에 not이 붙어 있는 것도 축약해서 쓸수 있습니다. was not은요, wasn't라고 하시면 되고요. were not은요, weren't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She was not sleeping when I called.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she 주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was not sleeping.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한다? 지금 was not sleeping. sleeping은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was. 근데 또 부정이 나왔습니다. 자고 있지 않았어요. 또는 자는 중이 아니었어요. 언제? when 뭐뭐 할 때, I called. 내가 전화할 때, 그녀는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not 어디 있어요? not은요, 바로 이 비동사.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문 만들어준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부정문, 과거 진행형 부정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People weren't waiting in line then. 자, people 뭐예요? 주어죠. 사람들은요.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 weren't waiting. 자, 지금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weren't 뭐예요? were not이죠. were not의 축약형. not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건 무엇이다? 지금 부정을 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were not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언제? 자, then. 그때. 그런데 in line. in이라는 건 전치사인데요. in line 같이 써서 줄을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then이라는 게 바로 과거 진행형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시간 단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무슨 뜻? 그때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he wasn't enjoying the paintings. 여기 볼게요. He 주어 찾았다. 동사 찾으러 가볼까요? 과거 진행형. 비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ing 붙은 형태 나왔습니다. Wasn't enjoying. 자, 이렇게 나왔는데 wasn't는요.

뭐의 축약형이다? was, not의 축약형이다. 자, 그러면, not 나왔으니까 이거는 부정을 하는 거겠죠. He wasn't enjoying. 즐기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즐기고 있는 중이 아니어서 무엇을? The paintings. 여기서 paintings, s 붙였죠. 자, 이거 뭐예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을 즐기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는 그 그림들을 즐기고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행형의 부정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과거 진행형과 함께 쓰이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진행형과 함께 쓰이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선생님, 뭐, 진행형이라는 이런 문법적 용어도 좀 어려운데, 자, 이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 안 사용하는 낯선 단어들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과거에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특정 시점이라 함은 어떤 그때 그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나. 부사절과 함께 쓰여요. 아, 선생님, 여기 딱 오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부사 일단 모르겠고. 자, 선생님, 포기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부사는 무엇인지, 구는 무엇인지, 절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아, 선생님, 근데요. 제가 돌아서면 좀 까먹어요. 그 다음에 부사가 또 뭔지 모르겠거든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부사가 뭐고 구가 뭐고 절이 뭔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오늘 처음 들었다고 이거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는다고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부사란 무엇이냐? 바로 부연 설명하는 말이에요. 부연 설명한다라는 거는 양념 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양념을 더 맛있게 치면 그 음식이 맛깔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에서의 사실 안 써도 다 뜻이 통해요. 하지만 이것을 맛깔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아지가 막 짖고 있어요. 개가 짖는다라고 표현했는데, 개가 어떻게 짖고 있냐면 엄청 시끄럽게 짖고 있어요. 그래서 짖는다라고 할때이 시끄럽게 해당하는 게 바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하죠. 걔가 짖는데 시끄럽게 짖고 있대.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구는 뭘까요? 구는요, 단어 두 개가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구라고 할게요. 덩어리라고 하면 돼요. 덩어리. 근데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걸 말해요. 자, in the library. 자, the library 하면 도서관인데요. 앞에 in이라는 게 붙으면서 어디? 도서관에서 장소를 지금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의미가 되는 덩어리다. 이게 바로 구다. 그러면 부사구라는 거는 이 문장을 아주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뭐다? 덩어리들이다라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자, 절은 그럼 뭐예요? 절이라는 게좀 중요해요. 절은요, 주어와 그리고 동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단어들이 문장의 일부로 쓰인다라는 거죠. I like him. 여기 볼게요. 버시라는 이 연결어. 이 접속해주는, 접속사라고 하죠. 연결어. 이 연결어가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해. 여기서 주어, 동사. 주어, I like 동사예요. 나는 그를 좋아해요. But, 그러나, he doesn't like me. 뭐예요? 그는, 동사 뭐예요? doesn't like. 나를 안 좋아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절이 몇 개? 절, 앞에 있는 절 하나, 뒤에 있는 절 하나. 자, 요렇게. 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우리 둘다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아, 절이란 건 이런 거구나. 구라는 건 이런 거구나. 부사는 뭐다? 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문장을 좀더 맛깔나게 만들어 주는 거래. 여기까지 일단 용어만 알아봤어요. 자, 그다음에 과거 진행형과 함께 쓰이는 말 부사구나, 부사나 부사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At the time. 덩어리끼리 지금 모여 있죠.
둘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뭐예요? 부사 구. 그 당시에 at the time 해주고 있어요. Then 그때 특정 시점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Ago 뭐예요? 언제 전에 그 전에라고 할때 ago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 when 다음에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When I called 내가 전화했을 때 when she visited 그녀가 방문했을 때 주어 동사 넣어서 뭐뭐 했을 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in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연도를 넣어요. In 1811 하면은 1811년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특정 시점을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진행형은 이러한 말과 같이 쓰인다. 거꾸로 이러한 말이 딱 쓰였다. 그러면, 과거 진행형의 문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거꾸로도 알수 있겠죠. Vincent Van Gogh. 자, 여기까지. 빈센트 반 고흐는요, 동사 찾아요. Was living in France in 1888. 여기서 동사 뭐예요? Was living. 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살고 있었다. 어디에? In France. 프랑스에. 그리고 몇 년도에? 1800? 88년도에 지금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 우리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특정 시점 1888년에 프랑스에 살고 있었다라고 과거 진행형 써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동사의 과거 진행형에 유의해서 우리 해석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문장 볼게요. The chef was making some soup then. 선생님, 이거 뭐예요? Then,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 주는 거, 그때라는 거죠. The chef 주어 찾아볼까요? 요리사는요, was making 뭐 하고 있다?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무엇을? Some soup. 수프를 약간의 수프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 주어 동사 찾고, making, make라는 동사는요, 뒤에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some soup이라는 목적어까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목적어를 object. object가 영어로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o라고 선생님이 가끔씩 표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좀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자, 그 요리사는 그때 약간의 수프를 만들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으로 써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They were taking They were talking about her when she came. 자, 여기서 볼게요. They, 그들은 주어 찾았고요. Were talking. 뭐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비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ing 썼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 과거 진행형이구나. 뭐뭐 하고 있었구나. 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about이라는 거는 무엇무엇에 대해서 또는 무엇무엇에 관한 이란 거죠. 자, 누구에 대해서? Her, 그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When she came, 그녀가 뭐 했을 때. 자, when이라는 거 우리 뭐였다? 뭐뭐 할때 알려준다라고 했었죠. 자, when she came, 과거 왔어요. 그래서 그녀가 왔을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대요?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거,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 when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she came 나오죠? 자, 이게 바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when,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아까 또뭐 있다 그랬어요? at that time. 그리고 하나 더뭐 있어요? 뭐뭐 전에. ago 요것도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힘없는 독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단어 함께 보고 갈게요. 오, 좀긴 단어가 나왔어요. 천문학자라는 단어인데요. 천문학자는 뭐 하는 사람을 말해요? 바로 우주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읽어내는 사람을 말하죠. 천문학자, astronomer, astronomer. 자, 그러면 천문학자들 하면 끝에 S 붙여서 astronomers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und라는 거는 발견했다라는 건데 뭐의 과거형이다? fin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planet이라는 행성 가보도록 할게요. planet. 자, 우리 우주에는요, 정말 많은 행성, 그리고 별이 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구라는 행성. 자, 그리고 태양계에는요, 수금, 지화, 목, 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행성들 우리 순서대로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planet, 행성. Solar System은 태양계라는 겁니다. 오, 뭔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 미리 알고 가시면 독해가 훨씬 쉽답니다. 그다음 perfect 뭐하다? 완벽하다, 완벽한이라는 뭐예요? 바로 형용사죠. 그리고 sit 앉다 동사고요. 그리고 suggest. 제안하다. 뭘 제안해? 우리 의견 같은 거 제안하죠? 오피니언. 의견이라는 건데. 자, 제안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pass.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뭔가 퀴즈를 내는데, 아, 이 퀴즈 잘 몰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pass.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넘기다. 또는 전하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저쪽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좀 필요해요. 근데 손에 좀잘안 닿아요. 그러면 나한테 저 설탕 좀 전해주겠니? Can you pass? 하고 뭐 sugar 또는 salt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pass the salt. 그럼 저 뭐예요? 소금 좀 나에게 전해주겠니? 그래서 pass라는 단어. 요런 동사. 굉장히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해 시작해 볼게요. In 1930. 자, 이거 연도 어떻게 읽는다? 우리 이렇게 반씩 끊어 읽는다라고 했죠? In 1930. 연도입니다. 특정 시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1930년도에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은요, found a new planet in our solar system. 자, 볼게요. 주어 찾았습니다.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이요, 동사 찾아요. 발견했다. 자, 그러면 발견했다. 여기까지가 문장이면 이제 궁금한 게 많아지죠. 아니, 도대체 뭘 발견한 거야? 무엇을 발견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럼 무엇에 해당하는 거 나와야 합니다. A new planet. 아, 새로운 뭐를 발견했어요? 행성을 발견했구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장 한꺼번에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In our solar system. 우리의 어떤 태양계에서. 그래서, 아, 전치사 다음에 끝에 이렇게 보면 system, 명사 나오죠? Solar system. 자, 명사까지 같이 붙여서, 아, 좀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새로운 행성. 어디에 있는 새로운 행성? 저, 여기,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 자, they. 여기서 they는 누구겠어요? 앞에서 발견한 사람을 말하겠죠.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은요, wanted. 주어, 나, 그 다음에, 원하다, wanted, 과거형, ed 붙여서 과거형 만들었어요. They want the perfect name for it. 자,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는데요. 그들은 원했어요. 잠깐, 나 그러면 무엇을 원했는지 나와야 할거 아니에요? 무엇을 원했대요? The perfect name. 여기까지 뭐예요? 아하, 이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구나. 그들은 새로 완벽한 이름을 원했어요. 뭐예요? For E 그것을 위한.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새로운 행성이 되겠죠. 그렇죠? So 그래서 they were asking people for ideas. 자, 그들은요. 주어 찾고 were asking. 자, 여기서 were asking 뭐예요? 과거 진행형이죠. 묻고 있었어요. 자, asking people for ideas. 자, 여기 볼게요. asking 다음에 people 우리가 A라고 하고 for 다음에 ideas 이거를 B라고 할게요. 자, A에게 무엇을 묻다? B를 묻다라는 구문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ask 다음에 A for B 중요합니다. A에게 B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아, 이거 이름 뭘로 하지? 나 완벽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이 이름 뭘로 할까요? 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들,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요청하다라는 거죠. 자, Venetia Burney. 이런 사람이요. Venetia Burney라는 사람이요. Was sitting. 앉아 있었어요. 여기까지 함께 볼게요. 자, Venetia Burney가 누가 될까요? 주어가 되고요. Was sitting. 뭐 하고 있었다? 앉아 있었다. 이게 바로 동사가 되죠. 자, 앉아 있었는데요. With.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함께? Her grandpa. 그랜파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자, 그녀의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Was a grandpa talking to her? 자, 물어보고 있죠. Was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비동사 was her grandpa. 그녀의 할아버지가요? Talking to her. 그녀에게, Bernie에게, Venetia Bernie에게 말하고 있었나요? 말하고 있는 중이었나요? No, 아니요. Venetia는요, was telling. 아, 오히려 Venetia가 말하고 있었어요. Venetia was telling 주어 동사 찾고요. Telling him, 그 다음에 her idea for the new planet's name이라고 하는데요. 오, 선생님, 문장이 좀 길어요. 뒤가 너무 긴데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 볼게요. 주어 동사 찾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him까지 나왔어요. Telling,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해요? 이제 무엇을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telling 누구한테 말하다? 그에게 무엇을 말하다? Her idea를 말했어요. 그녀의 생각을 말했어요.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아, Venetia가 오히려 할아버지께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생각을 말했어요. For the new planet's name이라는 건 뭐예요? 그, 새롭게 발견했던 뭐예요? 그 플래닛. 플래닛이라는 건 행성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말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 별표. 왜냐면요. 자, 여기에서 tell이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tell 다음에는요. 보통 누구누구한테 무엇을 말하다. 그래서 tell 하고 A, B라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장의 형식 중에 우리가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동사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배워볼 텐데요. 자,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tell이라는 동사 여기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더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She suggested.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She suggested the name Pluto. 그녀는 제안했어요. The name, 제안했어요. 무엇을 제안했어요? The name, 목적어 나왔죠. 그래서 이름을 제안했는데 어떤 이름이냐면 Pluto. Pluto라는 이름이에요. 자, 근데 Pluto는 뭐냐면 명왕성.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었대요. 어머, 자, 이거를 오히려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죠. Her grandfather passed, 전달했어요. 전했어요. 자, 그러면 her grandfather passed her idea to the astronomers. 자, 여기 보면요. 그녀의 할아버지, 주어, 우리 발견했고요. 동사 볼게요. Passed. 어떻게 했다? 전했다. 무엇을 전했어요? 목적어 필요해. 그쵸? Her idea. 자, her idea. 뭐예요? 그녀의 생각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to 앞에서 끊을게요. 어떻게? 누구누구에게? The astronomers. 천문학자들에게 그 생각을 전했어요. And 그리고 they liked. like에 ed 붙었죠? 좋아했어요. 천문학자들이 좋아했어요. They liked it.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어요. Venetia was only 11 years old. 그때 당시에 이 버니샤가 몇 살이었냐? 바로 11살이었대요. 자, 그래서 그 11살짜리 소녀의 아이디어로 바로 그 새로운

새로운 행성의 이름을 정했나 보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아, 새로운 행성이 플루토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해주고 있었죠. 1번 문제입니다. 명왕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는요, 명왕성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1번, 1930년에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렇죠. 이 글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in 1930 하면서, 여기 있는 이 연도를 이야기하면서 astronomers 뭐했다? found a new planet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 행성을 발견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맞아요. 두 번째, 11살 소녀가 제안한 이름이 채택되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Vanessa가 몇 살이었다? 11 years old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1살 소녀가 제안한 이름이 바로 채택된 거 맞죠? 그렇네요. 자, 3번. 천문학자들은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으면 이 소녀가 말했던 그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 않았겠죠? They liked it 이라고 문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틀렸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they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래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어요. They study stars, planets, and other objects in space. 자, 그럼 여기서 they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어예요. 자, 동사 볼게요. study,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동사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연구해요? 자, 무엇에 해당하는 게쭉 나옵니다. stars, planets, and other objects. 여기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뭘 연구하냐면요. 별들, 그리고 행성들, 그리고 다른 물체들. 어디에 있는? in space. 어디에 있는? 우주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 누구라고 한다? 아, 여러분 아시죠? 바로 천문학자라고 하는데요. 천문학자라는 단어가 좀 깁니다. 어떻게 쓸까요? astronomers. 자, 요렇게 좀 긴데요. 우리 친구들 발음하면서 astronomers 하면서 함께 여러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요. 정리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면서 과거 진행형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과거 진행형의 부정문, 그리고 과거 진행형과 함께 쓰이는 말에 대해 배웠죠? 자, 부정문에서 not의 위치 중요합니다. 비동사 뒤에 쓰는 거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 주의해서 봐주세요. 네, 오늘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복습해서 오세요. See you next time!

기초 영문법에 강의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드디어 동사 파트를 다 끝내고 현재 시제에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드디어 시제를 배우다니. 근데 시제를 배운다고 해서 동사랑 영영 빠빠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시제라는 게 결국 동사의 형태의 변화를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시제에 맞춰서 동사의 쓰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동사의 의문문으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예시 질문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Does he speak Korean? 그는요? 네, 한국어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Do you take a shower every day? 너는 샤워를 매일 하니? 라는 질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do 그리고 does 그리고 do를 활용해서 적절한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챌린지 도전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요. 바로 이 시간은 금이다. 나는 쿠키들을 먹는 중이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시제 배울 거냐? 먼저 현재 시제. 1번 문장은 현재 시제로 적어주면 되고요.

이번 문장은 먹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 시제로 쓰였습니다. 각각의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현재 시제부터 배워 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미 현재 시제로 동사를 만드는 법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 충분히 채워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그는 지금 매우 바쁘다라는 현재 상태를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비동사 배웠잖아요. 비동사. 비동사 세 가지 있었는데, am, are, is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he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면 우리 못 써줬죠? is를 써줬어요. 그냥 그대로 is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동사를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쓰는 연습을 했던 거거든요. He is very busy now. 그는 지금 매우 바쁘다라는 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제이는요, 7시에 아침을 먹는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 먹다라는 동사, eat를 쓰면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 일반 동사 배울 때 이렇게 3인칭 단수조 나오면 뭐 붙인다 했죠? s나 es를 붙인다.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제이 eats breakfast at 7. 제이는요, 7시에 아침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시제는요. 현재 상태를 묘사할 때도 쓰고 어떨 때도 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묘사할 때도 쓴다. 자, 그러면요. 현재 시제 쓰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어의 인칭과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일반 동사의 형태가 달라졌죠. 어떤 식으로 달라졌어요? 아까 it라는 동사 원형 뒤에 우리 s 붙였잖아요. 그 규칙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쓸 때는 형태가 달라진다. 자,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쓰냐? 현재 어떤 상태? 그리고 반복되는 습관 등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일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사실인 것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냥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은 뭐 과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고,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냥 사실은 현재로 나타낸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현재 시제 쓰임 예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현재 어떤 상태에 있거나, 또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것. 그는 아프다. 그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 He is sick. 그냥 현재 시제로 그는 아프다. 동사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복적인 일상 또는 현재 습관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습관을 설명할 때 She takes a shower every day. 그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이때 take a shower 이라는 take 동사 뒤에 뭘 써줬죠? 네, s를 써줬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 뒤에 s나 es를 써주는 규칙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해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일반적 또는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불변의 어떤 진리, 속담 같은 것도요.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줍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굉장히 옛날에 초반 강의 때 봤던 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건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 사실이죠. 지구가 어느 날 갑자기 네모나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은 그냥 The Earth is round.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묘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시제와 함께 쓰이는 표현들을 한번 볼까요? Now, 지금이란 뜻이고요. Today, 오늘. Every day, 매일. 이런 표현들과 함께 우리가 주로 써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I am tired now. 자, 나는요, 피곤하대요. 그치? I am tired. 현재 시제로 써줬는데요. 어떻게 언제 피곤한 거예요? Now. 지금 피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now. 지금과 같은 표현 등과 함께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1의 연습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장들이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현재 시제가 쓰임이 다 달랐죠. 현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나 속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현재 습관이나 일상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해당 문장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맞춰보는 거예요. 자, 1번.
You're so good at

playing the piano. 자,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피아노 연주를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문장이에요. 내가 피아노 연주를 잘한다라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번 문장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묘사한다. 자,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I practice the piano every day. 나는 every day, 매일이란 뜻이죠. 나는 매일 피아노를 연습해. 자, 이거는 뭘 묘사하는 걸까요? 내가 맨날 연습을 해라는 나의 습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2번은 현재 습관이나 일상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When does water boil? 자, 물은 언제 끓니? 라는 질문입니다. 물은 언제 끓냐면,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물은요,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해요. 지금 보면 boils라고 해서 현재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는 건요, 변하지 않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3번 문장은 일반적 사실, 진리, 속담에 해당이 되는 말이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단어를 보면요. Don't waste your time.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사실 이와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은 금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속담입니다. 그래서 4번은 여기 속담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5번입니다. The sky is so beautiful. 하늘이 정말 아름답다 라고 해요. 선생님, 하늘이 아름답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른 거고, 하늘이 흐릿하면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냥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현재 하늘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번 문장은요, 현재의 상태나 성질을 묘사하는 문장이다라고 써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현재시를 쓸때 이렇게 다 구분을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시제를 아, 이럴 때 쓰는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에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건데요. 자, 필요한 경우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수잔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요.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have를 써줄 텐데 have를 그냥 쓰나요? 주어를 잘 봐야죠. 수잔이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오면 have를요. s를 붙여줄 순 없고 have는 has로 변했죠. 그치. has라는 동사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Susan has blue eyes. 자, 2번은요. 그들은 보통 방과 후에 축구를 한다. They usually play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축구를 하다. They라는 복수 주어가 나오니까요. 그냥 play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돼요. They usually play soccer after school. 자, 3번은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어떻게 쓸까요? 비동사로 쓰면 돼요. 나는 배가 고픈 상태이니까. 자, I라는 주어가 나오면 비동사 am을 쓰면 됩니다. I am hungry now. 자, 지금 보면요. 이 1번, Susan has blue eyes. 3번에 I am hungry. 둘다 어떤 걸 묘사하고 있나요? 현재 1번은요. Susan의 외모. 그치? 파란 눈을 갖고 있다. 현재 어떤 상태. 내가 배가 고픈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는 현재 상태를 묘사할 때 쓰고요. 2번은요. 방과 후에 축구를 하는 건 매일 반복되는 일. 일상이나 습관을 묘사하기도 하죠. 일상이나 습관을 묘사할 때도 현재 시제를 쓰는구나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우리 뜨다라는 동사. rise를 써볼게요. 자, rise. 근데 주어가 the sun, 태양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옵니다. s 붙여줄게요. 그래서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가 갑자기 서쪽에서 뜨지는 않습니다. 그쵸? 동쪽에서 뜬다라는 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 진리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쓰는구나. 자, 5번도 볼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속담입니다. 속담. 자, 그래서 속담도 우리가

현재시제로 써줄 수 있죠. 잡다라는 동사 catch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가요. catch는요,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오면 es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ch로 끝나는 동사는요,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까지 우리가 묘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첫 번째 현재 시제라는 개념 마무리하고 베이직 컨셉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시제 배웠죠? 현재 시제 배웠습니다. 이제는요, 현재 진행 시제로 넘어옵니다. 자, 현재 진행 시제는요, 말 그대로 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써줍니다. 자, 두 가지 예문 완성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실이죠. 현재 시제로 묘사를 해 주는데요. 비가 오다, 우리 동사 rain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가 is죠.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s를 써줍니다. 그러면 it rains a lot in summer.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진행 시제 한번 쓰러 가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중이라는 걸 우리가 묘사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현재 진행 시제를 써주면 된다. 자, 어떻게 쓸까? 잘 보세요. 현재 진행 시제는 먼저 비동사라는 걸 붙입니다. 자, is라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 is를 써줍니다. It is. 자, 그리고 rain, 비가 오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동사 뒤에 뭘 붙이냐? ing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 현재 진행 시제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진행 시제는 어떤 형태다? 비동사,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다. 그래서

동사 원형제 뭘 붙여요? ing를 붙입니다. 이 형태로 우리가 진행 시제를 쓸수 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CF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confer, 참고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잠깐 참고만 하는 거예요. 모든 동사가 현재 진행 시제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요. 감정, 인식, 소유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 예를 들면 hate, 미워하다, 싫어하다,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want, 원하다, need, 필요하다. know, 알다, believe, 믿다, understand, 이해하다, belong, 어디에 속하다, have, 가지다. 이런 것들은 진행형으로 안 써요. 예를 들면, 나는 이 펜을 갖고 있어. I have this pen. 근데 I'm having this pen. 나는 이 펜을 가지는 중이야. 좀 이상하죠? 가지면 가진 거지. 가지는 중이다? 뭔가 어색합니다. 이런 의미의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구나라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만드는 법 한번 표로 살펴볼게요. 일단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원형 뒤에 그냥 ing를 붙이면 됩니다. eat는 eating이 되고 play는 playing이 됩니다. 자, 이로 끝나는 동사는요. 이를 빼주죠. 이를 빼고 ing를 붙인다. take, 이를 빼고 taking, come은요. 이를 빼고 coming이 되겠습니다. 자, I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I를 Y로 고쳐요. 이게 조금 어렵죠, 여러분. 동사 몇개안 되니까 이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lie, 뭐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lying, Y로 바꾸고 ing를 쓰고요. die, 죽다라는 뜻이에요. dying이 되겠습니다. 자, 단문 플러스 단잠으로 끝나는 동사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자음을 한번더 쓰고 뭘 붙인다? ing를 붙인다. 자, run 단모음 단잠으로 끝나죠? 자음 n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running, stop은요? stopping 이런 식으로 우리가 ing를 쓰는 규칙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현재 진행시제로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연습도 해볼 텐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비동사로 부정문, 의문문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들죠? 비동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비동사의 의문문이 됐어요. 주어 앞에 동사를 보내면 됩니다. 자, 부정문도 만들어 볼까요? 부정문은요,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입니다. not. 이 규칙만 사실 알면은 현재 진행은요, 뭐만 추가하면 돼요? 동사 뒤에 ing만 붙는 네, 형태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규칙만 여러분이 알고 여기에 뭐만 추가된다? 아, 동사 뒤에 ing가 붙는 형태만 추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부정문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했죠? 똑같아요. 주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뭘 쓰냐? 동사 뒤에 ing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비동사의 규칙과. 자, 의문문은요.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갑니다. 비동사 주어의 형태. 그래서 비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ing 형태를 쓰면 현재 진행 시제의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대답도 볼게요. 긍정의 대답은요. Yes, 대명사 주어, 비동사. 부정의 대답은요, no, 대명사 주어, 그리고 비동사 not. 뒤에 우리가 동사 ing까지는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냥 비동사까지만 우리가 대답을 써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 바로 예문에 적용해 볼게요.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비동사 플러스 동사 뒤에 ing 형태 써야겠죠. he라는 주어는요. 비동사 is를 써주죠. 자, 근데 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요.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면 되겠죠. he is not. 그리고 게임을 하다. 우리 동사 못 쓰죠? play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써야 됩니다. ing를 쓰면 되죠. he is not playing computer games.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 자, 두 번째, 너는 음악을 듣고 있니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you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you는요,
비동사 or 써주죠. or. 자, 근데

질문이에요.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낸다라는 규칙 적용하면 Are you?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니? Listen, 듣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Are you listening to music? 너는 음악을 듣고 있니?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대답을 볼게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you, 너에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I로 대답을 하는 거죠. Yes, I am. 자, 비동사까지 대답을 써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no, I'm not. not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 시제의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법 연습해 봤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로 가서 연습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친구들이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현재 진행 시제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a boy, 소년이 a kite, 연을 날리는 중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연을 날리는 중이다. 일단 비동사 is 나와 있죠? fly가 날리다란 뜻이에요. ing를 붙여주면 a boy is flying a kite. 연을 날리는 중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번은요, a girl, 소녀가 a bicycle, 자전거를 타는 중입니다. A girl is ride는요, 이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를 빼고 ing를 붙여주면 a girl is riding a bicycle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4번도 볼게요. Two people, 두 명의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하는 중입니다. 자, two people, 복수 주어가 나오면 비동사 is도 아니고 am도 아니고 뭘 써주냐? are 써주죠. Two people are. 자, 그 다음에 play, ing를 붙이면 two people are playing badminton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A dog, 개가 나오는데요. chase, 쫓다라는 동사예요. 쫓다. 그럼 개가 지금 공을 쫓는 중이다가 돼야겠죠. A dog is. 자, chase는요, 이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워주고 ing를 써야겠죠. A dog is chasing a ball. 네, 이렇게 되면 개가 공을 쫓는 중입니다라는 현재 진행 시제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 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보니까 What is Sora doing? 자, what은요, 무엇이라는 의미의 의문사입니다. 아직 우리가 의문사라는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요. 소라는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현재 진행 시제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중입니다. 자, she라는 주어, 비동사 is 써주고요. playing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She is playing the violin. 네,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밖에는 raining, 비가 오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할 때, it is라고 문장을 시작해 주죠. 의문문은요, 이 비동사를 어떻게 한다? 문장 앞으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is it raining outside? 밖에는 눈이 오고 있나요? 근데, 아, 죄송해요. 눈이 아니고, 밖에는 비가 오고 있나요?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나요? No, it isn't. 아니래요. 밖에는 눈이 오는 중입니다. It is snowing. snow가 눈이 오다라는 동사예요. ing 붙이면 눈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Is Minho singing? 자, 민호는요,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No, he isn't. 부정문으로 답을 합니다. 그는 수영을 하는 중이에요. He is swimming. 자, swim은요, 단몸, 단점으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을 하나 더 추가하고 ing를 써주죠. 그래서 he is swimm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진행시까지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대화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쭉 한번 괄호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inho. What are you doing now? 민호야, 안녕. 무엇을 하는 중이니?
I'm watching TV. 저는 TV를

보는 중입니다. It's a football game. Football,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 축구 게임을 보는 중이에요. Oh, the black team is winning. 자, 블랙 팀이 이기는 중입니다. 자, 근데 win이라는 동사는요, 단몸 단짬으로 끝난 동사예요. 잠을 하나 더 붙여준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형태는 자음이 두개 들어간 이 winning이 돼야겠죠. 1번, 알맞은 것을 고르면, 네, winning. 이 형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블랙 팀이 이기는 중입니다. 대화문 끝까지 읽어볼게요. Look at him. 그를 보세요. He's my favorite player.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Who? 누군데? 자, 그 다음 문제. 이번에 동사 원형의 ing 형태가 잘못된 것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은 he is running. 그가 뛰는 중입니다. He is holding the ball now. 그가 지금 공을 잡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 running의 형태가 잘못됐습니다. 자, running. 단모음 단잠으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의 winning처럼 자음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된다. 자, run에서 n을 하나 더 붙입니다. 네, running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look, he's running again now. 그가 다시 뛰고 있어요. 이것도 알맞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질문. What is Mino doing now? 민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까 전에 맨 앞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민호야,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아, 나는 TV를 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I'm watching TV. 이것을 그대로 그는 TV를 보는 중입니다. 라고 써볼게요. 민호는 그죠. 그래서 he is watching. 그는 보는 중입니다. 무엇을요? TV. TV를요. 그래서 he라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 is 그리고 watching, watch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 시제로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grammar in real life 다 완성해 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 통해서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오늘 두 가지 시제 배웠어요. 좀 많이 배웠는데요. 먼저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요, 무엇을 묘사할 때 쓰는 시제였죠?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태, 그쵸? 어떤 상태를 쓰기도 하고, 또는요, 습관을 묘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을 묘사할 때도 우리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 같은 것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줬죠. 자, 현재 시제는요, 이러한 것들을 묘사할 때 우리가 써줍니다. 자, 그럼 현재 진행 시제는요? 현재 진행시는 요 아래다 써볼게요. 현재 어떤 동작, 진행 중인 동작을 묘사할 때 우리가 현재 진행시제를 써주죠. 자, 근데 여러분, 현재 진행시제의 그 형태도 한번 우리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현재 진행시제는 주어 뒤에 뭘 써주죠? 네, 굉장히 중요한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요, 동사를 써주는데 동사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 뭘 붙이죠? 네, 바로 ing를 붙여서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를 써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를 활용을 해서 두 가지 문장을 알맞게 완성을 해주고 열공 인증해 주시면 선생님이 열공 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1강 자, 월요일 문법 순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시제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도 역시 주제는 시제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완료 시제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료 시제는 한 시간의 강의가 다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완료 시제는 1과 2로 나누어서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공부할 순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언제나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작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요게 제대로 잡혀 있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래서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할 텐데 그것들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을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3회를 더해서 오해를 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는 퀴즈로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는데요. 아니, 현재 시제를 우리가 지금 두 종류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단순 시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시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시제로 표현이 안 되는 지금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동작 있잖아요. 지금을 관통하고 있는 동작. 왜냐하면 단순 시점은 뭐라 그랬나요? 동작 동사의 경우는 규칙적 반복. 그 다음에 상태 동사의 경우는 현재의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어떤 시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행형 시제는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자,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나 봐요? 현재 시제는 맞는데 뭐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가 이 농경사회의 언어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어에 비해서 조금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말에서는 저 현재 완료 시제가 아 참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참 애매한 그런 시제입니다. 자, 그런 것이 개념인데요. 예문을 통해서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말로 쭉 설명을 먼저 제가 해드려 봤더니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예문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예문을 통해서 완료 시제는 어떤 개념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자, My parents live in Kingston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live라고 하는 동사는 일단 상태 동사인가요? 아니면 동작 동사인가요? 산다 라고 하는 것에 무슨 특정한 동작이 없겠죠. live는 상태 동사입니다. 따라서 뒤쪽에 있는 now라고 하는 시간 표시 부사와 호응을 잘 하죠. 자, 그래서 상태 동사는 now가 나오면 현재 상태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래쪽 문장을 보시면 My parents have lived in Kingston since 20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since 2020가 붙어 있습니다. 자, since 2020는 무슨 뜻이죠? since가 뭐예요? 언제 언제? 이래로. 여러분들 이래로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과 그 뉘앙스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020년 이래로라고 하면 거기 숨겨진 건 뭐죠? 지금까지 계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자, 시간을 표시하는 부사구가 예를 들어서 저런 게 나와 있어요.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어요 라고 하는 과거 시제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지금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살았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 그렇구나 진짜 단순 현재 시제로도 못 쓰고 이거 진행형 시제로 써도 상태 동사니까 이거는 진행형 시제로 원칙적으로 못 쓰지만 live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My parents are living in Kingston now.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나 현재 동사로 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시제가 한국말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영어는 어때요? 이걸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2020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면 그 둘 다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자, 마지막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2020년 이래로 킹스턴에 살아왔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살아왔다 라고 해야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산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이 2020년 이래로 킹스턴에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색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한국말이. 오히려 뭐가 더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요, 2020년 이래로 킹스턴에 살고 있어요. 이건 현재 진행 시제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어로. 살고 있어요는. 혹은 우리 부모님은요, 2020년 이래로 킹스턴에 삽니다. 이것도 안 어색하거든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어는 현재,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요 계속적인 일도 그냥 현재 시제로 써도 그냥 무방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생각해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살아왔다라고 해석을 했더니 그게 오히려 한국말로 좀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한국어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지금의 정보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의 정보가 과거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과거도 나타내고 현재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합 시제다. 복합 시제를 복합적인 시점을 하나의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다. 대신에 그 복합적인 시제 안에 현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의 일종일까요? 과거의 일종일까요? 자, 명백하게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생들이 보통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랑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제는 전부 다 현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제의 한 종류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결국 어떻게 돼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미래도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총 시제를 우리가 저는 9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have plus pp로 현재 완료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도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정보와 과거와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네 가지가 사실은 영어 문법 책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영어로 된 문법 책 있죠? 안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문법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일본 문법책의 내용들을 여러분께 가급적이면 가르쳐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정통 영문법은 아니니까.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네 가지로 현재 완료. 그러니까 지금의 정보와 과거와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것에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저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시작을 할 건데, 안타깝게도 네 가지를 모두 다 오늘 다 소개를 못 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는 소개를 해 드릴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강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국인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이 자연스러운 게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자, 요 시제를 저는 영어식으로 번역을 좀 하려고 해요. 특히, 자, 요 시제를 지나가는 요 구간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 시제 구간을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제가 한국말 시제로,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그런 시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 강 안에서, 그리고 요 시제 파트, 완료 시제를 공부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만큼은 최소한 어색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번역을 하도록 할 테니까, 아, 한국말 해석이 왜 저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는 시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20년 1회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현재 시제에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자,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면 뭐죠? 동작 동사는 규칙적 반복. 상태 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 동사가 지금 관통시키고 있는, 지금 행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진행형으로 쓴다고 했고요. 상태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대부분 쓰고, 자, 그때 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는 요두 가지로 커버가 안 되는 또 현재 시제예요. 지금의 정보를 주고는 있는데 과거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걸 예문으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까요? 자, 아주 단순해요, 예문이. Spring comes after wi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죠? 언제 이후에 오나요? 겨울이 지난 다음에 후에 오겠죠? 겨울 이후에는 봄이 옵니다. 10년 전엔 안 그랬나요? 10년 후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지 않은 과거로부터 정해지지 않은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될 일이에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팩트다. 자, 그래서 이것을 Spring comes after win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Spring is coming now 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봄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Spring has come. 봄이 왔다예요. 봄은 과거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봄이 과거에 왔다가 지나서 여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봄이 과거에 왔고 지금도 봄이다라고 하는 지속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세 번째 Spring has come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좀 납득이 좀 되셨어요? 네, 이제 이해가 좀잘 돼서 개념 이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무슨 계속 적용법, 결과 적용법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께 정리가 좀잘 됐을 것으로 보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과거, 그 현재의 정보를 주면서도 과거와의 연관성을 주는 케이스들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계속 적용법이 현재 완료 시제에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동작이 계속되는
자, 경우 혹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만 쓸 수도 없고 현재로만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봐왔던 have lived since 2020처럼 자, 언제 이래로 계속해서 해왔다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예문이 되겠어요. 예문은 새로 제가 만들진 않았고요. 자, 그러시면 이런 거나 한번 좀 여러분들 살펴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돌아가서 현재 완료 시제를 정답으로 쓰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제를 부르는 자, 그런 단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에요. 그래서 since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과거 시제의 동사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since 다음에 현재 완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과거에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기 때문에 자, since절 안에 현재 완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since 다음에 자, 시점이 명사로 올 때는 당연히 과거 시점에 명사가 옵니다. 자, 아래쪽에 예문 한번 보시죠. I have worked. 나는 지금 일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일했어요. 계속 일해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Royal Trading이라고 하는 회사를 위해서. 언제 이래로? 바로 21년 이래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요런 걸 보시면 여기에다 정답을 뭘로만 써야 된다? 현재 완료로만 쓰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과적 용법이에요. 결과적 용법은 뭘까요? 과거에 발생됐어요. 그런데 그 발생, 이 행동이 계속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현재의 결과가 어떤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앞쪽에서 보셨던 Spring has come 이거예요. 봄은 과거에 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때요? 지금도 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봄이 계속 과거에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Mr. Kim has gone to New Zealand. 이 사람 뉴질랜드로 갔어요. 계속 지금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과거에 갔는데 그 사람 갔다가 다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뉴질랜드에 있다라고 하는 현재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에 발생된 사건과 자, 그 사건의 현재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과거의 행위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뉴질랜드로 현재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결과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결과적 용법은 그렇게 흔하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Mr. Kim이 뉴질랜드로 갔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딨죠? 두 번째 문장은 몰라요. 그 사람이 과거에 갔다라고 하는 진술인 것이지 현재 상태를 나타내면 그거는 과거 시제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가지 용법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적 용법과 결과적 용법까지. 자, 그러시면 마무리 퀴즈로 자,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자,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 아니에요. 이거 맞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뭐, has PP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has been, 다음에 PP를 쓰면 이것도 현재 완료의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B번에 is는, 자, 비동사가 지금 현재잖아요. 저거는 단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B번에도 답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현재를 표현하는 세 가지 시제가 아닌 것은 현재,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아닌 것은 뭐예요? 바로 digested의 D번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작과 상태. 뭘 쓰나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개념 부분이 가장

0: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 따라오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필요한 복습들 꼭 당부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1: ...놔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으로서의 펀디링 스텝 어베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주 재밌는 논픽션 책이라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픽션과 함께 있거든요. 함께 우리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스텝업, 교업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또 끝내게 되었네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콤마, 이렇게 점 하나 있는 거 있죠? 꼬리가 있는 콤마와 피리어드는 어떻게 쓸까라는 것을 주제로 이런 구두점이나 기호들에 대해서도 한번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볼까요?
1: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He cries,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2: Oh, Leo, Laura sighs. I just wanted to have a beautiful mane like yours.
1: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Leo puts his paw on Laura's shoulder and says,
2: Laura, don't you know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Besides,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You don't need a big mane.
0: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착착착착 읽다 보니까 이렇게 완독하는 그런 순간이 또 오네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아 수고했다 나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한 말씀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픽션으로 시작을 하네요.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Leo는 comes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racing down the sidewalk, 인도죠. 인도를 재빠르게 달리면서 옵니다. Jumping over puddles, puddle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물웅덩이, 물웅덩이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빠르게 인도를 막 달려서 리오 가 오고 있습니다. He cries. He cries. Cry라는 것은 이렇게 울다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소리 지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cry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지금 맥락상 지금 리오가 신이 났거든요. 비도 오고 그다음에 친구도 만났고 그런데 울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뭔가 맥락을 보니까 뭔가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로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선택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He cries. 그가 소리 지릅니다.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No. What's that? 저거 뭐니? 저... soggy thing, 저 축축한, soggy 하면 바로 흠뻑 젖은, 질척한 이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 흠뻑 젖은 것, 너 머리 위에 있는 저 흠뻑 젖은 것이 뭐야? 지금 여기서 너라는 것은 on your head 할 때 이 your에 해당하는 게 바로 Laura가 되겠죠. 그래, Laura야, 너 머리 위에 저 흠뻑 젖은 저 무언가는 뭐니? 라고 지금 Leo가 물어봅니다. Oh, Leo. Laura sighs. Laura가 에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리오야, I just wanted to have a beautiful mane like you.

course. I just wanted to have. 나는 단지 가지고 싶었을 뿐이야. 무엇을 가지고 싶었냐면, a beautiful mane like yours. 너의 것과 마찬가지로 네 것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갈기를 가지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로라가 바로 해리 머리카락 전문가한테 가서 이 위그, 가발, 즉 가짜 갈기를 하나 사왔죠. 그런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축축해져서 이제 이 멋도 안 나고 전혀 멋있어지지 않은 것이죠. 멋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실망한 말투로 리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팩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라고 되어 있네요. Lions' coats. coats라는 것은 털이 됩니다. 털이나 동물의 털이나 가죽이 되는데요. 사자의 털은 are yellow gold. 이 노란 빛깔이 나는 금색입니다. And adult males, 즉 성체, adult라고 하면은 사람에게는 성인인데, 근데 지금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성체라고 하면 되겠죠. 성체 수컷들은 have dark manes. mane이라고 하면 목 주변에 있는 이 갈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혹은 짙은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coats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동물의 털이나 가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사자들은 have spots,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 같은 무늬들이 있는데요. on their coats, 그들의 털 위에 이런 점 같은 무늬가 있습니다가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yellow gold라는 이런 콤마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period 마침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우리 semicolon 혹은 col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음 강의에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구두점이나 기호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콤마와 period는 어떻게 쓸까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쓸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지 어떨 때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그 다음에 읽기 좋은 문장으로 변해 가거든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생긴 이 기호 있잖아요. 이걸 comma라고 부릅니다. She likes reading, painting, and cooking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she likes, 그녀는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냐 하니 reading,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요. painting,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cooking,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 가지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열할 때 콤마를 쓰곤 합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사이에 콤마가 있고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사이에 콤마가 있죠. 이렇게 나열할 때 콤마를 씁니다. 이렇게 콤마의 기능은 이렇고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경우 또 콤마를 씁니다. She decides.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decide는 결심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이렇게 있는데, 문장이 길죠? 문장 읽고 she decides. 그녀는 결정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결정하고 생각했냐면 that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이게 문장이 너무 길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그런데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she decides that 여기까지는 한번 탁 끊기는 거 알겠는데 그 다음에 if부터 이 끝까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상 문법상 한 호흡을 탁 쉬어가면은 문장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그 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그녀가 많은 야채를 먹는다면이라고 딱 의미상으로도 딱 분리가 되고요. 문법상으로도 딱 분리가 되는 이 지점에 콤마를 딱 찍어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콕 찍어주면은 바로 읽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he decides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탁 잠깐 쉬었다가 she can grow mane like Leo's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 나열이라기보다는 문장과 문장을 분리를 해줌으로써 문법적으로도 분리가 살짝 되고요. 그다음에 의미적으로도 탁 끊어서 읽음으로써 훨씬 더 독자, 즉글 읽는 사람이 이해가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콤마를 찍지 않는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콤마를 적어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독자 친화적인, 즉글 읽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 콤마 하나가 엄청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The city of Rome, the capital of Italy, is known for its rich his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is 앞에 is가 동사인데요. 이 앞에 보니까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city of Rome, the capital of Ita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The city of Rome, the capital of Italy. 자,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여기서는 콤마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고요. 이게 The city of Rome, 로마

0: 로마라는 도시, 맞죠? 로마. 근데 이 로마라는 도시가 뭐냐면 The Capital of Italy,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라는 도시는 이렇게 콤마 콤마를 탁 넣어줌으로써 부연 설명을 하는 이런 기능도 콤마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인 The City of Rome, 로마라는 시티, 로마라는 도시, 로마라는 도시 이탈리아의 수도는 is known for 알려져 있다. 뭘로 유명하고 알려져 있냐면 for its rich history, 그것의 풍부한, 아주 오래된 풍부한 역사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콤마 콤마가 있어야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도 된다. 그리고 딱 보기에도 쉬워진다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장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거 한번 볼까요? I bought a new book. 나는 새로운 책을 샀다. It looks very interesting. 그것은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콤마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I bought a new book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뒤에도 또 다른 문장이 있죠. 이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 역할도 콤마가 할수 있는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단순히 나열을 할 때는 콤마를 쓸수 있지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이런 접속사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를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I bought a new book and it looks very interesting. 이라고 하거나 혹은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 period, 마침표는 문장 제일 끝에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I bought a new book 이라고 하고 마침표를 콕 찍어주고 it looks very interesting 이라고 추가적인 한 문장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커마와 period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느낌과 그다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점 콕콕 찍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He cries,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Oh, Leo," Laura sighs. "I just wanted to have a beautiful mane like yours."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0: 자, 픽션으로 이어지네요. 이게 마지막 한 페이지입니다. 픽션. Leo puts his paw on Laura's shoulder.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Leo는 puts his paw, 그의 발을, 사람에게는 foot 혹은 feet이지만 동물에게는 paw라고 합니다. 그래서 Leo puts his paw, 그래서 그 발을 어디에 두었냐면 put, 어디에 두었습니다. On Laura's shoulder. Laura의 shoulder이라고 하면 어깨가 되겠죠. 어깨 위에 이렇게 턱 얹으면서 and says, 그리고 말했습니다. Laura, don't you know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Laura야, don't you know? 몰랐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몰랐니?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단지 남자아이들이, 그렇죠, 수컷들이 have big manes, 이런 큰 갈기를 가진다는 거 알지 못했니? 몰랐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즉, 수컷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갈기를 가질 수 있겠니? besides라고 하면은 게다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게다가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여기서 리오의 명언이 딱 나오네요. 게다가 you are beautiful. 너는 참 아름다워. just the way you are. 네가 있는 그 the way 방식 혹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가 있는 그 방식 그대로 너는 you are beautiful. 아름답다. 변하려고 하지 말거라. 너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 라고 로라에게 칭찬해 줍니다. 로라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죠? You don't need a big mane. 너는 이런 갈기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로라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고 이 책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적어드린 besides와 beside. beside는 옆에라는 의미고요. 제가 비교해서 beside, s 없이 적어두었죠. 요거는 옆에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besides가 생기게 되면 옆에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복수형이 아니고요. 또 다른 단어가 됩니다. besides라고 하면 게다가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 fun reading tips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Leo puts his paw on Laura's shoulder and says, "Laura, don't you know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Besides,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You don't need a big man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0: puddle.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Soggy. Soggy.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Mane. Mane.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Coat. Coat.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Besides. Besides. Besides,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eside versus besides가 있습니다. beside와 besides는 단지 철자로는 S 하나가 덜 붙고 더 붙고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예문 속에서 단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단어의 의미까지 예문 마지막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sat beside her friend. 자, beside, S가 붙지 않은 것은 옆에 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똑같은 표현을 찾자면 next to 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녀는 앉았다. 어디에 앉았냐면 beside her friend. 그녀의 친구 옆에 앉았다. 그래서 beside는 옆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아까 전에 제가 beside와 동일한 표현이 있다면 next to가 있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She said next to her friend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beside는 옆에, 말 그대로 저 옆에가 되겠죠. 자, 그러면 besides는 언제 쓸까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Besides the main course, we also had dessert. 자, besides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 나올 때는 게다가 라는 의미였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 제외하고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Besides the main course, 아, 레스토랑에 갔나 봐요. 이 메인 코스, 이 메인으로 나오는 그 요리를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 we also had dessert. 우리는 뭐도 먹었냐면 디저트도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제외하고도 이것도 했다라고 할 때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또 다른 거. I can't stay. 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I can't stay. Besides, I have another meeting soon. 이라는 거. 게다가 라는 의미가 있어요. I can't stay.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즉, 나 가야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Besides,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I have another meeting soon. 나는 또 다른 미팅이 곧 있어. 그래서 besides를 게다가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답니다.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beside는 옆에 라는 의미가 있고요. besides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임과 의미가 있으니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그 문맥을 보고 아, s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문맥인지 보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거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꽃미남이란 말 많이 썼습니다. 그죠? Flower boy는 아닙니다. 그건 꽃을 배달하는 사람 같고요. 꽃미남이란 표현을 종종 썼죠. 뭐 특히 연예인 아이돌이나 또 10대나 20대 초반에 이제 그 배우들 같은 경우 종종 듣던 표현인데요. 중국에서는 소위 꽃미남이라고 불리는 여성처럼 예쁜 남자들은 다 퇴출시키겠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지 아니면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진 건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번에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나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고 재미있는 20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에 담아냈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요 내용입니다. China bans effeminate men from media. effeminate 이란 단어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여성 같은, 여자 같은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중국이 여자 같은 남자들을 미디어, 모든 매체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이번에 결정을 했지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1: China bans effeminate men from media.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ers to enforce a correct beauty standard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while promo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 It also bans all idol audition shows.
2: China bans effeminate men from media.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ers to enforce a correct beauty standard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while promo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 It also bans all idol audition show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세 가지 정도만 단어를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요. Use keywords 들어보시죠.
1: Effeminate.
2: Effeminate.
1: To enforce.
2: To enforce.
1: Vulgar.
2: Vulgar.
0: 첫 번째 단어는 effeminate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그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탐보이라고 하면 좀 말괄량이 같은 좀 남자같이 이렇게 띠노는 여자아이를 생각한다면 요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effeminate, 여성적인이라고 할때 종종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enforce, 법을 집행하다라고 할때 쓰죠. 동사로는 enforce, 명사로는 enforcement. 그래서 law enforcement이라고 하면 법 집행이라고 쓰기도 하죠. vulgar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봤던 단어인데요. 저속하고 좀 천박한, 질낮은이란 느낌을 줍니다. 욕을 하든 아니면 행동을 하든 그 수준이 그냥 그럴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ffeminate.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중국의 모든 매체에서 여자 같은 남자들은 다 금지하겠다, 즉 퇴출하겠다라고 이번에

했습니다. 퇴출했어요. 아예 그냥 금지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아이돌로 활동했던 중국 그 멤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에서 감옥에 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

0: 하면 urge.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할 것을 촉구하다, 강하게 요구하다, 주장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 여기에 따르면 broadcasters, TV 방송국들이 소위 올바른 미의 기준을 enforce, 시행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Celebrities는 사실은 이제 유명인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지 꼭 연예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유명 셰프들이 이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셰프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요즘엔 남녀를 떠나서 다 잘생기고 예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보면 다 얼굴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명 뭐 셰프라든가 아니면 의사라고 할 때, 그때 star란 말도 씁니다. star doctor, star chef란 말도 씁니다만 celebrity chef 아니면 celebrity doctors 이런 식으로도 의외로 많이 쓰니까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기선 연예인 정도로 보죠. 소위 천박하고 저속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boycott,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이번 새로운 규정에서는 촉구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while promoting, quot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중국의 문화와 사회주의 문화를 promote, encourage, 계속 널리 알릴 것을 요구하고도 있죠. It also bans on idol audition show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때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영어로도 audition shows라고 쓰는데요. 더 많이 쓰는 표현이 talent예요. talent 이게 T입니다. 조금 애매하게 쓰였는데 talent shows나 talent competition shows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America's Got Talent 이런 것들이 다 talent show가 됩니다. 물론 audition show라고 해도 괜찮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소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연예인에 대한 규제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동반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옛날로 우리로 따지면 아빠 어디가? 아니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다안 됩니다. 그것도 다 이번에 금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China bans effeminate men from media.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ers to enforce a correct beauty standard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while promo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 It also bans all idol audition shows.
2: China bans effeminate men from media.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ers to enforce a correct beauty standard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while promo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 It also bans all idol audition show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 weapon.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오 웨펀,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봅니다.
1: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weapon.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on the virus origin,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2: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weapon.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on the virus origin,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여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단어 표현들이 있지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rule out.
2: To rule out.
1: Novel.
2: Novel.
1: Consensus.
2: Consensus.
1: Classified.
2: Classified.
0: 첫 번째 표현은 to rule out something. 뭔가를 배제하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죠.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배제하는 것.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부정과 함께 쓰여서 뭐뭐를 배제하지 않다, 못하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novel.

0: 새로운이라고 할 때는 new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consensus, 합의를 얘기합니다. 합의를 도출하다. 그때 동사는 뭐 쓰면 좋을까요? 네, 잠시 후에 나옵니다. A classified, 기밀에 혹은 비밀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보통 이제 문건, 정부 문건 보면 이제 도장이 꽉 찍혀 있잖아요. classified, 요 표현입니다.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elligence가 지적인 거 아니죠? 이때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은 첩보 혹은 정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U.S. intelligence agencies라고 하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에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novel이라는 말을 쓴 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작년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원래 있던 것이 변형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4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적으로 인명피해를 낳았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중국 측에서 만든 생물학 무기, 아, 그 가능성은 아니다. 라고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그렇습니다. Reach consensus. 아우, 너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합의를 타결하다, 도달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뭐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 이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무관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18개 정보기관이 그런데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on the virus origin.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는가? 그 진원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18개 기관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classified report이고요. Which was delivered to. 그죠? 바로 이번 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진 기밀 보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석 달쯤 전에 저희가 했던 방송 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어딘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에피센터라고 하는 진원지를 90일 이내에 나한테 보고서로 제출해라라고 정보기관들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지금 거의 9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보고서에서는 그래, 이거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솔직히 어디서 비롯된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비롯된 건지 자연 발생인지는 모르겠다. 사실은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weapon.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on the virus origin,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2: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weapon.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on the virus origin,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0: Today's patterns, 오늘 우리가 볼 패턴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 rule out something, 뭔가를 제외하다, 배제하다라고 했던 표현이고요. 보통 possibility라고 하는 가능성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예컨대 이번 공격은 ISIS의 소행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럴 때도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blah, blah, blah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바로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다. 다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경기 침체는 recession이라고 합니다. recession. economic recession. 주어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다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That the economy can fall into a recession ag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지다 라고 할 때 fall into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fall into a recession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다라고 할 때 get out of the recession이라고 쓰면 되겠죠. Get out of the recession.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economy can fall into a recession again.
2: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economy can fall into a recession again.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는 appearance can be deceiving. 조금 뒤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재미있는 표현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꽃미남 뭐 이런 네, 그런 내용 많이 듣는데요. 뭐 한때 그 어릴 때 꽃미남 소리를 못 들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appearance can be deceiving이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그 속담 같은 느낌인데요. 속담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쓰이는 관용구입니다. 이 외모인데요. 외모가 deceive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얼굴 잘생겼다고 그 속까지 잘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면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성경이 성행하는 데는 우리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표현이 있군요. 일단 갈수록 성경이 성행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내용이고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두 번째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형을 하다라고 할 때 성형, 정확히 이제 성형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Plastic surgery 혹은 cosmetic surgery라고 합니다. 이때 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 뭐 써야 될까요? 즉 여기 cosmetic surgery나 plastic surgery 앞에 동사는 뭘 써야 될까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환자인 경우에 그때는 undergo란 단어를 씁니다. 겪다란 개념이죠. undergo plastic surgery, undergo cosmetic surgery 이것도 같이 세트맨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lookism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lookism. 그리고 looks are everything phenomenon. 외모가 전부다라고 하는 현상.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lastic surgery is increasingly popular in Korean society. 그렇습니다. increasingly란 단어는 우리말로 갈수록 뭐뭐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날이 갈수록 점점점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This is mainly because. 그렇습니다. 그냥 because보다 mainly가 들어가면 주된 이유,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That we are blank with looks. 외모 지상주의라는 얘기는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집착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e obsessed with. 그래서 we are obsessed with looks라고 하면 외모에 집착하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And tend to believe, 이렇게 믿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That good looks can lead to greater opportunities in life.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할 때 appearance is competitiveness라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글쎄요. 사실은 외모가 훌륭하면 살면서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Appearance can be deceiving. Plastic surgery is increasingly popular in Korean society, and this is mainly because we are obsessed with looks and tend to believe that good looks can lead to greater opportunities in life.
2: Appearance can be deceiving. Plastic surgery is increasingly popular in Korean society, and this is mainly because we are obsessed with looks and tend to believe that good looks can lead to greater opportunities in life.
0: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해봤죠?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Effeminate.
2: Effeminate.
1: To rule out.
2: To rule out.
1: To reach consensus.
2: To reach consensus.
1: To be obsessed with.
2: To be obsessed with.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전에 나왔던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자료는 MP3 그리고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23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문장의 패턴이라고 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의 형식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복습 한번 한 다음에 리뷰 테스트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문장의 패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다 뭘로 시작한다?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1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주어를 S, 동사를 V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2형식은 여기에 보어라고 하는 친구가 더해졌어요. 주어, 동사, 보어. 자, 그런데 이 형식에 쓰인 이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3형식.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뒤에 보어가 아니고 이번에는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가 왔어요. 자, 목적어는 O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둘의 차이점은요, 이 형식의 보어는 주어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요, 주어가 어떤 상태이고 주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3형식에 쓰이는 목적어는 우리말로 하면 뭐뭐을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뭐뭐을을. 그래서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쿠키를 먹었다 라고 한다면 나와 쿠키는 사실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죠. 쿠키가 나의 상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내가 먹은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 이런 게 바로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형식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이 친구는 우리말로는 뭐뭐에게,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 뒤에 오고요. 이 친구가 바로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친구입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어순으로 온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다음 동사 주었다가 먼저 오고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해당하는 말이 동사 뒤에, 그리고 무엇을 해당하는 선물을이 간접 목적어 뒤에 오게 되는 게 영어의 어순이라는 거죠. 마지막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또 보어가 나왔는데요. 이때 보어는 이 형식의 보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OC 이렇게 적어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가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 혹은 이 목적어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1, 2, 3, 4, 5형식 우리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단어도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다음 단어의 뜻을 쓰세요. 1번, appear. appear. 자, 이 단어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appear는요,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appear, 나타나다. 2번, promise. promise. 자, promise는 뭘까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3번, happen. happen. happen은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4번, truth. truth. truth는 진실이란 뜻이죠. 진실. 5번, melt. melt. melt는요, 녹다라는 뜻도 있고요, 무언가를 녹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녹다 혹은 녹이다. 6번, importance. importance. 자, importance는 중요성이란 뜻이에요. 중요성. 7번, relax. relax. relax 하면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히 쉬다. 편히 쉬다예요. 8번, result. result. result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다음 9번, continue. continue. continue 하면 뭔가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다 혹은 계속되다라는 뜻입니다. 10번, culture. culture. culture 하면 문화라는 뜻이에요. 문화. 11번, float. float. float은요,
뜨다라는 뜻입니다. 뜨다 혹은 떠다니다. 12번 thirsty. thirsty. thirsty는요, 목마른이란 뜻이에요. 목마른. 그 다음 13번 shout. shout. shout은요, 소리치는 거죠. 크게 소리치다 이란 뜻입니다. 14번의 famous. famous는 유명한이란 뜻이에요. 유명한. 15번 borrow. borrow. borrow는요, 빌리다라는 뜻이죠. 빌리다. 16번 terrible. terrible. terrible은 끔찍한이라는 뜻입니다. 형편없는, 끔찍한. 다음 17번이요. complete. complete. 자, 요 단어는요, 동사로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일 때는 완전한 이런 뜻도 있어요. 18번, rude, rude. rude는 무례한이란 뜻이에요. 무례한. 19번, order, order. 자, 요거는 무슨 뜻이죠? 뭐뭐 해, 이렇게 지시하는 거 혹은 명령하는 거, 또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다, 그럴 때도 order 이란 표현이 쓰죠? 주문하다, 명령하다. 20번의 warm, warm, warm은 따뜻한이란 뜻이죠. 따뜻한. 21번 decorate, decorate, decorate은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쁘게 트리를 장식하죠. decorate은 꾸미다, 장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22번 silent, silent는요, 조용한, 말 없는 이런 뜻이에요. 조용한, 말 없는. 23번 lend, lend, lend는요, 빌려주다. 빌려주다 동사죠. 24번 tired, tired, 피곤한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25번은요, send, 보내다예요. send는 보내다. 이렇게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단어들 복습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쓰세요. 자, 1번, 그에게 그 책을 보여주다.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그에게 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딱 여러분 몇 형식을 떠올려야 돼요? 4형식, 그쵸?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는 4형식에만 있는 표현이니까요. 4형식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그 책을 보여주다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우리말에는 주어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사부터 쓰면 돼요. 동사는 뭐예요? 보여주다. 보여주다가 동사. 그 다음엔 뭘 써야 돼요?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온다고 했죠. 그에게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무엇을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는 그 뒤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영어로 바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Show him the book. 이렇게 쓰면 되죠. 동사 show, 간접 목적어 him, 직접 목적어 the book.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볼게요. 그녀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다. 이번에도 뭐가 보여요, 여러분? 그녀에게가 보입니다. 그쵸? 간접 목적어가 있네요. 무엇을? 이메일 한 통을. 이메일 한 통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동사는 뭐예요? 보내다. 보내다는 영어로 send. send니까요. 우리 동사부터 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누구에게? 그녀에게. her. 무엇을? 이메일 한 통을. on email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이에요. 3번, 내 여동생에게 인형 하나를 사주다. 여기서도 누구누구에게가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 있네요. 무엇을? 인형 하나를. 인형 하나가 직접 목적어죠. 동사는 사주다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적어볼게요. 사주다, 영어로. buy, buy라고 하죠. buy, 내 여동생에게, my sister. 무엇을? 인형 하나를, a doll.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동사는 buy. 간접 목적어는 my sister. 직접 목적어는 a doll이 되겠죠. 4번, 그에게 나의 차를

했다. 여기에도 에게 간접 목적어가 보입니다. 무엇을? 나의 차를. 나의 차가 직접 목적어고요. 동사가 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적어볼게요. 팔다, sell 먼저 써주고요. 누구에게? 그에게 him이 이어서 와야 되겠죠. 무엇을? 나의 차를. 직접 목적어는 my car 되겠습니다. sell him my car.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이에요. 다음 5번, 나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여기에도 에게가 보이죠. 간접 목적어 나왔습니다. 무엇을? 수학을. 직접 목적어고요. 동사는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다 영어로 뭐예요? teach. 그쵸? teach 먼저 써주고 간접 목적어인 나에게 me라고 하면 되겠고요. 직접 목적어는 수학이니까요. teach me math 이렇게 쓰면 완성이죠.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썼습니다. 전부 다 지금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동사부터 해서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써보는 연습해봤습니다. 다음 6번 갈게요. 갈증을 느끼다 라네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을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면 바로 요거는 삼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동사를 보세요. 동사가 뭐예요? 느끼다 입니다. 느끼다 라고 하는 거는 feel 이란 동사를 쓰는데요. 이거는 우리 몇 형식에서 봤더라? 여러분 주어가요.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는지 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게 바로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feel과 같은 동사 우리 이 형식에서 배웠습니다. 감각동사라고 부른다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갈증을 느끼다 라고 할 때는요. 동사 feel 적어주고요. 그 뒤에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는 말, 갈증을 느끼는 상태라는 말을 적어주면 되겠죠. 목마른 thirsty라는 표현 보어 자리에다가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증을 느끼다는 feel thirsty, feel thirsty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건 목적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하겠죠. 갈증을 느끼다, 이때 느끼다는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동사이고 이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 뒤에 보어 자리에는 thirsty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feel thirsty 이렇게요. 다음 7번 빨갛게 변하다. 자, 변하다 라는 동사 요것도 우리 이 형식에서 봤어요. 주어가요. 변한데요. 변한다라고 할 때 우리 turn 요 동사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빨갛게. 그러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겠습니다. turn red 이렇게 써주면 돼요. 동사 보어 위에도 동사 보어 순인 거예요. 8번 아름답게 들리다. 자, 들리다는 영어로 뭐예요? sound. sound란 동사 쓰면 되죠. sound. 자, 주어가 아름답게 들린답니다. 아름답게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래서 보어 자리예요. sound, 아름다운, beautiful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동사, 보어. 9번, 건강해 보이다. 뭐뭐해 보이다 라고 할 때는 look, look이란 동사를 쓰죠. 주어가요, 건강해 보인답니다. 이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말 나왔어요. 보어 자리입니다. Look healthy, look healthy. 이렇게 써주면 돼요. 동사 보어입니다. 10번, 유명해지다, 뭐뭐해지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 수 있을까요? Become, 이런 동사 쓸 수 있죠. Become, 뭐뭐해지다입니다. 주어가 유명해진대요. 자,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 become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겠죠. 어떤 말 들어가면 돼요? 유명한, famous 적어주면 완성. become famous. 그래서 동사 보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동사 보어 적어보는 연습해봤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멍청해 보이다. 뭐뭐해 보이다. 또 나왔네요. 그렇죠? 뭐뭐해 보이다 할 때 look 써주면 되고요. 주어가 멍청해 보인다는 거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 뒤에는 보어가 오겠습니다. 멍청한 영어로 stupid 혹은 foolish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look stupid 혹은 look foolish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동사, 그 다음 보어예요. 다음 12번, 나뭇잎을 갈색으로 변하게 하다. 여러분, 변하게 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는 turn이 있죠. turn 같은 경우에는 이형식으로 해서 주어가 보어하게 변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그 의미가 아니라 나뭇잎을 갈색으로 변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갈색으로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나뭇잎이죠. 그쵸?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뭇잎과 갈색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5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turn, 그 뒤에다가 목적어는 나뭇잎, 목적격 보어는 갈색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적어볼까요? turn leaves brown. 변하게 한다가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leaves, 나뭇잎이고요. 목적격 보어가 brown이 되겠습니다. 나뭇잎을 갈색으로 변하게 하다입니다. 13번,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다래요. 자, 유지시키다 영어로 keep 동사를 쓸 수가 있는데요.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답니다. 그럼 건강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 몸이에요, 그쵸?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둘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으로 써주면 되죠. 목적어는 내 몸.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건강하니까요. Keep my body health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keep, 목적어는 my body, 목적격 보어는 healthy가 되겠죠. 14번, 그를 환하게 만들다. 만들다는 동사 make를 쓸 수가 있는데요. make 뒤에 그를 환하게 만든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환한 게 누구예요? 환한 건 그예요. 그의 상태가 환한 겁니다. 역시 그와 환한 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make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으로 써주면 되겠죠. 목적어 자리에는 그, him 적어주고요. 그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 목적격 보어, angry를 그 뒤에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Make him angry.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어순이죠. 15번. 그가 무례하다는 것을 알다. 여러분, 알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쓸수 있는 동사, find 배웠습니다. 그가 무례하다는 걸 안대요. 그러면 무례한 게 누구죠? 그예요. 그쵸? 그와 무례한 것은 지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find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누가요? 그가. find 뒤에 목적어에는 him 써주고요. 그가 어떤 상태인지 목적격 보어는 그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find him rude. find가 동사, 목적어가 him,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rud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 영어로 써보는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단어 배열 문제 가볼게요. Kyle blank. 자, 여러분, 주어로 시작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영어 문장은 뭘로 시작한다?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카일이 뭐 했을까요?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drove, drove. drove는 drive의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drove quickly를 먼저 적어주고 나머지는 그 뒤에 붙여주면 끝이에요. Kyle drove quickly to the airport. 자, 요거는요, 주어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사실은 완성이 됩니다. 카일은 차를 몰았다. 까지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 뒤에는요, 전부 다 부사어구입니다. 카일이 차를 몰았는데 어떻게요? quickly, 빠르게 몰았대요. 어디로요? to the airport, 공항으로요. 그래서 카일은 공항으로 차를 빠르게 몰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일형식이에요. 2번, I. 역시 주어는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는 뭘 써줘야 돼요? set. 앉았다가 동사가 되겠죠. 어디에 앉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on the bench를 그 뒤에다가 붙여주고요. for an hour. 제일 마지막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I sat. 부사어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형식임에도 문장이 조금 길어졌어요. 문장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I sat on the bench for an hour.

시간은 1시간 동안 벤치에 앉았다 라는 뜻입니다. 3번 they 주어는 나와 있고요.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는 do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런데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갔어요? usually는 뭐예요? 빈도부사. 그쵸? 보통.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비동사 뒤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그쵸? 그래서 일반 동사 do 앞에 usually를 적어준 겁니다. They usually do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그들의 숙제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3형식 문장이죠. They usually do their homework 써주고 마지막에 부사 together 붙여주면 완성. They usually do their homework together. 그들은 보통 숙제를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4번입니다. She 주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 여기 있네. introduced, 소개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뒤에 다른 표현들을 봤더니 여러분, to her mother, 그녀의 엄마에게 라는 표현 나왔고요. her boyfriend,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소개했다. 누구를? 그녀의 남자친구를. 그 뒤에 부사어구인 to her mother 마지막에 붙여주면 완성이겠죠. She introduced her boyfriend to her mother.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이고요. 그 뒤에 to her mother는 부사어구가 되겠습니다. 5번 I. 자, 주어 나와 있네요.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는 바로 앞에 있죠. borrowed, 빌렸다입니다. 그 뒤에 다른 표현 봤더니 from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라고 하는 말 있고요. some books, 책을 몇 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책 몇 권. 자, 그러면 나는 책 몇 권을 빌렸다. 어디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빌린 대상, 책 몇 권을 목적어 자리에다가 적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사어구 자리에다가 쏙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I borrowed some books from the library. 이렇게요. 주어, 동사, 그 뒤에 목적어 나왔고요. From the library는 부사어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이요. A boy. 한 소년이에요. 한 남자아이예요. 자,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사는 뭘까요? 동사는 through가 되겠죠. Through. Through는 throw의 과거형입니다. 던졌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던졌을까요? A stone.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문장의 맨 뒤에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A boy threw a stone at me. 한 남자아이가 던졌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나에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어구로 된 문장, 3형식 문장이에요. 7번 I. 자, 주어 나왔습니다.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는 wrote이 되겠죠. 썼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봤는데요. My father a letter last week.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 my father 동사 뒤에다가 붙여주고요. 무엇을? 편지 하나를. 편지 하나를. 직접 목적어가 그 뒤에 나오겠죠? Last week. 부사어구는 문장 맨 뒤에다가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I wrote my father a letter last week. 얘는 4형식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그 다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쓰였습니다. 8번 Dylan. Dylan이 주어, 그 다음 동사는요. showed, 보여주었다겠죠. His report card, his mother. His report card라고 하면 성적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성적표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를 동사 뒤에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그 뒤에다가 적으면 완성입니다. Dylan showed his mother his report card. 이렇게요. 다음 9번 Mom. Mom이 주어예요. 그 다음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made가 되겠죠. made. 만들었다. 우리에게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us가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는 delicious cookies.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Mom made us delicious cookies. 그 다음 10번 The boy in the snow. The boy in the snow가 전체가 다 주어예요. 눈 속에 있는 남자아이랍니다. 그 다음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looked가 되겠죠. 보였다. 자, 어떻게 보였대요? 매우 추워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looked 뒤에다가 very cold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 very 이 부사가요 뒤에 있는 cold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부사가 형용사 꾸며줄 때는 형용사 앞에다가 쓴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 looked 뒤에 very cold가 왔는데요. 매우 추운 건 누구예요, 여러분? 주어인 눈 속에 있는 남자아이인 거죠. 주어와 지금 동사 뒤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ery cold는 보어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음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어부터 써보라고 하는데요. Sounded her songs beautiful. 이 중에서 주어는 뭘까요? 그녀의 노래가 되겠죠. 그녀의 노래는 아름답게 들린다, 들렸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동사 과거형이니까요. Her songs, 그 다음 동사 sounded 써주고, 그 뒤에 나머지 말 붙이면 돼요. 자, 아름다운 게 뭐예요, 여러분? 그녀의 노래죠.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Beautiful은 보어가 되겠어요. 주격 보어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아름답게 들렸다. 12번, hard work. hard work 하면 힘든 업무예요. 힘든 업무가 주어네요. 자, 동사는 뭘까요? 동사는요, 지금 tired the workers made 이 표현 중에서 made가 동사가 되겠죠. 만들었다입니다.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피곤하게 만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피곤한 건 누구죠? 피곤한 거? 피곤한 건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the workers가 목적어, 그리고 tired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형식 어순으로 써볼게요. Hard work made the workers tired. 이렇게 쓰면 완성이에요. 다음 13번. Blank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 빈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My apartment door. 내 아파트 문이고요. Found. 알게 되었다. I open. 자, 여러분, 이 중에 주어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I, 내가 주어가 되면 좋겠죠. 나는 알았다. 뭘 알았어요? 내 아파트 문이 열린 걸 알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어 동사 I found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열린 게 누구예요, 여러분? 열린 건내 아파트 문입니다. 내 아파트 문이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문이 목적어, open이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순서로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I found my apartment door open when I came home. 이렇게 써주면 돼요. 나는 내 아파트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 내가 집에 왔을 때. 여기서는 알게 되었다라기보다 발견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그 다음 14번. Us made hungry the smell. 자, 이 중에 주어는 뭘까요? 동사가 made 만들었다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만들었다. 우리를 배고프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배고픈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 목적격 보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어순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mell made us hungry. 이렇게 쓰면 완성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의 패턴 전부 다 복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퀴즈로 마무리 해볼게요.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Looks funny this comedy movie. 자, 이 표현들 나와 있습니다. 이 코미디 영화는 재미있어 보인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점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짧지 않은 긴 여정이지만 또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막 언제다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분명히 우리 열심히 하고 예,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 벌써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우리 파트, 새롭게 들어온 이 파트도 완전히 여러분들 거의 이제 초중 정도로 이제 오는 파트가 됩니다. 무슨 파트예요? 그렇지! 어휘추론 파트입니다. 어휘추론은 그야말로 어휘의 쓰임이 의미가 맥락상 적절하냐?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역시 사실은 오답률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엔 3점짜리가 나오고 어떤 경우엔 이제 우리가 42번 문제죠. 42번 문제 장문 독해에서 만날 때는 또 얘가 또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문제만을 위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 유형은 뒤에 있는 장문 독해를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한 단계 작은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엄청나게 큰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한번 이런 인사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mall steps. 아주 작은 단계는 lead to 어디로 이어져요? Big changes. 아주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작은 게 어느 순간 크게 모여져서 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구나라는 뿌듯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유형 분석, 똑똑 유형 분석에서 우리 어휘 추론입니다. 어휘 추론은 발문이 이렇지, 그지? 근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우리가 대부분 많이 보는 타입이에요. 근데 얘도 여러분들 가끔 보죠? 그죠? A세트, B세트, C세트 두 개의 어휘 가운데서 어떤 어휘가 적절해? 그 세트를 적절하게 모아놓은 걸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 위에 있는 유형으로 많이 나오지. 그죠? 예전에는 어법이든 어휘든 두 문제씩 이렇게 연이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어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세트형의 어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언제 또다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요 유형도 다음 시간인가 보게 돼요. 네, 그죠? 다음 시간에 한 9번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보시면 요 유형이 더 쉽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법이든 어휘든 밑줄 1번부터 5번까지 어휘가 더 어렵다. 어법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갔으면 좋겠어. 예,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풀면서 해설지에서 많이 팁을 얻으셨겠지만 이렇게 쭉 있다가 이게 밑줄이 답이 되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딱히 얘 근거를 아주 분명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어색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녀석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럴 때 그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를 넣어보시면 돼요. 증가하다라는 의미일 경우는 감소하다를 넣으시면 되겠고 강화시킨다라고 할 땐 약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넣어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입부에서는 소재나 주제를 명확하게 주는 편이에요. 이 문제 유형에서는. 그래야 걔를 잡고 밑으로 의미를 끌어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심 내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연 설명이든 중간의 내용을 확 바꿔서 스위치해서 반전을 주든 그래서 일단 앞부분의 내용은 확실하게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색한 부분이 나올 때 뭐 하라고요? 그치. 우리말의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를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 단어에 반대 영어 단어를 넣어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고 바로 생각이 날 수 있지만 그거 생각 뭐하러 해내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의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를 넣어봤으면 좋겠다. 대부분은 밑줄 그은 부분의 주변에서 앞에 문장 혹은 뒤에 문장 혹은 그 문장 안에서 대부분 근거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쓰지는 않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밑줄 친 부분의 그 문장 안에 부정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어를 잘못해서 놓치는 경우에는 정반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반이어에서 대부분 이 내용이 옳고 그름이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쭉 가볼까요? 준비됐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맥상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의 앞부분은 중요한 중심 내용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얘가 소재가 뭐야? 맞아. Situational ethics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ethics 봤는데요.
맞아요. 윤리학입니다. Situational ethics. 그러면 상황적인 윤리라는 뜻이 되겠죠. 상황적인 윤리는요. 상황적인 윤리, 상황적인 윤리학은요. is an ethical theory. 바로 이론적인 이론, 이론적인 윤리적인 이론입니다. 자, 이 상황적인 윤리라는 게 바로 어떤 이론을 가리키느냐?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뭐니 뭐니 해도 뭘 고려하겠니? Situational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takes라는 단수형의 동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쭉 이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상황적인 윤리라는 건요, 바로 윤리의 하나의 이론인데요. 그건 바로 뭘 고려하는 거야?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상황이나 맥락? 그야말로 어떤 주어진 상황 혹은 행동에 대한 그 맥락을 고려하는 그런 윤리적인 이론이죠. 뭐할 때?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그것이 윤리적인가 인가를 판단을 할 때. 어떤 행동이나 혹은 상황의 그 맥락을 고려하는 윤리적인 이론이 바로 예, 상황 윤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A라는 행동이 적절할 수 있고 B라는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요, willingly, 기꺼이 permit, 어때요? 그치, 인정을 합니다. 무화라고 인정을 해요. Casting aside. Cast aside은 여러분들 제쳐놓다라는 뜻이야. 즉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버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버리는 걸뭘 허용해? 뭘 버려? Absolute moral standards. Absolute가 뭐야? 그렇지, 절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니까? 상황의 윤리학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은 어떻게 버리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꺼이 버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absolute한 걸 버린다, casting aside 한다라는 건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cast aside라는 의미를 적절하게 어느 정도 그 뉘앙스만 잘 알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트가 이렇게 던지다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던져버린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제쳐놓다, 버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Absolute는 situational의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반대 의미니까 절대적으로 이때 항상 얘는 맞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때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한번 잠깐만 키워드를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상황 윤리학에 관련된 거죠. 상황에 따른 윤리. 자, 즉 어떤 상황에서는 옳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른 상황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에 따라서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들은 어떻게 기꺼이 예,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In the absence, 뭐가 부재한 상황에서 of a universal, universal이란 단어가 뭐야?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죠. 보편적인 기준 혹은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게 없는 상황에서 얘 버리라고 했잖아.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나 맞는 거. 얘를 버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이때 matter라는 단어는 여러분.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is the outcome, 결과 혹은 consequences, 그 결과로 인한 영향입니다. So, 그래서요, the end.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nd는 뭐야? 그치, the end, 끝.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화의 마지막에 the en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끝까지 가는 이유는 뭐야? 네, 그치, 거기에 내가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목적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결과이며 혹은 결과나 결과로 인한 영향이에요. 따라서 the end, 목적이 justifies the means, 무엇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네,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까지 가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결과가 중요해.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니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면 뭐가 가장 적절하면 돼? 거기에 따른 최종 결과 혹은 최종 결과의 영향이 적절하면 그것으로 오케이란 얘기예요. 무엇은 중요하지 않아? 예, 수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justifies라는 단어는 괜찮습니다. Possibly, 아마도요,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 다음에 이어지는, 지금부터 나오는, 다음에 이어지는 정반대되는 현실, realities, 현실 상황이 can help, 도움을 줄수 있을 거예요. Illustrate,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이런 상황 윤리학, 상황 윤리의 적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겠어? 이럴 때 적절하고, 이럴 때는 적절하지 않은. 비슷한 같은 상황인데 이럴 때는 적절하고 어떨 때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 그것도 contrasting realities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정반대되는 상황이 일단 어떤 상황이 나와? In a pickup game이 나와요. Pickup game. 딱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하는 게임이래요.

친구들과는 농구 경기야. 그리고 다음번 봤더니 officials. 뭐 여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공무원?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조직적인 게임이라, 정식 게임이란 얘기야. 그럼 이건 뭐야? 선수들이 하는 시합이에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그냥 동네에서 하는 시합이랑 그 다음에 선수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들의 이런 시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란 얘기야? Contrasting realities란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친구들이랑 하는 상황에서는 맞고, 그리고 다른 프로들과 함께하는 정식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In a pickup game. Pickup game이라는 건 즉석 게임이에요. 즉석 농구 경기예요. 그런데 누구에서 행해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그냥 동네에서 같이 하는 그런 농구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기에서 everyone is expected. 모든 사람은 예상이 됩니다. 기대되어지죠?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자신의 파울을 외치도록. 즉, 뭐야? 자신의 파울, 나 파울했어. 라고 그것을 명백하게 인정하도록 기대가 되어진다. 혹은 acknowledge. 인정하도록요.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bounds라는 게 이제 그 영역이 되겠죠? 영역 바깥으로 공을 쳤다라는 걸 인정하도록. 즉, 공을 아웃시킨 거죠. 그러니까 경기장 밖이나 코트 바깥으로 공을 보냈다라는 걸 인정하도록 모든 사람들은 기대되어진다는 얘기야. 즉, 뭐야?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게끔 그렇게 여겨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기대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caring about one's friends, 자신의 친구들을 배려하고,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랬어. 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 그룹과, 그 무리와 같이 계속해서 경기를 하게끔 하는 것.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leads to these actions.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나 자신이 뭔가, 그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인정하는 거죠. These actions라는 것. 이런 행동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야? 아, 내가 이 친구들이랑 계속 경기를 하려면, 계속 하고 싶으면 그걸 인정해줘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경기하는데 어떤 애가 계속 똥꼬집을 부리는 거야. 아, 나안 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봐도 걔는 그걸 했는데, 파울을 했는데 걔는 안 했대. 그 여러분들 그 친구를 다음번에 끼워주겠어요? 끼워주고 싶어요? 같이 안 하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경기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적절하죠. 그래서 몇 번도? 3번도 적절합니다. 자, 2번도 적절했고, 1번도 적절했고, 3번도 1, 3번 다 좋아요. 자, 이제 반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여기서는 지금 동네 경기가 나왔어요. 친구들과 하는 동네, 동네라고는 안 났지만, 동네 경기. 친구과 하는 경기입니다. 친구들과 하는 경기예요. 그럼 이것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이럴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뒤에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once an organized game, 정식 경기가 is played with, 누구랑 같이 행해질 때, 심판과 같이 행해질 때, 심판은 이제 완전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죠.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요, will not admit, 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뭐를요? To the same fouls, 동일한 파울이나 or violation, 위반을요. As the end goal, 뭘로써? 최종 어떤 목표로써 이 violation이나 혹은 동일한 파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as 이하를 뭐뭐하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because로 가볼게요. 자, 이런 파울이나 혹은 violation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The end goal of winning,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가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거든요. 뭐보다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경쟁자들, 즉 상대에 대한 그 배려를 표현하는 것보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무조건 이겨야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기, 즉 정식 경기에서는 상황적인 윤리가 작동이 다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contrasting realities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ituational ethics. 자, 이런 상황의 윤리에서는, 상황 윤리는 has been extended, 확대되어 왔습니다. 뭐에서요? By many athletes and coaches. 많은 선수들과 코치들에 의해서요. 뭐 하도록? To mean, 의미하도록. 무엇을 의미해?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한이라는 표현이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이죠. 가능한 한 많은 행동, 어디에서의 필드나 아니면 코트, 이 경기를 하는 장이죠. 그죠? 경기장. 경기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행동들을 get away with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잘못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행동,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행동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애쓰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상황적인 윤리가 이런 선수들이나 코치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바로 적절하다고 이 사람들은 판단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요. 왜요?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경쟁의 장점, 경쟁의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요. abandon 이라는 표현은 give up,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죠. 뭐야? 경쟁의 이점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abandon,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다 라는 뜻의 gain이라는 동사에 반대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ain을 꼭 찾지 않아도 된다 얘기했어요. 버리다가 아니라 뭐야? 이점을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요런 의미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셔도 지금 5번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식 경기에서는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5번의 abandon 이라는 단어는 out입니다. 자, 1번 잘 해결했죠?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Salt Pass River Engineering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Salt Pass가 나오고 이제 Hard Pass가 나옵니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What is Salt Pass River Engineering? 무엇이 Salt Pass 하천공학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뭐가 Salt Pass 하천공학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자, 이 Salt Pass 하천공학에 대한 그 정신을 visualize. 시각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요. 이걸 잘볼수 있게 하는 방법. 잘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is to liken, 비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유하는 거예요. 그 소프트 하천공학, 소프트패스 하천공학을 to a path foot, footpath. footpath가 오솔길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냥 길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 오솔길에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오솔길이야? In a forest. 숲속에 있는 in the forest, 숲속에 있는 오솔길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Suppose a tree, 한 나무가요, falls across a footpath. 이 오솔길을 가로질러서 쓰러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오솔길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쓰러진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a soft pass response. 이 soft pass 대응은요, soft pass적인 그런 대응은 would be simply to redirect. 어떻게 하는 거야? 방향을 다시 잡는 거야. 원래 여기가 길이지만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죠. 뭐를 해서? The trail. 그 오솔길을 방향을 다시 잡는 거래요. Round the fallen tree. 이 쓰러진 나무 주변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다시 이 길을 잡는 거. 방향을 잡는 게 soft pass야. 그러니까 뭔가 이 자연적으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그냥 인위적으로 확 원래 있었던 상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인간이 그걸 좀 최대한 덜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연을 우회해서 최대한 이걸 자연에 손상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soft pass river engineering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a more interventionist. 자, intervention, intervention. intervene 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개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다 더 개입적인 그런 대응은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야. 좀더더 개입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야. 그 방법은 would be to remove 뭐 하는 거야? 제거하는 겁니다. The tree 그 나무를 제거하고 and restore the original root 원래 그 길을 다시 복구하는 거야. 그렇지. 인간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그죠? 오솔길에 나무가 쓰러졌어? 아, 그럼 그 나무 치워. 그래서 그 원래 길을 복구해. 이게 이제 좀더더 적극적인 이 개입하는 그런 대응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Still more, 여전히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자, 비교급을 강조할 때 비교급 앞에 still, much, even, far, a lot 이런 표현들을 넣어서 훨씬이라고 강조를 해줍니다. 훨씬 더더 개입적인 대응은요, might be straighten 어떻게 하는 거야? 곧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Pave the path 그 오솔길을 그 길을 곧게 만든 다음에 pave가 밑에 나옵니다. 포장을 하는 거죠. 도로를 포장해 버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insert it. 그 길을 거기다가 넣어 버리는 거야. 삽입해서 끼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영구적으로 그 원래 있는 경관에다가 끼워 넣어 버려요. 좀더더 개입하려면 어떻게? 원래 있는 길, 그 길을 그냥 더 똑바르게 해가지고 그냥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 경관에다가 그 길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그냥 쓸수 있게끔. 이게 좀더더 적극적인 개입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ermanently라는

표현은 영구적으로라는 표현으로 괜찮죠. 이상하지 않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the true high modernist style. Of course, 물론요. 진정한 하이 모더니스트의 그 단계는요. 좀 더 강한 방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은 뭐예요? It be to create. 만드는 걸 겁니다. 뭐를요? Super highway. 초고속도로를 만든대요. 그냥 더 길을 크게 뚫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이 초고속도로를 만들까? That removes the landscape. 그 경관을 그냥 다 제거를 해버려. 나무 같은 거 싹 다 밀어버려. 그리고 나서는 bulldozes straight through all obstacles in the topography. Topography 밑에 지형이라고 나오죠. 그 지형 속에 있는 장애라는 것, 장애물이라는 장애물은 모두 다 뚫고 그냥 곧장 불도저로 다 밀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슈퍼 하이웨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초고속도로, 큰 고속도로를 막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create라는 단어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예,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합니다. 자, 이제 서패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서패스는 뭐였어?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 치우지 않아. 나무를 우회해서 그 주변으로 길을 다시 만드는 거야. 그죠? 자, 볼게요. 서패스 엔지니어링은요. 바로 이런 공학은, 서패스 공학은 has a unique advantage.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 Of intellectual modesty with respect to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s. 우리가 강의 움직임 그리고 그 강의 움직임의 환경적인 효과,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with respect to 관련하여 그것과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그런 지적 modesty 겸손함에 대한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였어? 자연을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는 거였지. 우리가 그 강의 움직임, 아까 river engineering, 예, 하천공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죠? 그 하천공학을 생각해봤을 때 강의 움직임이 있고 그 강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경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틀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된 지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겸손함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만 확인해주면 돼요? 뒤에서 우리가 그걸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가볼게요. In contrast to hard pass. 자, 여러분들 보세요. Hard pass랑 지금 대조입니다, 여러분. 그죠? Hard pass engineering은요. Hard pass 공학과 대조적으로요. Soft pass 이 공학은요. Accept, 받아들입니다. 뭐를요? 자, variability, 변동성이에요. 변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을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강의 움직임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을 수용한대요. 뭘로써? As insignificant until proven otherwise. 그렇지 않다고 입증될 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생각했어. 효과가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입증될 때까지 그렇지 않다고 입증될 때까지 즉 아직까지 여전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될 때까지는 그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니? 중요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겠어? 하찮은 게 아니라? 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significant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significant가 돼야 되겠죠. 얘는 상당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 뒤에서 분명히 한 번 더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가볼게요. Backwaters, 지류. Soft-lived wetlands, 단명하는 습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래길, 갈래와 그리고 수로, 그리고 늪지.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여겨져요? Undesirable.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얘기야. 수로라든가 단명하는 이런 습지라든가 혹은 여기 갈래길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란 얘기예요. 어디에서는요? Hard pass engineering에서는요. 이런 것들은요, are presumed, 간주됩니다. Soft 공학 자들에게는 to be ecological important,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페스 이 공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의 그 변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nsignificant가 아니라 significant가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5번 체크해 주시고 modesty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겸손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3번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하는 거야? Gaining an audience 하는 겁니다. Audience가 뭐예요?
청중, 관중 이런 뜻이죠. 청중을 얻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For your writing. 여러분들이 글 쓴 것에 대해서 청중을 얻는데. 독자층을 얻는 거죠. 그죠? 청중을 얻는 것은 involves, 수반합니다. 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를 수반한다. 그 얘기는 뒤에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아니라 not just요. 아, not A, but B가 아니라 not just니까 not only네요.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뜻도 역시 뒤에 있는 정보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A가 아니라는 아니고 A도 그렇고 B도 그렇다. 하지만 B가 더 중요해.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요. 지금 finding a voice. 자,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그 저자로서의 나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ensuring that idea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자, 뭐를요? Voice resonate with your intended readers. 여러분들의 의도되어진 그런 독자들과 함께 그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같이 울릴 수 있도록, 공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독자층을 얻기 위해서, 청중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청중 얻기예요, 청중 얻기. 청중을 나의 청중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독자들과 공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명해야 된다는 건 뭔가 공감을 주고 예, 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볼게요. Entrepreneurs, 여기에 있는 기업가라는 뜻입니다. 기업가들은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요. 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네, 브랜드를 구축하는 중요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해? Mix them. 그들에게 그 기업가들을 어떻게 만들어? 기억할 만하게 그리고 구분되게 누구와 그들의 경쟁하는 경쟁자들과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Drawing customers, 고객들을 끌어들여요. 어디로?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끌어들일 수 있죠. 자신들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지금 왜 이게 갑자기 기업가가 나왔어요? Gaining an audience 하는 거나 아니면 커스텀으로 만드는 거나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They achieve this. 그들은요, 이것을 달성합니다. 어떻게요? By pinpointing. 뭐함으로써? Pinpointing. 정확하게 찾아냄으로써. 그리고 또 어떻게? Crafting. 만들어냄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Shaping. 형성함으로써 이걸 달성할 수 있어요. By라는 전치사에 각각 걸린 by 전치사 동명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뭘 찾아냄으로써요? 그들의 정확한 대상이 되는 목표 청중을 찾아내서 그리고 고유한 가치 제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거 해줄게요. 우리만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인식 가능한 정체성을 그 안에서 형성하는 거야. 우리만의 정체성을 딱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은 이것을 이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why scholars? 왜 갑자기 학자들이 나올까?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죠. 학자들은 글을 쓰니까. 자, 학자들은요, might initially find these entrepreneurial concepts. 이러한 그 기업가적인 개념을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alien이라고 하면 얘는 낯선 이란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익숙하다고 느껴지지 않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요, 사실은 참여하게 됩니다. 비슷한 관행들을 참여하고 있어요. 뭐 할 때? 그들이 스스로를 set apart, 분리하는 거니까 차별화하는 겁니다. 그들의 스스로를 누구와 차별해요? 그들의 이 그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쓰는 관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뭘 하지? 아, 자신만의 타겟에 대는 대상들을 딱 정해서 자신만이 어떤 가치 있는 뭔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을 잘 보여줌으로써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줘야 되겠죠? Consider, 고려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아주 typical, 전형적인 literature review. 그러면 literature라고 하면 문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헌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전형적인 문헌 그 검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 또? motivation, 동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scholarly article, 학술적인 논문의 동기 부여의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학술 논문을 썼냐면요. 거기 동기. 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the aim, 그 목표는요, is to highlight, 강조하는 겁니다. 뭐를요? gaps. gaps라는 건 틈 혹은 공백이란 뜻이죠.
비어있는 공백이에요. 기존에 있는 연구에 뭔가 빠져있는 거예요. 연구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강조를 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 되죠? 그리고 position oneself, 스스로의 자리를 매김하는 거죠. 뭐로써?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se overlooked areas. 자, 이러한 간과된 영역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백이 바로 간과된 영역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gaps가 적절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과된 영역을 다루는 스스로를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연구가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런 필요성, 동기부여를 생각을 해보면 학자들도 비슷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몇 번까지? 3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The challenge.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과업은, 어려운 과업은 이 레버리라는 사람이 나타내고 시사하는 것처럼 뭐가 아니죠?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 여기도 역시 not just가 나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only 대신에 just를 쓴 거예요. 단지 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innovative ideas. 혁신적인 생각을,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in cultivating distinctive voice. 뭘 만들어내는 것도 that makes reader think. 독자들이 뒤에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드는 구별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cultivating. 기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것이 역시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독자들이 생각하지? This sounds like the author. 이거는 그 저자가 쓴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그러니까 뭐야?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누가 읽어도, 이거 누가 쓴 글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It is about balancing. 이것은요, balancing.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it is about이 그것은 뭐뭐에 대한 거예요.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This is the point.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The point is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마지막에 요약하는 표현으로 It is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중요한 건 balancing A with B. A랑 B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The development of unique voice. 아주 독특한 목소리를 만드는 것, 개발하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독특한 목소리는 바로 뭔데? That leaves. 남겨두는 겁니다. A temporary impression on your audience. 여러분들의 청중에게 일시적인 인상을 남겨둘 수 있는 독특한 목소리래요. 누가 써도 이거, 이 작가가 쓴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인상은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지고 그냥 일시에 사라지나요? 아니지. 이건 일시적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지속되는 인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lasting 정도로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목소리라는 건 자신만의 누가 봐도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끔 하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그런 어떤 문체? 이런 것들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emporary impression이 아니라 좀더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라는 의미에서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얘는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자, 4번 갑니다. 자, 4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부분의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요? Competitive incentives. 선생님, 이거 보면서, 특히 요 10대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좀더더 성인이 되면 이런 거 약간 무뎌지기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나 이 또래들의, 이런 그 인정? 이런 부분. 그리고 또래들에게, 특히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선생님은 생각이 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Studies in psychology, 심리학에 대한 연구, 심리학에 있어서의 연구는요, have reported cases, 사례를 보도해왔습니다. 자, 어떤 사례인지 그 사례에서 competitive incentives, 경쟁적인 인센티브가,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여러분들이 유인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센티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경쟁적인 어떤 유인

힌트기나 인센티브가 resulted in 어떤 것을 초래하게 돼요? 그럼 얘는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유인책이 어디로 된대? 과업에 대한 노력을 더 낮은 과업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진대요. 과업에 대한 노력을 초래하게 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경쟁을 하게끔 하면 그러면 과업 수행의 노력이 그렇지 줄어든다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그죠? 조금 더 볼게요. And 그리고 그들의 focus 여기서의 초점은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 Underpinning 아래다가 두는 거니까 기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의 초점은 그들의 두는 초점은 바로 심리학적인 기반인데요. 뭐에 대한 기반?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동기가 감소된다라는 것에 심리학적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 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Lower task effort. 과업 노력. 과업에 대한 노력이 lower, 더 낮아진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의 초점은 바로 무엇을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의 동기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 동기가 reduction,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쟁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업의 노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왜 줄어드느냐? 그 기반이 바로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그 동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뭔가 기운이 꺾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Competition, 경쟁은요. Presents,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An inevitable conflict, 무엇을 제시하게 돼요? 불가피한 갈등을 제시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면 여러분들 충돌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1등은 어쨌든 한 명, 굉장히 소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와 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Between the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동기와 그리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가 되겠죠? The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구 사이에서의 갈등, 충돌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어때요? 적절하죠.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이겨야는 되겠고 뭐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죠? 그죠? 이해가 됩니다. 자,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유지가 is important, 중요할 때 대인관계라는 건 누구와의 관계일까? with their counterparts and the particular 특히 그 상대 자신과 견주는 그 경쟁하는 상대와 혹은 with others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관계가 중요해 그러면 너무 이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내가 이겨버리면 어때? 한 사람이 슬퍼할 거 아니야 그쵸? 네. 이 대인관계가 중요할 때 competitors, 경쟁하는 사람들은요 겪게 됩니다 an internal conflict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된대요 내적 갈등 맞지? 안에서의 충돌이 일어나잖아 이기고 싶은 것과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것과 관계를 잘 지내고 싶은 내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internal conflict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뒤에 설명이 좀 더 되는지 볼까요? 자, 이 갈등은요, they can harm, 해가 될 수 있대요. Their desire to achieve their goal,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에 해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and taint, 얼룩지게 하다, 더럽히다 라는 뜻이요. The good feeling brought about by winning, 우승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bring about, 초래하다,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생길 수 있는 좋은 감정을 더럽힐 수 있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건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말 보람 그리고 쾌감 이런 것들을 더럽힐 수 있는 내적 갈등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internal이라는 단어 나쁘지 않습니다. 2번 좋아요. 자, X-Line이라는 사람, X-Line이라는 사람과 Lovell이라는 사람은요, found that, 내 이해를 알아냈습니다. The perception of oneself as a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좀 까다롭던데요. 한번 볼게요. 자, 위쪽으로 사회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즉, 상향적, 사회적 비교의 대상으로서

있어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는요. 상향적으로 스스로를 상향의 비교 대상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게 뭘까? 조금 더 볼게요. 이것은 often makes people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흔히 자주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불편하다? 그러면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상향적인 비교 대상이 스스로가 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한다라는 내용이 뒤에 한번더 설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When they believe, 그들이 믿을 때요, that others, 다른 사람들이 are making comparisons, 비교를 해요. 근데 어떻게 비교해? Envious, 시기하면서 비교를 해요. 누구와? 그들과. 즉,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아, 쟤는 100점 맞았어? 난 90점 맞았는데. 쟤 너무, 부러워. 시기하면서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할때 사람들은요, feel uneasiness, 불안함, distress, 괴로움, or sorrow, 슬픔을 겪게 됩니다.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스스로가 되었을 때 이런 불편함을 겪는다라는 게 불안감, 괴로움, 슬픔을 겪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3번의 내용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뒷부분에서 뒷받침이 잘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3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Feeling of guilt. 뭐야, 이거? Feelings of guilt가? 그렇지, 죄책감이야. 자, 죄책감이라는 건, 자, 죄책감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아, 내가 괜히 했나?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죄책감.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 죄책감은 lead to, 원래 얘가 동사입니다. 중간에 커마커마로 삽입으로 들어간 거죠. 죄책감이라는 감정은요, lead to stronger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경쟁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추구하는데, pursuit라는 단어가 추구죠? 추구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한 동기, 더 강력한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아, 어떡하지? 내가 이기면 얘가 떨어지는데, 내가 붙으면 얘가 합격, 내가 합격하면 얘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약간 죄책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더 강해지고 수행이 더 강해지겠니? 아니지. 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수행력도 떨어지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stronger가 아니라 뭘까? 더 약한이라는 의미의 그렇지, weaker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더 약해지고 수행도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어떤 감정인데? An emotion generally associated with 일반적으로 뭐랑 관련된 감정인데 high motivation for goal achievement 목표 성취에 있어서 높은 동기부여와 관련이 일반적으로 있는 그 감정인 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경쟁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 추구의 과정에서는 동기나 수행을 더 약화시킨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죠? 필수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야. 죄책감이라는 건. 그죠? 그런데 누구든 어쨌든 우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죄책감을 느껴버리면 수행이나 동기부여가 더 꺾이게 되니까 약화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마지막 번 볼게요. Consequences of this emotional state. 자, 이러한 감정 상태의 결과는요. include 포함합니다. lower task motivation 나오네요. 더 낮은 과업의 동기. 그러니까 과업의 그 동기가 더 약화된다. 이런 의미가 적절하겠죠? 다음 봤더니 consequences of this emotional state. 자, 이런 감정의 상태에 대한 결과는요. 포함하게 됩니다. 뭘 포함해? lower task motivation. 첫 번째 목적어입니다. 더 낮은 과업에 대한 동기. 경쟁에 있어서의 더 낮은 과업에 대한 동기. 그러니까 더 동기가 약화된다가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and preferences. 선호도. 선호를 포함하게 됩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게 되느냐? 이걸 포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어 하나 and 둘 이렇게 됩니다. 뭐에 대한 선호를 하게 되죠? 뭘더 좋아요? More cooperative. 그래, 좀더더 협력적이고 altruistic. Altruistic, 이타적인이란 뜻이에요. 이타적인 그런 결과. 그런 게 뭐가 있지? Such as dimin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outcome or sharing the winner's rewards. 참 재밌다. 우승자의 보상을 나눈대요. 우승자가 뭔가 보상을 받으면 그걸 나누거나 아니면 결과의 중요도를 어떻게? 그렇지. 감소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이타적인 결과, 혹은 더, 그리고 더
협력적인 것에 대한 이런 선호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 경쟁이 동기를 낮춰서 과업 노력을 꺾게 된다, 줄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같은 흐름으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stronger가 아니라 weaker라는 반의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네, 5번 갑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선생님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도 선생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약간 경종을 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재밌는데 한번 볼게요. We all like, 우리 모두는 다 좋아하는데요. 뭐 하기를 좋아해? To think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가 as rational actors. Rational, 무슨 뜻이야? 그렇지, 합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요. 우리 모두는. 그래, 나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바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Careful, 주의 깊고 and considered in our thinking. 우리 생각에,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숙고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위자라고요. 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 Sound, 타당한이란 뜻입니다. 소리라고 하지만, 자, 타당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생각하는 걸 우리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We might believe,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That we generally consider,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요. Different point of view, different points of view,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하고 and make informed judgment. 무엇을 어떤 판단을 해? Inform.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요. 성급하게 결정 내린 사람이 아니라 나 다양하게 다양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 정보에 판단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역시 뭐야? 합리적인 행위자다.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informed decision이라는 표현은 역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에 가까운 거니까 1번의 선택지 단어는 좋습니다. 자, in fact, 뭐가 나왔어? In fact가 나왔어요. 사실, 실제로는 이란 뜻이 되겠죠. 하지만의 의미에 약간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죠. 그죠? 사실 우리는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어떻대요?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우리는요. 예측가능하게 비합리적이라는 거 누가 말했어? 심리학자인 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그 주제에 대한 이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모두는요, engaging, 무엇에 참여하고 뭘 해요? automatic, 자동적이고 reflexive, 반응적인, 즉각, 자동적이고 반응적인 그런 생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즉, 그냥 바로 오면 바로바로 그리고 그냥 거기에 그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야? 합리적으로 숙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automatic 그리고 reflexive thinking과 여기 앞에 있는 rational thinking 아니면 여기 뭐 sound and reliable judgment 그리고 여기 informed judgment, informed decisions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반대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Typically taking the easier path. 자,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taking the easier path 어떤 길을 더 택하죠?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And conserving mental efforts. 무엇을 절약하면서요? 정신적인 노력을 절약해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막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린 정신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돼요. 막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린 더 쉬운 길을 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Easier path, easier?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although which,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니까 한번 끊기겠네. 어디에서? 그렇지. 커마에서 한번 끊기겠지.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상반적일 것 같다. 대조적일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whi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 우리가 뭐이기는 해요? 우리 각각이 아마도 주관적인 인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We are careful thinkers.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고 사려 깊은 이런 그 사색가 혹은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를, 스스로를 이렇게 그런 주관적인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얘기는 어디 있겠니? 여기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We often make snap judgment.
snap, 성급한 이란 뜻입니다.

우린 성급한 판단을 하거나 no real judgment at all. 우리는 전혀 실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실제 판단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즉각적으로 들어온 대로 그냥 그때 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in addition, 게다가요, numerous biases, 수많은 이런 편견들이요, inhibit, 억제를 하거나 or override,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시하거나 억제를 합니다. 뭐를요? reflective, deliberative thoughts. 성찰적이고, reflect라는 게 여러분들 반사하는 거죠. 내가 잘했을까라고 해보는 성찰적이고, 그리고 deliberative라고 하면 얘는 숙고하는 이란 뜻입니다. 숙고하는 생각을 어떻게 무시해버리고 억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우리의 편견들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냥 즉각 결정을 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intuitive theories, 직관적인 이론도요, 역시 also interfere, 역시 방해를 하게 됩니다. With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 정확한 과학적인 그런 설명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걸 오히려 또 방해를 하죠. 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방해를 하고 이것도 역시 방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interfere와 acceptance는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한 과학적인 어떤 이 설명들을 잘 수용해야 합리적인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직관적이라는 게 뭐야? 숙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신의 직관으로 판단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좋아요.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작동을 하고 and how our biases, 어떻게 우리의 선입견이 may operate,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요. Can make us,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Last subject. 자, 그런데 subject to라고 하면 뭐뭐하게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걸리기 쉬운, 뭐뭐에 어떤 대상이 되기 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Fallacious reasoning. 오류가 있는 그런 추론. 오류가 있는 추론에 그런 빠지기가 쉬운. 근데 빠지기가 덜 쉽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의 선입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때? 숙고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들이 어때? 성찰적이고 숙고하는 그런 생각들을 억제하고 무시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알아. 잘 이해하는 게 각각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니, 덜 하게끔 만들어주니, 오류가 있는 추론을 덜하게 만들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less라는 표현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more rational. 그리고 우리를 더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주고. And more aware of the problems in other thinking. 다른 사람들이 사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더 잘 인식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뭐야? Rational thinking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last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이라는 의미 단위가 하나가 이 rational reasoning과 같은 의미 단위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여기는 4번도 좋습니다. 자, 답이 도대체 뭐야? 자,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우리의 정신적인 처리 과정이에요. 정신의 과정. 어떻게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한 내재된 우리의 그 타고난 내재된 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근데 우리가 내재된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히려 비합리성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rationality의 반대인 irrationality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반대말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는 limitation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사고의 과정에서 내재된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합리성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can also help,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 하도록? Improve our ability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고 과정을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의 사고 과정이 어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imitations 이렇게 복수 형태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에서 그냥 단순히 그 맥락만 보고 사실은 정답이 골라지는 것보다 지금처럼 우리가 쭉다 내용을 이해해.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 부분, 이런 부분에 마지막에 반대말을 넣어두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작문 독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 중요한데 쭉쭉쭉 다 흐름상 이어지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정 반대말을 넣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뭐가 있는 경우에 부정어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 문장 안에 밑줄 문장 안에 부정어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혹시 이거 반대가 돼야 되진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사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counterpart라는 단어인데요. counter라는 단어가 반박하다라는 의미로 다음 시간에 좀 나옵니다. 그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넣어드렸어요. counterpart, 반대가 되는, against가 이제 counter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되는 부분, 상대, 그래서 상대방 혹은 대응, 대응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counteract, 반대로 행동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행동했을 때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어떤 악영향에 대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카운터가 들어가면 against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접두어로 나오거든요. 수강 후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접두어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그때 그 의미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두시면 새롭게 의미 새로운 단어가 카운터와 같이 뭔가 뒤에 다른 단어와 함께 섞였을 때도 그 단어 뒤에 있는 의미랑 접두어의 의미랑 같이 합해서 이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대부분의 추론은 또 적절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잘 외우고 학습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힘을 길러가시는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휘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2: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아, 한 주가 밝았어요.
1: 맞아요.
0: 주말에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1: 주말에 공부를 뭐 살짝 들춰는 봤어요.
0: 아, 들춰봤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은 거 아니죠?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정답이에요.
0: 네. 오케이. 자, 오늘은요. 가정영어 중에 제목이요. 휴지 절약 정신이 너무 강한 엄마.
1: 아우,
0: 라고 해서.
1: 제 얘기인가요?
0: 예. 저번에도 한번. 너.
1: 그죠.

0: 너 전화기 어디 두고 왔구나 할 때도 그렇고
1: 네네네.
0: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1: 저는 휴지
0: 보여주셨는데
1: 진짜 많이 안 써요.
0: 아껴 쓰세요?
1: 네. 휴지 저는 딱세 장이요.
0: 아, 세 장.
1: 예, 세 장.
0: 정확하게 개수가 정해져 있군요.
1: 세 장이 딱 맞아요.
0: 아, 딱 맞군요.
1: 예.
0: 그래서 오늘 휴지를 거의 다쓴 상황인데 실제로 뭐몇칸 관련해서 나옵니다.
1: 그래요?
0: 네.
1: 오.
0: 자, 미션 일단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1: 네.
0: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강력하고요.
1: 맞아요.
0: 자, 미션 2는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한 칸이면 더 강력하신
1: 여기 좀
0: 분인데요.
1: 하드한데요. 네, 하드코어인데요.
0: 아, 지금 세 칸도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1: 손에 묻을 수 있는데요.
0: 한 칸이
1: 네.
0: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과연 영어로 가능할지.
1: 그러게요. 이게,
0: 일단은 휴지의 한 칸도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한 번에 몇 개, 이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러게요. 좀 생소한데.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휴지를 다 써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Running?
2: No.
1: Toilet?
2: You know toilet paper, the tissue?
1: Tissue?
2: Nearly all gone.
1: Gone.
2: Nearly.
1: Paper? Nothing.
2: Nearly. Nearly
1: Really?
2: nothing.
1: Really?
2: Really.
1: Really nothing.
2: Really nearly.
1: Nearly?
2: Nearly all gone.
1: Who is nearly?
2: Running out. No toilet
1: No
2: paper.
1: toilet paper? Oh, really?
2: Almost.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2: Huh?
1: 엄마가 toilet paper so expensive, so 아껴, save paper.
2: Save.
1: Hey, I told you.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2: Huh?
1: 한 번에, once, only one paper. One tissue.
2: One square?
1: 그렇지.
2: Oh.
1: One.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에?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Disaster?
2: Disaster, like terrible,
1: Terrible?
2: horrible. You want to see it?
1: 괜찮아. It's
2: It's
1: okay.
2: okay?
1: It's okay. Wash your hands. So clean. Once, one tissue, okay? Try.
0: 네.
1: 오, 쉽지
0: 아니,
1: 않네요.
0: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와, 내가 이걸 영어로 몰랐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알았어야 됐는데 몰랐던 생활 표현들이 많이
1: 그
0: 나옵니다.
1: 일상의 영어인데
0: 네.
1: 이게 이렇게 내가 떠오르지 않다니. 이랬어요. 저도
0: 그렇죠.
1: 사실.
0: 실제로 뭐 화장실에서 휴지가 모자라고 이런 거 다루는 건 우리 EBS 왕초보 영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엄마 휴지 이러면 되지
0: 어허.
1: 않아요?
0: 아, 그러니까. 그래서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4: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엄마, 우리 휴지 다 써가요.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1: 네네네. Mom, we are running out of. Running out이 뭔가 달리다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뭐 그런 느낌인데요.
0: 맞아요.
1: 그죠? 그래서 다 써간다. 이것도 다 돼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뭐가? 휴지가. 여기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0: 으흠.
1: 보통 이제 화장실 휴지는 롤로 돼 있잖아요, 롤.
0: 네.
1: 예. 그래서 롤 티슈.
0: 롤
1: 예,
0: 티슈.
1: 슈.
0: 네.
1: 예.
0: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1: 응?
0: 하겠습니다. Mom, we are running out of roll tissue. 그게 아니라 들어봤을 거예요.
1: 뭐예요? 아,
0: 토일렛
1: 토일렛 페이퍼.

0: paper
1: 아.
0: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씨 뭐였죠?
1: 화장실이요.
0: 그렇죠. paper는 종이인 거고요.
1: 네.
0: 자, 그래서 화장실 종이, 그게 바로 휴지, toilet paper가 되겠습니다.
1: 아.
0: 자,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뭘 흘리든, right?
1: 네.
0: 화장실에서 쓰든,
1: 네.
0: 얼굴에 뭔가 화장을 할 때 뭔가를 하든, 다 휴지로도 해결 가능하고,
1: 다 휴지예요.
0: 많이들, 휴지 있어?

0: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휴지,
1: 예.
0: 이 두루마리 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다른 곳에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쓰지만 좀 구분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리고 이 티슈라고 하는 거, 우리는 티슈 뭐 하면 또 티슈 달라 이러잖아요. 이거 원래 뭐에 쓰는 것 같아요? 뭐에 쓰죠, 우리?
1: 화장.
0: 맞아요.
1: 화장.
0: 티슈는
1: 네.
0: 보통 이렇게 뽑아서 화장과 관련돼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할때 티슈를 쓰게 됩니다.
1: 예.
0: 냅킨은 뭐예요?
1: 식사.
0: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식사할 때 쓰는 그런 냅킨, 네모 모양으로
1: 네.
0: 접혀 있는 거. 이세 개를 구분을 하는데, 영어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 예.
0: 구분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휴지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1: 그죠.
0: 근데 영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밥을 먹다가, 뭐, 여기 묻었든 떨어뜨렸든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냅킨으로 닦거나, 아니면 뭐 티슈로 얼굴을 닦던가, 이런 게 아니라, 토일렛 페이퍼를 주세요. 잃어버리면, 화장실 가려나 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오케이. 자,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1: 네.
0: 바로 run out. 근데 무엇을 다 쓰는지는 뒤에 of something을 이제 쓰면 돼요.
1: 네.
0: 슬기 씨처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말 너무 달려서 아웃이 됐다.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 결국 내
1: 맞아요.
0: 힘이 없어졌다.
1: 네.
0: 생각해도 되고요. run이 실제로 물이 흐른다라고 할 때도 run 써요. 흘러서 아웃이 됐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So, something이 run out 한다는 거에다 of를 붙여볼게요. So, run out of something은 뭔가를 다 써버리다. 근데 진행형으로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1: 네.
0: 우리 다 써가고 있어요. run이 out이 되고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닳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휘발유 있죠?
1: 네.
0: 자동차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거 그냥 gas라고 쓰시면 돼요.
1: Yes,
0: gas.
1: yes.
0: 어떡하지? 우리 gas가 거의 다 바닥났어. 주유소 없나? 주유소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일단은 주어로 잡는 거예요.
1: We.
0: We, 그리고 진행형으로 닳고 있다.
1: We are running
0: We are
1: out
0: running out. 그 다음에
1: of
0: gas가
1: gas.
0: gas. That's it. Oh no, we are running out of gas. 사실은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안 적으셔도 되는데요. gas를 주어로 삼을 수도 있어요. gas is running out. gas가 run out 하고 있다. 혹은 그걸 겪는 사람을 주어로 쓸 경우에는 of를 붙이는 거예요. So we
1: 네.
0: are running out of gas.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주어를 나로 잡아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뭐, 슬기 씨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1: 네.
0: 이제 점점 인내가
1: 바닥에
0: 바닥이 나고
1: 났죠.
0: 있는 거예요. 나
1: 네.
0: 지금 참을성 한계가 왔어. 이런 거 있죠?
1: 네.
0: 자, 참을성, 인내가 영어로 뭐죠?
1: Patience.
0: 예요. patience. 그러면,
1: 네.
0: 나 인내가 다 닳고 있어. 한마디로 나 이제 인내심 나 끝까지 왔어.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그렇죠. I'm running out of patience. 이거는
1: 오.
0: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으로 쭉쭉 나올 정도로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e are running out of gas.
1: We are running out of gas.
0: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1: I am running out of
0: 네.
1: patience.
0: 그리고 진행형으로 오늘은 쓰긴 했지만,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해서 단순형으로 써도 됩니다. 과거형, run의 과거 뭐예요?
1: Ren.
0: ran이죠?
1: 네.
0: 그럼 그 ran을 써서, 우린 돈을 다 썼어. 바닥이 났어. 과거형으로?
1: We are running.
0: 과거형으로?
1: We ran out of money.
0: 그렇죠. We ran out of money. 이러면은 돈을 과거에 다쓴 겁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실 run out of something이 완전히 바닥난 느낌. 근데 진행형으로 쓰면 그러고 있다예요.
1: 네.
0: 완전히 닳진 않았어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그러니? 이러면 참 좋은데요.
1: 네. 보통 엄마 그렇지 않죠.
0: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그렇죠.
0: 네.
1: 아유, 엄마가 아껴 쓰라 그랬잖아. 보통 요 톤이죠.
0: 왕소보 형이 너무 좋은
1: 예.
0: 게요. 슬기 씨가 완벽하게 그거를 재현해줘요.
1: 모든 상황에 뭐 제가 엄마 톤은 좀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다른 역할들도 다 가능합니다.
0: 최적화돼
1: 예,
0: 있어요.
1: 그럼요.
0: 네.
1: I told you. 나 너한테 말했지. To use. 사용하라고 아껴서. 아껴서.
0: 자, 참고로 아껴서는 제가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1: 그래요?
0: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직역으로 덜.
1: 덜.
0: 덜입니다. 더 적게.
1: use less군요. 오, 큰 힌트가 됐습니다.
0: LESS 맞나요?
1: 네.
0: Okay, so I told you to use less. 정답 맞습니다.
1: 오.
0: 뭐의 반대예요? less가.
1: More.
0: 그렇죠. more는 더
1: 더.

0: 하지만 lesson은 더 적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네.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1: 그쵸.
0: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있죠.
1: 맞아요.
0: So, tell의 과거형 told를 써서 I told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잖아.
1: 네.
0: 물론 이제 좀 화를 내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하는 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So I told you to do something. 그리고 참고로 어른들은 여기에 flat, so real 비슷하게 발음을 내기도 해요.
1: 아.
0: 빠르게 하려고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네.
0: Told you. 이거는 여러분들 옵션입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숙제하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죠? Hey,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What are you doing?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오, 요거 약간 트릭이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 그랬잖아. 나 지금 집중하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Oh, nice. 자,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네. 이거죠. Quiet은 형용사니까 혼자 못 써요. 그쵸? So 비동사랑 함께 써서 I told you to be quiet. You know?
1: 네.
0: So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내가 말했잖아. 뭘 말했어요? 이거 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요? 이거 하라고.
1: Quiet.
0: Yes?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이거 틀리는 거 저는 아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1: 네.
0: 틀려도 돼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고 했지는 일단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 일단 그거.
1: I told you to eat that.
0: Eat that. 뭐 eat it. 이런
1: eat
0: 식으로.
1: It.
0: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내 거야 그거 이러면서.
1: I told you not to eat. Eat.
0: 에. It 뭐예요? 거기서.
1: 에.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할 때는요. To 앞에
1: not to.
0: 얘만 넣어주시면 돼요. So, I told you to로 처음에 연습 100번 하세요.
1: 네.
0: 그 다음에 이걸 넣으세요.
1: I told you not to.
0: I told you not to eat i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I told you까지만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씁니다.
1: 네.
0: I told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말했지? 내가 뭐라고 하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아이고야 남을 탓하거나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씁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use less.
1: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어허.
0: 한 칸 써요.
1: 그쵸.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칸인데요, 이게.
0: 한 칸?
1: 칸이 비어져 있네요.
0: 오케이,
1: 빈 칸에 칸이 비어져 있어요.
0: 그러네요.
1: 네. Is enough. 그게 충분해.
0: Enough은 알 것 같고.
1: 네네. 그렇죠? 한 번에 한 칸이면,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칸에 들어가는 말이어야 되는데.
0: 네. 와, 이거는 사실, 영어 잘하는 약간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1: 네.
0: 막상 오히려 알아야 되는 이거 모릅니다. 진짜예요.
1: 와, 이거 근데 떠오르질 않는데요. 혹시 이거 들으면 알만한 단어인가요?
0: 완전 알아요.
1: 그래요?
0: 왜냐면은 자, 우리가 그 toilet paper 한 칸은
1: 네.
0: 무슨 모양이에요?
1: 정사각형. 아, 그러면은 square. 예. 잠깐만요.
0: 아니, 힌트를 드렸는데도.
1: 알아요. square. 맞추면은
0: U죠? 중간에?
1: U예요.
0: Okay.
1: Square.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우후!
0: Alright, so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휴지 한 칸을 부를 때도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합니다. Square.
1: 네.
0: 대신에 여기 된소리가 좀 날 거예요. Okay, so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Square가 아니라 square처럼 비슷하게 날 겁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Square. Square.
1: Square. Square.
0: Al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 번에 하나의 square씩.
1: 네.
0: 벌써 패턴이 좀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얘만 비워두는 거예요. One 뭐뭐 at a time. 네. at a time이 한 번에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에 한 무엇씩 이라고 하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만. 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오늘 막 10개씩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한 번에 한 챕터씩만 공부해. 자, 그러면 나눠볼 거예요. 한 챕터를 공부해. 그럼 뭐라 그래요?
1: Study one chapter.
0: 그죠? 한 번에?
1: At a time.
0: That's it. Study one chapter at a time. How about this? 제가 막 뭔가를 먹고 있는데 네. 막 여러 조각을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예요.
1: 아유.
0: 이랬을 때 자, 한 번에 한 피스를 먹어. 한 피스를 먹어라.
1: Eat one piece at a time.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One piece at a time. 저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1: 그쵸?
0: 뭐가 됐든 간에.
1: 예.
0: 자, alright, so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1: 네.
0: 네, 낭독해 볼게요.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Hey, eat one piece at a time.
1: Eat one piece at a time.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대답입니다.
1: 뭐라고 하실까요?
0: 참사를 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는 거예요.
1: 그렇죠.
0: 괜히 그렇게 했다가 뭔가 이렇게 홀이 생길 수도
1: 정말
0: 있고.
1: 정말 대참사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you don't want to see. 보고 너는
0: 뭐예요?
1: 당신은 보고 싶지 않죠.
0: 않죠.
1: 않다.
0: 네. 뭐를요?
1: 뭐를요? 참사.
0: 아.
1: Do you?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참사에 해당하는 참사가 사고잖아요. 예. 근데 엑시던트를 쓰기엔 언이 아닌데.
0: 참사 재앙. 이거는 사실 영화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앙 영화 같은 거.
1: 네.
0: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어 이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1: 뒤로 시작하죠.
0: I think you know.
1: 좀 많이 놀라시는 눈치인데 근데 제가 정확히 몰라요. Disaster 뭐 이런 건데. 예. 무슨 제가 몰라요.
0: 계속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1: 예, 그냥 막 이러면
0: 썼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1: 근데 들어는 봤어요, 저도.
0: Okay. All right. Okay. Very close.
1: 그래요?
0: Okay.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Mm-hmm.
0: Okay. Yes.
1: 아~
0: 그냥 A, E 아니고요. 그냥 A만 쓰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도 칭찬해요. 너무 잘했어요. 자, disaster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참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무슨 뭐 홍수가 나고 뭐 큰 이런 일이 아니어도요.
1: 네.
0: 친구들끼리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와, 그거 완전 참사였어, 참사.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don't가 나와서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죠? So, want to 동사 원형은 진짜 기본 패턴입니다.
1: 네.
0: 뭔가를 하고 싶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지 이거는 명사를 원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want 명사고요. 행동하고 싶을 때는 want to 동사 원형.
1: 네.
0: Right? So, for example, listen to 이런 거 들어봤죠?
1: 네.
0: 뭔가를 듣는 거예요. 자, 나 음악 듣고 싶다. 나 음악 듣고 싶어. 기본이지만 해주세요.
1: 네. I want to hear music.
0: Listen to.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그치? I want to listen to music.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얘처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Right?
1: 네.
0: 자,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이사 나가는 거 뭐죠?
1: Move out.
0: Yes. 근데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좋아요. She doesn't want to move out. S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n't가 맞겠죠, obviously.
1: 네.
0: So, just like this. 이 want to 동사 원형이 이건 너무 베이직인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병자가 어려워요. 원하는 거 나왔죠?
1: 네.
0: 과거형도 쓸 수 있어야 되죠. Wanted to.
1: 그렇죠.
0: 질문형도 Do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Did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1: 그러네요.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All right. 자, 보세요. 오늘은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부정문이죠?
1: 네.
0: 질문도 아니고 그냥 부정문이에요. 평소문의 부정문. Right?
1: 그래요?
0: 근데 저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 Do you?
0: Do you? 자, 이렇게 써버리면 부정문을 쓰고 나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 뭐뭐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do you? 뒤에를 올려버리면
1: 네.
0: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So, 엄마, 디자스터를 보고 싶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하나만.
0: 네.
1: Right? 너, 재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0: 아.
1: 맞지? 확인해보는 느낌.
0: 네. You don't like Jackie.
1: Do
0: Do you?
1: you? 이러죠. You don't like Jackie, do you?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걔는 뭐, 다른, 뭐, 애인이 있어. 뭐, 이런, something like that
0: 네.
1: 얘기를 하면서
0: 그죠,
1: 확인을
0: 그죠.
1: 하는 느낌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0: 근데
1: 그죠?
0: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do you 이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부가해서 의문하는 거라고.
1: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다, 부가 의문문, 막 이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문장을 더 많이 써서
0: 맞아요.
1: 느껴줘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부가 의문문 이렇게만 알고 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1: 근데 좋은
0: 거죠.
1: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문법은 중요해요. 전 세계인들이 배우는 거고, 유행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냐면, 그 문법 용어 있죠? 이거는 이런 형식의 뭐 어쩌고, 이거에 너무 집착하게 돼서 그래요. 그것만
0: 맞아요.
1: 아니라면, 문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0: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0: I told you to use less.
1: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2: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Yeah. 네, 입으로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뼈대 패턴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I told you to do something.
0: Yes.
1: 내가 뭐 하라고 말했지? 가보겠습니다. 연기도 해주세요.
0: 네.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자, 난 너에게 말했어.
0: I told you
1: 덜 쓰라고.
0: to use less.
1: 그렇죠. I told you to use less. 두 번째,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0: I told you to be quiet.
1: 그렇죠. I told you to be quiet. 하나 더요. 내가 숙제하라고 했잖아.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0: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그렇죠.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okay? 나중에는 여러분들 막 다양한 거다 가능해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제가 뭘 하길 원해요? I'm sorry. Did you tell me to do something? 나뭐 하라고 말을 하셨나요? 이렇게
0: 네.
1: 질문형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I didn't tell you to do something 하라고 말안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be quiet.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Okay, 자, 다음 볼게요. One 뭐뭐 at a time.
0: Yes.
1: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한 번에 한 조각씩 먹어. 자, 한 조각을 먹어라.
0: Eat one piece
1: 한 번에.
0: at a time.
1: That's right. Eat one piece at a
0: at a time.
1: time. 자, 한 과, 챕터죠, 그쵸?
0: 네.
1: 한 번에 한 과씩을 공부해라.
0: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That's right. 세 번째요. 한 칸이 뭐라고요?
0: 한 칸, one square.
1: 그렇죠, one square. So,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All right,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All 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at one piece at a time. Study one chapter at a time.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0: Yes.
1: 이거는 나눠서 하는 것보다 at a time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에 빨리 하는 연습을 좀 더 추천드려요.
0: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3: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5: Oh, I told you to use less.
4: Oh.
5: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4: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It's gonna be a disaster. One square?
5: No, no, no. One square at a time.
4: No!
5: Try it. One square.
1: Oh, wow. Great job. 아니, 한 줄 시작부터 이렇게 잘하기 있게요.
0: 그러니까요. 네. 진짜 대단하세요.
1: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0: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eart sank when I missed the bus.
1: 오, 좀 긴 문장이었네요. 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여러분들. One 명사 at a time.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그러니까 확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니까 아 뭔가 영어로 시작한다. 꼭 영어로 외국 가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보다는 내 스스로 이게 약간 취미 같은 거.
0: 그렇죠. 몸에 배워야 돼요.
1: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1: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죠, 우리가.
1: That's righ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opularity.
0: Popularity. Yes. 인기입니다. 인기. 인기.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다섯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1: Alright.
0: 자, 첫 번째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I experienced popularity in a bad way.
0: 저는 인기를 in a bad way, 안 좋은 쪽으로 경험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Okay.
0: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1: 마가리타 씨입니다.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마가리타 씨, 나와주세요.
2: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0: People will attack you. I experienced that already.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It was in a bad way in other people's eyes, though.
1: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 Bien says,
1: Being popular, 인기 있는 것은 can be a good and bad thing. Mm-hmm. 좋으면서도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Mm-hmm. Good, 좋은 이유는 because you're up there, 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Mm. 인기가 높다는 거고. And bad, because 안 좋은 이유는 some people will attack you. 어떤 mm-hmm.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할 거기 때문이죠.
0: Of course.
1: I experienced that already. 저는 mm-hmm. 벌써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0: I'm so sorry, Bien. But anyway, Ben says,
1: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임을 하는 아이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n other people's eyes,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it was in a bad way. 그 인기 있었다는 게 안 좋은 쪽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읽었을 때 파악, 내용 파악이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For sure.
1: 네, 그렇지만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볼 것은 good and bad aspects
0: good and
1: of
0: bad.
1: being popular.
0: That's
1: 그런
0: right.
1: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0: That's right. Okay,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1: That's right. We will come back.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K-POP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요즘 K-POP을 이끌고 있는 보이그룹도 많고 걸그룹도 꽤 많아요. 그 중에 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랙핑크인데요. 이게 되게 우연히 제가 지금 또 핑크 옷을 입고 있죠. 아, 근데 이 블랙핑크의 최신 노래 중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문장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ovesick Girls라는 가사에 보면 와, 이 문장 참 의미 있네. 아, 의미가 깊구나. 한번 내가 Grammar Inside에서 다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e were born to be alone. 한 번 더. We were born to be alone. 자, 이 가사 과연 어떤 뜻이기에 제가 처음 이 가사를 듣고는 야, 이거 재밌네. 나중에 한번 같이 공부해 봐.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were born to be alone. 사실 오늘의 문장 자체가 모두 하나의 문법 요소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be born to 부정사는 해석을 해보자면 뭐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배운 것이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쓰임이 그대로 여기에 접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be born, 비동사와 함께 born이 쓰이면 태어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to 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뭐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하는데 타고났다. 그러니까 어떤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의미로도 이 표현이 의역될 수 있고요. 뭐뭐 할 운명이다. 이거를 하려고 태어난 거니까 이거를 할 운명인 거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 표현을 의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죠.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She was born to be a leader. 한 번 더 시작! She was born to be a leader. 잘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She was born. 그녀는 태어났다는 거죠. 그녀는 태어난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까? 투부정사적인 용법으로 그냥 봐주셔도 된다는 거죠. To be a leader. 리더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의역하자면 그녀는 타고난 리더다. 리더가 될 자질을 타고났다. 좋은 리더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의역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 문장 She was born to be a leader. 그녀는 타고난 리더이다.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I was born to do this job. 한 번 더 시작! I was born to do this job. I was born.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왜 태어난 거예요?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할 운명이다. 아,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맥락에 따라서는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 적성에 잘 맞아요. 나는 이거 하려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정도의 의미로도 의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I was born to do this job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re born to be alone. We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To be alone. Alone은 혼자인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혼자이기 위해 태어났어요 라는 뜻이 되죠. 이게 의역이 되면요. 우리는 혼자일 운명이에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냥 혼자 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먼저 걸그룹의 노래에 가사로 쓰이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의미의 문장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 노래를 이제 Lovesick Girls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제목 자체가 Lovesick 사랑에 빠진 이란 뜻이거든요. 사랑에 빠진 소녀들의 감성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와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병이에요. 노래 들으면서도 와 이 문장 재밌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직업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I was born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살짝 또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문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말이에요. 모두들 그가 가수가 될 자질을 타고났다고 말해요. 이것도 오늘의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모두들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Everybody says. 모두가 말해요. Everybody says.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다고. 자, 자질을 타고났다고. 요 우리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의 표현을 활용해 볼게요. 그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He was born.

He was born to be a singer. 직역을 하면 모두들 말해요. 그가 가수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가 되겠지만 의역해서 아, 걔는 처음부터 가수가 될 자질을 타고났었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나라 말로 의역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우리말을 보고 이렇게 영어 문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뭐뭐 해야 해요 라고 하니까 뭔가 have to, must 이런 거 써야만 될 것 같잖아요.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We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린 태어난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To make the world. To make the world. 자, 이 세상을 근데 어떻게 만들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A better place. A better place.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결국 그 뜻을 의역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그게 우리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were bor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한 번 더. We were bor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Be born,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어떤 그런 활용과 함께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해보시되 아까 이제 우리가 예문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I was born to do this job.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게 내 적성에 맞아요. 이 일을 하는 게 내 운명인가 봐요. 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일을 찾으셨나요?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라는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 남겨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여러분은 이거 꼭 하고 계세요. 스트레칭.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Stack it right on top 이었어요. Stack it right on top.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Think about stacking your spine right on top of your tailb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nk about.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런 뜻이었으니까. 바로 위에 쌓다라는 거예요. Stack. 이것만 얘기하면은 더미를 얘기해요. 뭔가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는 더미인데, stack it, to stack 이러면은 이렇게 쌓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right on top은 바로 위 뜻이죠. 바로 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think about stacking your spine right on top of your tailbone, 꼬리뼈 바로 위에 척추를 이렇게 얹어 놓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Then stacking your head right on top of your spin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척추 바로 위에 얹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었었죠. 그러니까 기울지 말고 바로 위에 쌓아 올리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What did you do last night? I went to the circus. And you didn't take me? What did you see? I saw people being stacked right on top of each other.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너 어젯밤 뭐 했어? Last night. 어젯밤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제 뭐 했어? 이랬더니 I went to the circus. 이랬어요. 나 서커스 보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ent to the circus. 그러니까 And you didn't take me? 난안 데려가고? And you didn't take me? 가져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 데려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did you see? 뭐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I saw people being stacked right on top of each o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았대요. 뭘 봤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위에 쌓여지는 모습을 보았대요. 오, 신기했겠네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대화 볼게요. What's all these stacks?
1: Those are my favorite books.
0: Favorite?

0: There are hundreds. I kept stacking one book on top of another, and it became what is now that.
1: 네, 두 번째 대화문도 살펴봤습니다. What's all these stack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더미들은 도대체 뭐예요? Stack, 이거만 쓰면은 이제 명사로 더미라는 뜻이었죠. So what's all these stacks? 물어보니까
0: Those are my favorite books.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좋아하는 favorite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인데요. 이러니까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요?
0: Well, there are hundreds. There are hundreds.
1: 몇백 개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됩니까? There are hundreds. 이러니까
0: I kept stacking one book on top of another.
1: 여기 오늘 편 나왔어요. 한 차례씩, 한 책씩 다 이렇게 쌓다 보니까 저게 됐어요 보다.
0: And it became what is now that.
1: What is now that? 그 한편으로 지금의 저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쌓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stack it right on top.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마무리하러 갈까요?
0: Yes, we did it. We did the forward fold on a seated position, Dandasana, right? Great job. Do it when you feel tired, okay? Next class, we will be doing the seated spinal twist.
1: 오늘 우리 앉아서 하는 전굴 해봤어요. 다리가 좀 많이 뻐근하고 피곤하실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앉아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플할 거니까요. 꼭 다시 와주시고요. 영어 표현, stack it right on top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stack, 쌓다란 뜻이죠. right on top, 바로 위에. 그러니까 자주 써주시고요. 내일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0: I will see you so soon. Have the best day ever.
1: Bye.

0: welcome back to Basic 분야어. 진아킴의 go-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best friend, 진아킴.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티리카카 호수에 대략 몇 개의 섬들이 있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0: Well, did you catch them? Good! 대략 40여 개 정도의 섬들이 있다고 하죠. 괜찮으셨겠죠? Well done.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cherishing this time. Cherishing. 이게 간직하면서 라는 의미예요. 뭘요?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The Inca Civilization 이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뜻합니다. E라는 모음 앞에서 정관사 the가 아닌 D로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Shall we?
2: Today's listening point.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2.

0: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1: 네, 귀에 쏙쏙해지 드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나는 네 티티카카 호수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품고 있는 아마타니 섬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olding을 뭔가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즉 품고 있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우리 이런 소리를 캐치하면서 의미 파악을 하셨어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 보면서 아시죠? 틀린 부분, 놓친 부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take a listen.
2: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herishing this time. 체리가 아니라 여러분, 체, 요 발음이요. 쉬운 것 같지만 잘못 발음하면 체리처럼 체, 우리나라 말 어, 에처럼 체 이렇게 들리거든요. 추, 추, 체, 체, 리, 싱 뒤에도 쉬 이렇게 하셔야 되죠. So cherishing, cherishing this time 다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또박또박 발음하시면서 앞에 cherishing 네, 싱이 아니라 싱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주의하면서 발음 연습해볼게요. 첫 번째 Google Listening 1, Cherishing this time. Okay, Google Listening 2, Cherishing this time. 싱이 아니라 싱, got it? Google Listening 3, Cherishing this time.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서도 try it.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One more time.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Inca civilization. 여러분, 여기 Inca이 모음 앞에서 정관사 the, the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정관사 the는 기능어죠. 빨리 지나가시면 돼요. The Inca. 그리고 civilize가 아니라 이때 발음은 강세 앞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요. 뒤에 나온 I 부분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가 약화되어져서 어처럼 발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civilization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civilization, civiler, 아셨죠? Google Listening 1, The Inca Civilization. 제 발음하실 때 여기 울려야 됩니다. Z-zation. Google Listening 2, The Inca Civilization.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Inca Civilization. 그렇죠. C 앞부분의 강세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One more time.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0: Go, go, listening.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2.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1: There's a big difference to pronounce civilization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은 civilization 이렇게 발음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Cherishing this time,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호수 티티카카 호수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만타니 섬이 있는데요. 빈칸 이어졌죠? 여기 빈칸에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이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모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아만타니 섬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Alright, move along. There are blank 40 islands on Lake Titicaca. 자, 있습니다. 네, 40여 개의 섬들이 있는데 어디에? 티리카카 호수의 말이에요. 그런데 빈칸. About, 대략, 뭐 대충, around와 같은 의미죠. Blank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blank one.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of them all. 이게 기능어, 기능어, 내용어입니다. All 이 부분에 강조해주셔서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그 섬들 중에 아만타니 섬이요. is a quiet, 조용하고, small, 작고, and blank one이라고 하는데 어떤 섬이래요? 마지막 단어 isolated. 이게 바로 외딴, 고립된 이란 뜻으로 발음하실 때 isolated로 들리지 않고 isolated, isolated, one 이렇게 들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2: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1: 많이 하셨어요. www.ebce.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아시죠?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Wall versus barrier. Wall versus barrier. Wall, 그리고 barrier입니다.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word first. Wall, okay? 발음은요, 이거는 공 할 때 ball하고 똑같아요. 볼 아닙니다. b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Wall. Wall, okay? 그리고 L 발음은 혀가 윗천장으로 닿아야 되죠? Wall, okay, very good. Okay, what is the difference? Wall 같은 경우는 집이나 방의 공간을 나누는 벽을 주로 wall라고 하죠. So, the thing that divides rooms in a home or a building or any sort of office, that is called a wall. 그리고 장벽과 같은 그런 구조물들도 다 wall이라고 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The walls have ears. Wall, 담 혹은 벽. W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그 사진을 그 벽에 걸어줄래? 네, 그래서 방이나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그런 어떤 공간의 벽은 다 wall라고 표현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네, my mom painted. 우리 엄마는 뭐를 칠하셨어? 뭐를 칠한 거예요? 벽을 핑크색으로 칠한 거예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Okay,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 이런 말 있거든요.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What does this mean? 네, 직역을 하면 그 벽에도 귀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자. The walls have ears. 이런 말도 있습니다. Okay, let's read this out loud.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다음은 barrier로 넘어갈게요. 네, barrier 발음은요. 여기서는 R 발음이 많이 나오죠. 네, R 발음 제대로 연습할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음절은 barrier. Barrier. 끝까지 R 발음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끝 부분에 R가 있으면 항상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barrier가 아니고요. barrier. barrier. 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barrier. barrier. Very good. Okay. barrier 같은 경우는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주로 barri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장벽도 barrier라고 해요. So, we can use the word barrier when we're talking about dividing rooms, but it is a little bit awkward. It's mo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in the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Barrier, 장벽, 장애물. Barrier, barri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그 경찰은 그 건물 주변에 장벽을 쳤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벽을 치니까 wall보다 barrier가 적합하겠죠.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so that no one could go in.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그 새로운 제트기는 음속 장벽을 깼어. 네, 음속 장벽은 sound barrier라고 합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language barrier. Okay? 나는 영어가 안 되고 저쪽은 영어밖에 못하고 우리에게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 네, 언어의 장벽도 language barrier라고 합니다. 오케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have a language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wall. 이거는 담이나 벽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집이나 사무실이나 건물 안에서 뭔가 방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벽을 wall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barrier 같은 경우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주로 barrier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들 배웠죠? sound barrier 그리고 language barrier 이것들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몸 건강에 관련된 연관 주제를 하나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저희가 해마다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받는 목적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신호들을 미리 좀 발견해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해서 뭔가 조치를 미리 함으로써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습니다. 자, 그 목적부터 시작해서 기본 검사들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나 내시경,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장비를 이용한 검사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이상소견 같은 것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CT나 MRI 같은 얘기도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치과 검사는 따로 떼서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너럴하게 건강검진 관련된 단어들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건강검진을 우리가 미리 받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단어들로 좀 풀어보고 영작을 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건강검진, 아까 제목에 힐끗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검진이란 말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검사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스트란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건강검진 자체는 테스트라고 안 하고요. 그죠? 개별 검사가 테스트죠? 검진은 체크업이라고 합니다. 쉽죠? 자, 두 개의 단어가 붙었으니까 힘은 앞에다 주고요. 체크업, 체크업. 그 앞에다가 medical 붙이면 건강검진 가장 무난하게 만들어집니다. medical checkup, medical checkup. 일단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medical checkup.
0: 오케이? medical checkup,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다음에 단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왜 받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우리 몸에 뭔가 위험 징후들, 뭐 혈압이 너무 높다든가, 그죠?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만 잘 처리되면 문장 아주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Warning sign, 별거 없습니다. Warning이 뭐예요? 경고하는이죠. Warning sign 하면 경고 신호인데, 즉 우리 몸의 위험 징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Warning sign, warning sign, warning sign. 자,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Warning sign, warning sign.
0: 이런 것들을 detect,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영작할 때 그 동사 넣어볼게요. 자, 조기에라는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병이 일단 생기거나 좀 악화되거나 진행이 돼버리면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인데, 그 조기에 해당하는 단어, 일찍에 해당하는 단어 early에다가요, 친구가 하나 붙어요. early on, early on. 그냥 early는 약간 일찍의 어감밖에 없고요. on이 붙어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early on. 자, 노란색이 어디 칠해져 있어요? 여기 칠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힘을 걷어줘야 돼요. early on이 아니라 early on. early on. 이렇게요. 조기에 들어보세요.
1: early on. early on.
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단어들을 갖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위험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뭘 통해서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죠? I get medical checkups every year. 그러면서 뭐, people take medical checkups every year. 이렇게 설명하다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자, 발견이란 요 단어를 뭐, discover란 단어가 순간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감지하다란 뜻의 동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detect. detect. 여러분, 탐정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etective라고 하거든요. 혹은 이제 경찰서의 형사를 detective라고 하는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전말을 밝혀내는 사람을 detectiv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etect, 감지하다. 그쵸? 그래서 병의 징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detect라는 단어입니다.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간단하면서도 너무 좋은 문장이네요. 조기에 몸의 이상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혹은 감지해낼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 들어보세요.
1: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0: Medical checkups are very important because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이렇게 그냥 본인이 이 문장을 입에 붙여주면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냥 프로그램 붙여볼게요. Medical checkup program.

0: Medical Checkup Program. 그죠? 프로그램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도 있고, 뭐 특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Medical Checkup Program.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Program. Medical Checkup Program.
0: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받는다.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이제 주기는 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다를 겁니다. 정기적으로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딱 하나에 집중합니다. 몇번 저희 10분영에서도 했었던 표현이에요.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발음 좀 어렵죠? Regular. Regular. 해보세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Regular. Regular.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일상에서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할때 여러분이 많이 써보셨으면 하는 단어인데 들어볼게요.
1: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0: 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럼 한 번씩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영어로 뒤로 가는데 영어로 할땐 이게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once every 2 years. 요거 every가 들어가면 반복의 의미고요. 구간 반복. every 2 years. 요게 구간이 돼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어순 잘 보세요.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강세 누군데? 들어보세요.
1: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0: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on a regular basis를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자, 요 S가 들어가는 의미는 일반화시킬 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일반화시킬 때는 복수형을 만들어주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On a regular basis. 쉬워요. 자, 다시 한번.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강세 살짝 주시면서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0: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공공병원이나 아니면 뭐 보건소에 가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사설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사설병원 영어로 큰 병원을 주로 hospital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다가 privately run. 자, 이거 좀 붙여볼게요. 사설이 뭐냐면 privately run. 즉,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때 privately run이라고 합니다. privately run hospital. 들어보세요.
1: Privately run hospital. Privately run hospital.
0: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가서 돈 내고 받는 건강검진 있을 수 있고, 자, 패키지는 그냥 체크업 패키지, 메디컬 생략을 해봤어요. 자, 체크업 패키지, 체크업 패키지,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자, 건강검진 프로그램들도 들어보세요.
1: Checkup package, checkup package.
0: 자, 마지막으로 다양하다, 폭이 넓다, 요 말은 꼭 건강검진에만 쓸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유용해서 여러분께 오늘 추천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 vary라는 동사입니다. vary 뭐예요? 다양하다는 뜻이고, widely, wide는 폭이 넓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폭이 넓다. very widely. 폭이 상당히 다양하다. 즉, 다양한 종류의 건강검진 패키지가 있다. 들어볼게요.
1: Very widely. Very widely.
0: 좋습니다. 자, 문장에 넣어보면, 건강검진 패키지들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 자, 그러면 주어를 건강검진으로 잡아주고, very widely.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ve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일반화시켜서 붙이고, very widely. 다시 한번, medical checkup packages, very widely. 이렇게. 자, 들어볼게요.
1: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단어들과 목적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자, 위험징후란 단어 아까 나왔었어요. 경고란 단어 들어갔었죠? Warning sign, warning sign. 들어볼게요.
1: Warning sign, warning sign.
0: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On a regular basis. 들어볼게요.
1: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0: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여러 가지 패키지가 다양하다의 의미로 Very widely.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Very widely. Ve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첫 번째 주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들이 정리되면서 끝났고요. 여러분이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는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맥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 조심하세요, 혹은 몸 조심하세요, 혹은 뭐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뭘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be careful 하고 나서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이 돼서요. 그것에 조심할 것을 넣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좀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핵심 문장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럴 때 be careful of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 be careful of 무엇 조심할 것 어떻게 또 패턴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해 라고 했을 때 그쵸? 일단 명령문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바로 be 형용사로 얘기를 해요. be qui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조심해 아 혹은 조용히 해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이라는 명령문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해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치사 이거 넣어주세요. 바로 전치사 of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무엇 해서 그 무엇 자리에 조심할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be careful of 무엇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심할 것 자리에 다양한 무엇을 넣어가지고 어떤 것을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주의해라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건강 바로 health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your healt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건강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한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건강 조심해 라고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자조심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야, 어디 나가서 자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차는 그쵸? 차들이기 때문에요. be careful of ca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들 조심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be careful of car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car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cars 그래서 차 조심하세요 라고 be careful of cars로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을요, stranger 혹은 strange peop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strangers 혹은 여기처럼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혹은 strangers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단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step이나 stair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0: of the step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이 이제 계단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step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eps 라고 해서 계단 조심하십시오 라는 문장 Be careful of the steps로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조심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be careful,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be careful of 무엇을 가지고 뭐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the steps. Be careful of the step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살을 한번 붙여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계단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으로 be careful of the steps라고 배워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앞에 place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place는 그쵸? 여러분 제발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쵸 제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에 붙이면 공손한 의미로 여러분이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the steps, please 혹은 please be careful of the steps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좀 어떤 것을 좀 조심 좀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우리 같이 뭐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let's를 쓰죠. 그래서 우리 계단 좀 조심 좀 해요 올라갈 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Let's be careful of the steps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조심하도록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할 때는요 Let's be careful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한 번만 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혹은 여러분이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Be careful.

영어로는요, 차 조심하세요라는 거를 be careful of cars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렴.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don't forg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be caref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don't forget, 잊지 마세요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하는 걸 잊지 마세요라는 표현 Don't forget to be careful 가지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be careful, watch out 이런 식으로 조심하세요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Be careful of 무엇으로 그 조심할 것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딱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습관으로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 first step we're going to take is w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필요하다면 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회의를 그렇게 잡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만일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꽤 유용하거든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f necessary. 물론 이거는요. If it is necessary.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면 뭐 중간에 it is는 없어도 문맥이 뜻이 바로 다 통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문을 만들어 볼지. Ready?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시간을 정해. 아니면 뭐 치즈를 더 넣어도 되고 요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그럼 구하라고. 맨 마지막에 남은 음식 그거 냉동시키면 되잖아. 필요하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되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뒤에 앞에 나왔던 필요하다면을 앞에 딱 쓰고 되고 나머지 거는 뒤에 나오는 것만 연결하시면 되니까. 자,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그러면 시간을 정하단 뭐죠? 시간은 the time,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set the time.

앞에 if necessary. If necessary, set the time. 그 다음에 뒤에 for the meeting. I mean for the staff meeting. I mean for the premiere. 영화 시사회 시간을 정하라고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응용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해 요리를 할 때, 그렇죠? 뭐 파스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치즈가 들어간 요리, 라자냐도 있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추가하다 뭐예요? 추가하다. add, add예요. 그래서 if necessary, add cheese. 더 많은 치즈라고 쓰고 싶으시면 add more cheese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라고. 자, 구하다라고 할 때 물론 get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지만요. 고용하다는 단어가 뭐 있어요? hire. 그래서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hire more people. 자,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냉동시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밥을 미리 해놨을 때 조금 조금씩, 그렇죠? 나눠가지고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시키면은 먹기 편하듯이요. 그죠? 자, 그래서 if necessary 뒤에 얼리단 단어가 뭔가요? freeze. 이거죠. 그죠? 그래서 freeze the leftovers. 그래서 바로 뒤에 leftover. 뒤에 남겨진 것. 보통 s가 붙으면 남은 음식을 leftovers라고 이런 형태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머릿속에 남은 음식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가볼까요?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set the time. 자,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하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More 빼셔도 되고요. 여기처럼.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봐. 자,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됐죠?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얼리라고 냉동시켜 라고 할 때는요. 그죠? 자,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freeze the leftove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Freeze the leftovers. 어렵지 않죠? 자, 이걸 갖고 다시 한번 살짝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2.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를 바로 잡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아까 나왔던 if necessary. 그죠? If necessary. 됐고요. 다른 회의를 잡아. 잡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개최하다는 뜻의 단어 hold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setup입니다. setup. set-up. 그렇죠? set up another meeting. set up another meeting. 또 다른 회의를 그냥 바로 잡아. 바로가 영어로 뭐죠? as soon as possible. 물론 right away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기니까 ASAP 이렇게 얘기합니다. ASAP. 아시겠죠?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잘못 보고 아싸 이거 아싸 아니고요. 예, ASAP처럼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ASAP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그렇게 읽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필요하면 내 라자냐에 치즈를 더 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라자냐라고 한 거 보니까 상대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He's making some kind of lasagna, right? His own, with his own recipe.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그렇죠? 예. add more cheese. 더 추가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다가? 그러면 to가 나와야 됩니다. to your lasagna. lasagna. L-A-S-A-G-N-A에서 발음은요. lasagna처럼 발음돼요. 이태리, Italian, 그렇죠? Italian 음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Italian 음식은 층층이 만들어집니다. 치즈, 채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뭐 다른 또 고기, 다시 치즈, 파스타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그게 라자냐예요.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to your lasagna.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간제 근무자들을 더 고용해요. If necessary, hire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단어를 한번 더 가르쳐드리려고 써봤습니다. recruit한 단어 써보세요. recruit more part-timers. 그렇죠? 그래서 part-timers가 시간제 근무자들, 알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full-timers 하면은 바로 정규 근무자들 이야기하고요. 정규직 근무자들.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표현들 중에서 다 부담되시면 이거 두 번만 반복해보세요.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필요하다면 또 다른 회의를 하루 그냥 잡아버려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B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알았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 테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그렇죠?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아니면 ASAP.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말씀하실 수 있고요. 했더니 알았어, yep 하면서 그죠? If, 그렇죠? Need it 해서 if it is needed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If needed,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ebse.co.kr. 친구들하고 나눠서도 보시고요. 가족들과도 한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전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 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 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행자가 해발 몇 미터를 걷고 있다고 하는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지, 곧 숫자 캐치 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d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Mate.
1: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0: 네, 캐치캐치 잘하셨어요. 3,800 meters, 해발 3,800m 거기까지 그런 높이에서 걷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Alright,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내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현지인들의 말은요, 여행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좀 길죠, 여러분. 자, 과연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서서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0: 네,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뜻 함께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hile I look around the

0: island, he accompanies me. 자, 내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그가 저와 동행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모습 보이셨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때때로 현지인들의 말이요, 여행객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전체 문장 속에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내용 파악이 되셨는데, 자, 이번엔 자막 보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d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맞대.
1: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0: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time? All right, let's give it a shot. 첫 번째 listening point입니다.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말할 때 들리는 소리는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이렇게 들리거든요. While이 빨리 발음되는 경우 while 이런 식으로 훅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While I, while 그리고 뭐뭐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접속사 인칭 대명사는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예요. 그래서 덩어리 chunk로 연결돼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While I look around에서도 look의 크 자음 around의 모음 연음 현상 일어나죠. Look around 그리고 island 앞에 I 앞에 더는 D로 아시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네, Google listening 2,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 Google listening 3,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There you go. 자,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He, 붙여서 발음하시고요. Come, I 부분에 강세 있어서 he accompanies 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기입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기능어 뽑아보세요. 내용어에 힘을 준다라는 준비를 하시고 the words of the local, 로컬 아니고 local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can be a big comfort. Come, 이 부분에 강세 주시고요. 전치사 for는 약하게 comfort for travelers 강세 주시면서 억양 느끼면서 연습해 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너무 길죠? 그래도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네, 잘하고 계십니다. Google listening 3.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네, 잘하셨어요. 문장에서도 give a shot.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listening.
3: Go listening. 1.
4: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3: 2.
4: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0: 비교 잘 하시면서 들었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Residents of the island, 섬의 거주자들, 사는 사람들이죠? Blank travelers,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greet이라는 동사죠. 반기다, 뭐 맞이하다, 환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행객들을 환영하는데 어떤 여행객들? Who traveled for 3 hours.

0: verse. Blank from 으로 썼습니다. 빈칸 두 번째에 들어갈 말들이 by boat, 배로라고 말하게 되는데 전치사 by 뒤에 교통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붙여서 말을 하면 뭐뭐로, 배로, 자동차로, 뭐 버스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ros. 우로에서 배로 3시간 여행 온 그 여행객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제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he blacked me. 앞에서 연습하셨죠? 들어갈 한 단어 accompanies. 강세가 come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를 받지 않은 어가 he와 연결되어져서 he accompanies me. He accompanies me. 이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의미는요. 동행하다, 동반하다. 섬을 제가 둘러보는 동안 그가 저와 동행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Blank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했는데 빈칸에 at times. 때때로 말, 누구의 말? 현지인들의 말이 어떻게 될 수 있대요? Can be a big comfort. 위안이 될 수 있대요. 아주 큰 위안. 누구에게? For travelers, 여행객들에게요. I can walk just fine. 저 잘 걸을 수 있어요. 잘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뭐조차에서도 even at 3,800 meters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above sea level 해서 여기 해발을 뜻하죠. 해발 3,800m에서조차도 저는 잘 괜찮게 걸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r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맞대.
1: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0: Well, how was the story? Hope you guys understood by now. Don't forget to review, please.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Study versus learn. Study versus learn. study 그리고 learn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정확히 뭘까요? Let's find out. 네, study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외래어로도 study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어 발음이 아니에요. 영어 발음은 이음절로 sta 그래서 stu까지 같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study study study. Okay? 그래서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study, study. 공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study는 책을 읽거나 사실 관계를 암기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한 뭔가 과정의 일환을 study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kay, so study often means to learn something academically, especially through books or some sort of curriculu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study가 아니고요. study. 공부하다. stud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학부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What about you? What did you study? I studied linguistics and communications. Okay? 그래서 여기서는 study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학부에서 뭐를 공부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교육적인 거는 study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to. Have to라고 할 때는 뭔가 해야 해. I have to study. 나는 공부를 해야 해. 자, 뭐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내일 시험 보는 것 공부를 해야 해.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Sorry, I can't go ou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Okay, study abroad 무슨 말이죠? 네, 이거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이겠죠? 너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 있어?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Very good.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다음은 learn으로 넘어갈게요. 네, learn. 여기서는 중간에 R 발음, 그리고 앞에 L 발음도 있죠. 그래서 learn. 그래서 R까지 가실 때는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learn. 아닙니다. Okay? learn. learn. Very good. Okay. learn.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learn라고 합니다. So more than like studying with books, it's about acquiring knowledge, okay? 그리고 공부나 연습을 통해서 얻은 그런 배움의 결과를 또 learn이라고 또 합니다. Okay, so learn is used not just in academics, but in all aspects of life, whenever you are acquiring something new.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Learn, 배우다. Lear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나는 아버지께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그래서 특히나 이런 뭔가 스포츠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 꼭 공부 아니라도 이런 거 뭐를 배웠을 때, 습득했을 때 그런 거를 learn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Oh boy, 이런 거는 감탄사처럼. Oh, 이런, 넌 아직 배울 게 많구나.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보다는 뭔가 인생 교육이죠.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이 문장은 약간 나 때 말이야, 그쵸? 너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거야. 그럴 때 이것도 뭔가 인생 교육. 꼭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study는 공부하다. 그렇죠? 뭔가 느낌이 책이나 교재랑

책상에다 앉아서 이렇게 막 교육적인 거,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study라고 하고요. 그리고 learn은 배우다. learn은 좀더 자유롭죠? 그래서 물론 공부도 learn 사용해도 돼요. Like, I'm learning English. 괜찮아요. 근데 뭔가 좀 앉아서 공부를 하다. 이럴 때는 stud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earn 같은 경우는 교육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뭔가 인생 교육, 그리고 뭐, 지식, 그리고 꼭 기술, 다양하게 뭔가 learn 할수 있어요. Okay? So study, 그리고 learn.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검진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어가 볼 텐데요. 건강검진의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기본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갖고 문장 연습을 좀 해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검사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내시경 쪽으로 가면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단어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스캔이라는 단어라든가 오늘은 이제 기본 검사 쪽이다 보니까 measured, checked 약간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뭔가 좀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말들 혹은 뭐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혈액 검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테스트란 단어도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기본 검사 얘기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신체의 어떤 그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뭐 다죠? 자, 그거부터 해 볼게요. 측정이란 단어가 있고 검사란 단어가 있는데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measure인데 measure 그러면 검사하다란 동사니까 내가 재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측정을 받는 거고 그래서 get 동사를 넣어서 get one's height measured 그러면 키를 재다가 되겠죠. 그렇죠? 키를 그쪽에서 측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get one's height measured 여기는 물론 소유 기억을 그때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내키면 get my h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get one's height measured Get one's height measured.
0: 이 단어를 바꿔서 weight로 바꿔주면 체중이 되겠죠? Get one's weight measured. 이것도 들어볼게요.
1: Get one's weight measured. Get one's weight measured.
0: 자, 그래서 실제 키와 체중은 수치로 이렇게 측정을 많이 하니까 measured 이렇게 많이 쓰고 시력은 또 쓰는 단어가 measured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약간 수치나 무게 이런 어떤 수치 환산을 할 때 많이 나오고 시력 검사는 che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살짝 다르죠 단어가 measure에서 이건 checked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시력이나 청력은 checked라고 많이 합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자 시력 검사도 받았다 할 때 들어보세요.
1: Get one's eyesight checked. Get one's eyesight checked.
0: 자, 그래서 기본 검사 중에 정말 가장

0: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신체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먼저 키와 체중 측정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면요. 내가 내 키와 내 체중, my height and weight을 measured 받았다. I first, 가장 먼저니까 여기죠. I first, 자, 요 자리 위치 보세요. first의 위치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요. 어순이.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간단하죠?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0: 오케이. 자, 기본적인 검사에다 이제 추가 기본 검사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혈액 샘플 채취. 그쵸?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blood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겠죠? blood. 혈압이니까 이건 pressure란 말도 같이 나와야겠네요. 그쵸? 그걸 또 측정하는 거니까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여긴 measured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get one's blood pressure measured 해도 되고 checked 되고요. 자, 혈압을 측정하다 혹은 혈압을 측정받다. 그쵸?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자, 이거 들어볼게요.
1: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0: 혈압 측정을 받고 혈액 검사는 이제 검사란 단어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테스트란 단어가 나올 텐데 blood 중간에 뭐가 살짝 들어가요. blood sample test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요 샘플이란 건 혈액 표본이죠. 그거를 표본을 이제 받아서 검사라는 거죠.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다시 한 번요.
1: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0: Very good. 그 다음에 혈액 샘플을 채취하다라는 말도 이제 샘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taken. 이게 단어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배열이나 어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저쪽에서 나의 혈액을 채취해 가다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기능을 하는 동사입니다. I had my blood sample taken.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혈액 검사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 혈액 샘플을 그쪽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I had my blood sample taken. 그렇게 문장이 될 때는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원형 동사 have로 갈게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들어보세요.
1: Have a blood sample taken. Have a blood sample taken.
0: Very good. 자, 그럼 혈액 쪽의 검사들인데 난 혈압 측정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blood pressure measured 혹은 checked 하면 되겠죠? I를 주로 I also 측정 도니까 also 넣어주고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measured. 둘다 가능해요? 자, 들어보세요.
1: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0: Very good. 자, 그다음에요. 혈액 검사가 있으면 이제 소변 검사도 있죠. 소변 검사 요 단어는 잘 알아두시면 좋죠. urine이라고 합니다. urine. 자, 저거 잘 읽어볼게요. 노란색 여기만 칠해져 있죠. urine. 다시요. urine sample checked. urine sample test. 그죠? urine sample test. 뭔가 내가 소변 검사를 받았다고 할때요 테스트 단어. urine sample test. 들어볼게요.
1: Urine sample test. Urine sample test.
0: 자, 그럼 폐활량은 폐는 lung이고요. capacity란 단어가 있어요. 이건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폐의 능력을 검사받는 거죠. lung capacity test. 다시 한번 lung capacity test. 한번 더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1: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청력 검사는 아까 eyesight가 시력이었다면 청력은 그냥 hearing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hearing. hearing test. I also got a hearing test. I also got a hearing test. 그쵸? 이거 띵 울려서 이제 들리는지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자, 들어볼게요.
1: hearing test. hearing test.
0: 자, 문장이 나올게요. 나는 소변 검사와 폐활량 검사도 받았어. 자, 검사 받은 거니까 테스트를 이제 받다는 게시예요, 이것도. 테스트 받다 할 때. 그러니까 게시 과거 I got. 도 받았다니까 I also.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하면 되겠죠. 두 가지 검사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자,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이게 모음 철자인데 왜 이게 언이 아니고 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자, 요거는 철자상으로는 유인데 읽을 때 유로 읽죠. urine, urine. 그래서 유 발음은

0: 모음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반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절대 언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그냥 어예요. 모음이 아니에요. 보이기에는 모음처럼 철자가 보이지만 실제 읽을 땐 유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어예요, 엡니다. A urine sample. 이해되셨죠?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관사는 어쨌든 빼먹으면 안 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0: Very nice.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하는 기본적인 검사들이었죠? 키나 체중부터 시작해서 혈액의 혈액검사, 소변검사, 거기다가 이런 검사들까지. 자, 키를 측정하다. measured란 단어. got, get one's height measured. 한번 더요. get one's h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Get one's height measured. Get one's height measured.
0: 다음에. 혈압 측정, 혈압. blood pressure였었죠?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먼저,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얘하고 얘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0: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폐. lung capacity test. 폐활량 검사.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1: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0: 여기 강세 들어갑니다. capacity, capacity.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검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단어 정리하면서 영작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신체 내부를 사진 찍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언제든지 홈페이지 와서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천사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볼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요청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요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an you help me? 동사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요청할 때 뭐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그렇죠, 바로 Can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요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동사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돕다라는 help를 넣어서 Can you help me?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뒤에 동사 넣어주세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 행동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동사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상을 차리다

0: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t the t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테이블 세팅하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해서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음 포인트 하나. Help me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Help 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발음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어우 무거워,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떠한 것을 옮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move라는 동사를 쓰죠. 그리고 가구는 furniture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하고 나서 그쵸, 바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뭐 소파라든지 침대 얘기를 하든 매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떤 껍질을 벗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 peel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요, 과일을 깎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peel 하고 나서 fruit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me peel fruit?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s?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s?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병이 여러분 꽉 껴가지고 막 이렇게 열리지 않을 때 병 따는 거, 병 여는 거라고 해서 그 유리병을 여러분이 ja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우 이게 뚜껑이 꽉 껴갖고 안 열리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해서 어우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잘 안 될 때, 혹은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것 좀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요청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Can you help me? 동사를 통해서 그 동작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거 떠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문장을 좀 더 길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되게 상 차릴 때는 엄마를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쵸? 그럴 때 야, 엄마가 지금 상 차리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까지는 항상 내가 뭘 행동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특정 다른 대상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Can you help 대사.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하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your mother? 하고 나서 set the table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거나 혹은 특정 대상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your mother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you help 대상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특정 대상이 동작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응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죠? 그쵸? 바로 Can I help you?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그 뒤에다가 동사를 넣으면은 제가 당신 그거 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 I help you? 하고 나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가구 옮기시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는 그쵸? Can I help you? 동사를 통해서 그거 하는 것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elp you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I help you? 동사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안녕하세요.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네, 바로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 딱 한 문장만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행복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올려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출발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도전이 있어야, 그렇죠? 마음가짐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얼만큼 아는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are you ready for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노력해 보셨나요? 시도해 보셨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smash hit,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들은 대부분 속편 제작에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은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후속편을 지금, 그렇죠? 그것으로서 새로운 영화를 그 후속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이미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ing가 나올 테고요. 그거 말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걸 잡으시면 되겠어요. 뭐뭐로서 라고 할 때요. 자격이나 어떤, 그렇죠? 무엇인가 성격을 부여해서 이런 상황으로서 이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할 때 쓰는 표현. 영어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as. 자, 그러면 이거의 예를 가지고 한번 실제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요. You'll be able to understand more with simple examples.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얘가 제일 짧죠? 으로, 으로, 으로, 으로, 뭐뭐로서 다 해서 후속편으로서, 예비 가수로서 이게 다 줄인 거 일부러요.

우리가 시퀄 하잖아요. 그게 sequel이 정확한 발음인데 그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구어체선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follow up이란 단어를 씁니다. 뭔가 앞에 나오면 걔를 따라서 뒤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ollow up 하면은 앞에 어를 쓰면은요. follow hyphen up 그러면 그게 후속편, 이어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s a follow up. 아시겠죠? as a follow up. 그다음에 예비 가수로서 가수가 뭐예요? singer. 그런데 보조 가수, 예비 가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서 누가 노래 부를 때, 그렇죠? 뒤에서 back vocal, chorus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온 backup singer라고 합니다.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자, 한 팀으로서 as a team. 어렵지 않습니다. As a team. 친구로서 as a friend, as a friend.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어떤 문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야, 내가 친구로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As a friend, I'm helping you now.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팀으로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거라니까. We're working as a team. 그러니까 튀지 말란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backup singer로서 나는 열심히, 나의 삶에 만족한다. 이런 거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바로 한번 네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turn time이죠? Okay, ready? 후속편으로 sequel 쓰도 되고요. Your turn. 맞습니다. As a follow up. 강조하시려면 as a처럼 발음하셔도 돼요. As a follow up. As a follow up. 됐죠? 두 번째, 예비 가수로 singer. Your turn. 맞습니다. As a backup singer. 그래서 됐고요. 한 팀으로서라고 할 때는요. Your turn as a team. 자, 그다음에 친구로서 두개 쉽죠? 맞습니다. Your turn. 이게 느낌을 잡으셔야지 글자를 FRIEND 이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as a friend, 친구로서 말이야.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뒤에 말이 나올 걸 예상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as a friend. 됐죠? 자, 요거 한번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감독은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어. 옛날에 몸마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있다니까 making. 감독이니까 the director is making. 어렵지 않죠? The director is 줄여서 the director's making. 뭘 만드는 거예요? A new film. 아시겠죠? A new film. 됐죠? 뭐로써요? As a 뒤에 후속편이니까 follow up, as a follow up 아니면 as a sequel, sequel, sequel 하셔도 돼요. 그게 어려운 단어, 이게 구어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So the make, sorry, the director, not the producer,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앨범에 보조 가수로 참여했어요. 자, 이 앨범에 참여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뭐, participate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앨범에 같이 일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worke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I worked on, 그래서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project.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뭐로 써요?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I worked on this album as a backup singer. 그쵸?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팀으로 등정했어요. 다 올라간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등정하다 어렵지만 올라가는 거. climb이죠, climb. 그래서 we climbed.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뭐라 부를까요? Mount Everest라고 부릅니다. We climbed Mount Everest.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 앞에 MT라고 쓰면은 얘는 mountain을 줄여서 mount라고 합니다. 그래서 Mount Everest.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제일 높다 해서 ever, est가 붙어서 이름이 된 거죠. Everest. 그쵸? 그 다음에 바로 as a team.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Everest Mountain. 이렇게 길게 쓰죠? 상관없는데, 그냥 보통은 Mount Everest. 이렇게 많이 씁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 나왔던 문장 두 가지, 방법으로 한 문장이잖아요. 딱 하나. 연습해 보세요. Try it again.

And they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그 감독이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나 그 전 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The director'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up. 그쵸? As a follow-up. 그랬더니 Really? I really enjoyed. 할 때 그 저이죠? I enjoy the previous one. 바로 그 앞에 나왔던 거. 예, 우리가 the previous one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내가 정말로 즐겼었는데 기대된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ebse.co.kr 여러분 마음도 나눠주시고 주의 추천도 한번 해주시고요. 제 강의 말고도 훌륭하신 다른 선생님 것도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s a lot.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next time,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도전해 보기에 늦은 때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원하면 언제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 문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이자 환경운동가죠. 제인 폰다 씨가 말한 명언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한번 더 읽어볼까요?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자, 행복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뜻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복해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좋은 문장인데 과연 어떤 문법 요소가 쓰였기에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석되는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oo late to be happy. Too late to be happy.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사실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아니면 많은 교재에서 한 번쯤은 만난 적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먼저 앞에 too가 들어가요. 이 too는 too죠. 너무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too가 쓰이는데 이 too는 그냥 to예요.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 그 t 그리고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역시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요 to 부정사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하는 표현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너무 형용사 해서 이 to 부정사에서 말하는 동작을 내가 할 수가 없다란 뜻으로서 부정의 의미로서 이 표현이 해석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만큼 우리가 조금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분명히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해서 오늘의 연습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거를 준비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It is too cold to go outside. It is too cold to go outside. 참고로 이거를 우리나라 말의 뜻, 지금 제가 적어놓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가 없다. 요거에 꼭 딱 그대로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그 영어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It is too cold. 너무 추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너무 추워요. To go outside. 밖에 나가기에요. 이 정도로만 해석해 주셔도 사실은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못 나가겠다.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읽고 꼭 그 우리말 뜻을 너무 추워서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와 같이 해석하실 어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밖에 나가기에요.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 참고해서 다음 문장도 우리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런 날 우리가 그냥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too tired to work anymore. 한 번 더 시작! I'm too tired to work anymore. 자, 이거를 읽고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 딱 맞게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어 문장 읽으시면서 I'm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요. 뭐 하기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To work anymore. 더 이상 일하기에. 난 너무 피곤해요. 더 일하기에. 정도로서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이런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에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초점 맞춰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라고 적혀있죠. 자, 먼저 It's never too late. 절대로 너무 늦은 때라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겁니까? To be happy. 행복해지기에.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오늘부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뭐랄까요?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을 잃지 말자고요. 라는 굉장히 문장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긍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오늘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안에 사용된 too late to be happy.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해주면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들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아, 이 책은 내 가방에 넣기에 너무 커요. 책을 내가 찾는데 내 가방은 요만한데 책은 이만한 거예요. 너무 커.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요. 주어를 뭘로 가져가야 되지? 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 책. 이 책을 주어로 삼아보도록 하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책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해서 This book is. 이 책은요. 이 책은요. 자, 어떤 거예요?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니까 to 붙여서 too big. 이렇게 이어가 주시면 돼요. This book is too big. This book is too big. 이 책은 너무 커요. 그리고 나서 뭐 하기에 큰지를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서 우리가 영작을 해줘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to 용법을 쉽게 쉽게 문장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oo big. 너무 커요. 뭐 하기에? To fit. To fit. 사이즈 맞게 넣기에. 사이즈 맞게 넣기에. To fit으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어디에 넣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에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In my bag. In my bag. 문장이 완성됐죠. 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영어 문장 자체 보면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나름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두 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is book is too big to fit in my bag. 한 번 더. 시작. This book is too big to fit in my bag. 좋아요. 한 문장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우리 계획이 적중했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성급해요. 이거 좀 뭐랄까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인공들이 편 먹고서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막 이제 막 그거를 잘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제 겪어요. 그리고서는 와 성공한 것 같아. 그럴 때 누군가 한마디가 꼭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직 일러. 아직 성급히 판단하기는 일러.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0: too early.
1: 너무 이른 거예요. 너무 일러요. 뭐 하기에? 판단하기에. 자, 판단하다. 이때 동사 tell 쓸게요. tell이 말하다가 아니라 판단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It's too early to tell. 판단하기에 너무 일러요. 그렇죠? 뭘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계획이 적중했는지 아닌지. 자, 뭐뭐인지 아닌지 if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적중했다. 이런 식으로 our plan has worked. our plan has worked. 문장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too early to tell if our plan has worked.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의 메시지, 정말 그 의미가 뜻깊은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해지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그래머 인사이트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 드린 동안 아까 배웠던 자세 복습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you might as well 이라는 표현입니다. He might as well, she might as well, they might as wel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차라리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혹시 모르셨었죠? 차라리 you might as well. 제가 아까 전에 if you want more twist, you might as well thread the arm throug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더 깊은 스트레칭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안고 계시지 말고 thread the arm through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차라리 어떻게 차라리 뭐뭐 하지 그래 이렇게 할 때 you might as well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화문 보시면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갈게요.
1: I'm so hungry I can't concentrate. So eat something. No, I'm doing this intermittent fasting thing. You might as well just eat and work efficiently.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1: I'm so hungry I can't concentrate.
0: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eat something. 그럼 뭐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 No, I'm doing this intermittent fasting thing 까지 얘기를 했어요.
0: 아, 싫어요. 안 돼요.
1: I'm doing this intermittent.
0: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간헐적 단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1: Intermittent fasting thing 까지 붙였습니다. thing.
0: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인가 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뭔가 그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 you might as well just eat.
0: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You might as well just eat. 그냥 차라리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You might as well just eat and work efficiently.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fficiently, 효율적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드시고 일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2: How is he getting to Boston from New York? He's taking the train. It's a waste of money.
3: I agree.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It's so much cheaper.
4: That's what I told him. Bus and train both take about 5 hours.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1: How is he getting to Boston?
0: 어떻게 보스턴으로 가고 있니요?
1: So how is he getting to Boston?
0: 어디서? From New York.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He's taking the train. Taking the train. 기차를 탄대요. 글쎄. He's taking the train. It's a waste of money. Waste. 낭비라는 뜻이죠.
0: 완전 돈 낭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It's a waste of money. 이러니까
0: I agree. 나도 동의를 합니다.
1: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0: 오늘의 표현 나왔죠.
1: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0: 차라리 버스를 타지 그랬어요. He might as well. 왜 버스를 안 타고
1: It's so much cheaper
0: 훨씬 더 저렴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That's what I told him
0: 그게 내가 딱 걔한테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That's what I told him
1: Bus and train both take about 5 hours
0: 버스나 기차나 둘 다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왜 그렇게 비싼 기차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you might as well, he might as well 이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5: Uh-huh. So we did a spinal twist with our butts on the floor. Seated spinal twist.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a forward fold but with a bent leg. That's also seated.
0: 그래서 오늘 우리 앉아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리 접어 전굴이라는 자세 할 겁니다. 역시 바닥에서 하는 자세이고요. 영어 표현 you might as well 차라리라는 뜻이었어요. you 뿐만이 아니라 he might as well, she might as well, I might as well 이렇게 다 넣어서 쓸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5: I will see you so soon. Eat well,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간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Popularity입니다.
0: 네, popularity. Popularity, popularity. 인기예요, 인기. Mm-hmm.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핵심 주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which is popularity is overrated.
0: Popularity is overrated.
1: It's overrated.
0: 네.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되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Mm-hmm.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조던 씨입니다.
0: That's right.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Popularity is overrated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장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Jordan sai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네.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mm-hmm. 완전히 솔직히 말하자면 mm-hmm. popularity is overrated. Mm-hmm.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1: Yeah.
0: 여기서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mm-hmm. 잠시 후에 진짜 전체 클립 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Hmm. All right, but for now,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과의 연결을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요.
1: Yeah, you want them to know you because you value the connection. And what else do you want them to do?
2: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1: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0: 네,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Mm-hmm. 그래서 첫 번째 건 아까 봤고, 여기서 보자면, like you,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understand you, 이해해 주고, mm-hmm. 나의 관심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입장 같은 걸 이해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mm-hmm. be friends with you, 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아직 별로 없을 때는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거를 조던 씨도 알고 있기 때문에 now when you're in school 이렇게 지금
1: right.
0: 풀어주고 있어요.
1: Yeah, you want a genuine connection with people.
0: Yeah.
1: But is that what popularity is? She says next.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0: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앞에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좀 길게 말했었잖아요.
1: Yeah.
0: 이걸 짧게 줄이면 yeah. 그냥 to be honest가 되겠네요. To be hones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채팅이나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에서 그냥 TBH라고 많이 줄여서 하더라고요. TBH 혹시 보이면 to be honest mm-hm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Mm-hmm. 그런데 솔직히 that's not what popularity is. Mm-hmm. 인기는 그런 게 인기가 아닙니다.
1: Yeah.
0: Okay.
1: Right, so what is it? She tells u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0: 네, 그래서 인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기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mm-hmm.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1: Right.
0: 그걸 이해한다라고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런데 mm-hmm. 사실 그건 인기가 아니다. Popularity isn't about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1: Right.
0: Having
1: genuine connections. Genuine.
0: Genuine 하면 진짜를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를 가리켜요.
1: Mm-hmm.
0: It's a genuine work of art.
1: Yeah.
0: Or it's a copy.
1: Oh yeah, copy.
0: Something
1: right.
0: like that.
1: It could be a copy or genuine or like maybe it's a 명품 like 가방, right?
0: Yeah.
1: This is a genuine blah blah blah bag,
0: mm-hmm.
1: right?
0: Yeah.
1: It's not a fake.
0: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genuine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genuine connections는 정말로 진심 어린 진짜 관계를 mm-hmm.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1: Right.
0: 관계라는 게 일방적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right.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것과는 mm-hmm. 달리 그래서 내가 그를 아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그 관계, 진짜 관계는 popularity가 아닙니다. 라고
1: yeah.
0: 했네요.
1: So it's not popularity. So what is popularity?
2: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1: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0: Yeah, it makes sense in many cases.
1: Yeah, for sure.
0: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은 조던 씨가 생각하는 인기라는 건 뭐냐면 mm-hmm. it's just 그냥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그런데 slightly.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긴 아는데 약간만 아는 거예요.
1: Slightly.
0: They might misunderstand you. They might be thinking too well of you.
1: Yeah, they think too highly of you. Maybe yeah. you're the most pretty girl at school.
0: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1: right?
0: 있어요.
1: Right? So it's like, oh, she's the prettiest girl yeah. in school. She likes peanut butter. Mm-hmm. But that's all you know.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약간 아는 게 인기라는 거죠.
1: Uh-huh. And so she says,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0: Which isn't great,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and 마지막에 If you think about it, mm-hmm. 생각해 본다면, 이 if you think about it, 이 형태도 많이

0: 많이 쓰이지만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이 형태도 많이 쓰이고요.
1: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it's just this, right?
0: Doesn't really mean anything. 아무런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1: Yeah, and she tells us why next.
2: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1: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0: 네. popular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조던 씨의 예는 학교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Yeah.
0: 학교 다닐 때 이제 저 학생이 정말 인기가 많고 다들 저 학생이랑 친구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1: Right.
0: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만 다 지금 교류하고 지내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Connect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You can connect as in you talk with people.
1: Oh yeah, you talk with people. Oh, yeah. we have a connection. Yeah. I think we talk well. Yeah. You know, we're good friends.
0: Or you connect as in you, you know, you understand each other really
1: well. Oh yeah, you understand. You can connect with what someone said
0: 네.
1: even.
0: 그래서 정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커넥트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뭐 알게 되는 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아니면 잘 통한다라는 것도 커넥트인데요. 여기서는 교류라고 일반적인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교류하는 것도 아니죠. 아니고
1: Right. She says,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0: 그리고 you don't get any value.
1: Value.
0: 네. 물론 인간관계를 다 가치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you don't get any value from 그걸로부터 어떤 가치도 얻지 못해요. Having them be your friend.
1: Yeah.
0: Have someone do something 하면 누군가가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함으로써 당신이 얻게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기만 있는 거는.
1: Yeah, it's just the popularity,
0: yeah.
1: right? Lastly, she says,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0: 네, 지금 forefront를 이야기하시면서 forehead를 만지셨는데
1: oh, yeah.
0: 네, 이마, 네, 네 yeah. forefront는
1: so forehead.
0: 네, 맨 앞,
1: yeah.
0: 선두.
1: Yeah, the forefront, right in front, right? 네. So the thing that you think about most.
0: 그래서 진짜로 fore도 앞이란 뜻이고 front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전선이란 뜻도 있고 한데 여기서 가장 맨 앞에 있는 거를 말합니다.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or at the back of somebody's mind 일 수도 있겠고요.
1: That's 그 true.
0: 앞에 있으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1: Right. And if it's the back of your mind, it's something you don't really think about.
0: Yeah. You remember it. You're
1: But it's like,
0: kind of thinking about it.
1: It's not. It's not at the forefront, right?
0: 앞 뒤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앞에 있는 존재, 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면 안 될 것 같대요. 무엇이? Popularity.
1: Popularity, right. Especially in school, find people who you have genuine connections with.
0: Yeah, just
1: build
0: three,
1: good friendships,
0: three,
1: even if you guys aren't popular.
0: Exactly. You don't need like 200 friends.
1: Exactly.
0: Right? You can't.
1: It's hard to manage them. You can't have connections with them all.
0: Yeah.
1: Right?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Now, when you're in school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you really value connection and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문장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is not about 동사 ing 하면은 뭐뭐는 뭐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직역하자면은 뭐뭐에 관한 게 아니다 정도가 되겠는데 뭐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A as much as B 하면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은 양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패턴인데요. 문장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영어로 만들어 볼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인기라는 것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learned from high school that popularity is overrated, but kindness never is. When you seek popularity, you might have to ditch your authenticity. Be authentic. Popularity is overrated.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Jamie says,
0: I learned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Mm-hmm. That popularity is overrated, mm-hmm. but kindness never is.
1: That's right.
0: 네, 인기라는 것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닌데, but kindness is never overrated. 뒤에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Kindness never is overrated.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 절대로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다. 친절은
1: right.
0: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하다.
1: Kindness is awesome.
0: Yeah.
1: So Erwin says,
0: When you seek popularity, 인기를 얻고자 하면 mm-hmm. seek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찾는 거, 얻고자 하는
1: you
0: 걸
1: 말해요. You want to get it, right?
0: You might have to ditch. ditch는 버리다. Mm-hmm. Your authenticity. Mm-hmm. authenticity 하면 진실임, 진짜임 mm-hmm. 이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자신의 모습.
1: Yeah, yourself. Your authenticity. What you 네. like. Your interest.
0: 그렇죠.
1: Yourself.
0: 네. 인기를 얻고자 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러니까 be authentic.
1: Yeah.
0: 진짜 모습을 유지하세요. Popularity is overrated.
1: Yeah.
0: 왜냐하면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거니까.
1: That's right. Don't lose yourself for popularity.
0: Exactly.
1: Because it's overrated. Just be your authentic self and real friends will come who yeah. like the real you.
0: Nice speech.
1: Thank you. I tried. Okay, perfect.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보라 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호호호. 우리 벌써 샌드위치 하나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샌드위치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make a Monte Cristo sandwich. 네, 오늘은 몬테크리스토 만들어 볼 거예요.

0: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는 바로 식빵. 반갑습니다.
1: We have bread.
0: 우리 그냥 방만 쓰는 거 말고 우리 오븐에서 아니면 에어프라이어에서 요리할 거예요.
1: We have breadcrumbs.
0: 방가루. 이거 참 중요해요.
1: We have eggs. We have ham.
0: 오늘의 햄은 돼지 햄이에요.
1: This is ham made from pork.
0: 우리 슬라이스 치즈도 있고요. We have sliced cheese.
1: 딸기 잼.
0: Strawberry jam. 그리고 honey mustard. 네, 우리 재료는 이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샌드위치 만들 수 있어요. 네, 우리 여기 돼지 햄 있어요. 솔직히 오리지널 몬테크리스토 이 얇은 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친구들 이런 햄 되게 좋아요. Take the ham. 아, 그리고 칼 조심하세요. We're gonna cut this way. Cut all the way down. Wow, look at that. Let's cut one more slice. Be careful of your fingers. 손가락 조심해요. Aha! Two slices of ham. 자, 우리 함께 햄 구워요. 네, 좋습니다. The pan is hot. Now let's add the ham. One piece. And another piece. Okay,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빨리 뒤집지 말고 기다려봐요. 왜냐면 햄 구웠을 때 그 갈색 생기는 색깔은 아주 맛있어요. Let's turn the ham. Wow, look at that color. Perfect. Golden brown. Good. 금색 갈색깔 되게 좋습니다. 아, 오케이. 완성됐습니다. Our ham is ready. 이제 햄 준비됐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만들 수 있어요. Now we can make the Monte Cristo sandwich. We start off with one slice of bread.
1: We have one slice of bread.
0: And we put honey mustard. 우리 honey mustard은 발라요. 많이 넣어드래?

0: 하나 더 필요해요.
1: One more slice of bread. 이제 머스터드 말고 먼저 딸기잼 할 거예요. Strawberry jam. 우리 딸기잼도 알아요? Spread the jam on the bread. And then put the jam on the cheese. 우리 잼 발랐을 때 그 cheese 위에서 둘 거예요. We put the jam on the cheese. 한 번 더 하자. Mustard first. Mustard. 우리 honey mustard은 발라요. Ham. 다음은 바로 cheese. After the ham comes the cheese. One more slice of bread. Strawberry jam. 우리 딸기 잼도 발라요. Spread the jam on the bread. And then put the jam on the cheese. It's a very big sandwich.
0: 하지만 방패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볼 거예요.
1: Let's cut off the crusts. So we cut the crusts here. And we cut the crusts here.
0: 테두리, 테두리, 테두리. 방패들이.
1: Some people like the bread crust. Crust은 테두리예요. We cut the crusts. And we cut the crusts here.
2: Now we're ready for the special step. This is the most exciting step.
0: 이곳은 되게 되게 재밌어요. 한 적 우리 딸기알 넣을 거예요. 딸기알하고 소금. 한 적은 반가루.
1: First, we crack two eggs. Crack. C-R-A-C-K. Crack! One egg. Two eggs.
0: 우리 소금 조금 할 거예요.
1: We sprinkle a little salt. And we mix with a fork. You break up the eggs like this. Make sure you break the yolk and mix with the salt.
0: 아주 많이 안 해드래. 이제 이 적은 방가루 넣을 거예요. 방바방방방방방.
1: 우리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계란 믹스 들어갈 거예요. Take our sandwich and we put it in the egg, top and the bottom, and the sides.
0: 오, 조심해야 해요. Okay.
1: We put the sandwich in the breadcrumbs. Okay. Top and bottom. And all over the sides.
0: 그 위, 아래, 옆, 옆, 옆, 옆, 옆.
1: 아주 많은 반가루 필요합니다. This is our Monte Cristo sandwich. Now the final step.
0: 우리 에어프라이어 필요해요. 에어프라이어 기계 아니면 오븐 소드대요.
1: Let's put it in.
0: 180도, 180. 10분.
1: 10 minutes.
0: 10분 다 됐습니다.
1: The 10 minutes are over, so let's take a look.
0: 좀 조심하고. Look! Wow!
1: It looks perfect.
0: 제 생각 진짜 완벽해요.
1: Let's cut it open.
0: 몬테 크리스토. Our Monte Cristo sandwich. 완성됐습니다.

어, 예. 2 thumbs up. 진짜 맛있어요. 와우. 달걀, 햄, 치즈, 그리고 머스터드. 너무 좋습니다. I hope you like this as much as I do. 진짜 맛있어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welcome to Yongo Storytime. So happy to see you. I'm Kristen Cho. So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Flying High. 네, 이거는 이제 새가 날아가는 거고요. 자, Flying High. 네, 우리 비행기 대해서, Flying Machines. Last time, we learned about airships. And then also passenger planes. 자, 오늘은 또 어떤 비행기 대해서 알아볼지 참 궁금한데요. Okay. First, very important, we have our three words, so let's check them out. All right, our first word is warplane. Warplane. 친구들 보면은 war, 전쟁, plane, 비행기. 네, 그래서 뜻이 전투기예요. So that is a warplane. The second word is territory. Territory, 한 지역이죠, okay? And our last word is steady. Steady. 균형을 잡다. Okay, keep it really steady. Whoa! 이렇게 하면 steady가 아니죠. Alright.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reading. Okay, so, 자, 오늘 왠지 warplane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 Alright, let's begin. Warplanes. Planes have been used for war since the early days of flying. During the First World War, British and German airmen tried to shoot one another down using machine guns. These mid-air battles were called dogfight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lanes called bombers carried bombs to drop on enemy targets. Fighter planes took off to defend their country against air attack. First World War dogfight. Okay, 친구들, 자, warplanes, 전투기. That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자, 여기 그림 보면은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네, warplane, 전투기가 보이는데요. 자, 우리 제1차 세계대전에, 아니,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에 이 warplanes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British and German airmen tried to shoot one another down using machine guns. 네, 총으로 두두두두, 네, machine guns. 친구들 이거 알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그런 빨리 이렇게 발사하는, 네, those are called machine guns. 그래서 these mid-air battles were called dogfights. 자, 하늘에서 항공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게 바로 dogfights, 이름이 있습니다. Dogfight, dogfights, 공중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막 영화 보면은 아시죠, 친구들, 막 위에서 막 두두두두 이렇게 싸우고. 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bombers 이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bombers라고 하는데 왜 bombers이냐면은 이 그 비행기에 이 폭탄이 있어가지고, 네, 위에서 폭탄을, 네,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bomber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비행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전쟁 때. Alright, 자, 또 다른 이 전투기를 한번 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Some modern warplanes look very strange. They are a special shape so they can fly over enemy territory without being spotted by radar. 오, 친구들, 되게 특이하게 생긴 전투기인데요. 자, they can fly over enemy territory without being spotted by radar.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자, enemy, they can fly over enemy territory. And here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자, 아까 지역이라고 했지만 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 근처에, 이 지역에, 영역에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without being spotted by radar. 자, radar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ealth bomber. 오, 되게 비싼 전투기입니다. Okay.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Helicopters. Helicopters were invented in the 1930s. They can fly straight up and down, forward, sideways, or even backwards. Spinning overhead blades called rotors keep the machine in the air. The pilot tilts the blades to steer. A small tail rotor keeps the aircraft steady. This is what helicopters looked like in the 1930s. Okay, 자, 친구들, helicopter 알죠? 영어 발음으로 하면 helicopters, helicopter. 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helicopter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helicopters were invented in the 1930s. 자, 1930년대, helicopter이 발명이 됐는데. So, it says here, spinning overhead blades called rotors keep the machine in the air. 자, 이 로터, 회전 날개, 이 plane, 이 helicopter를 공중에 뜨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a small tail rotor keeps the aircraft steady. Here come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steady는 균형을 잡다 이런 뜻인데 꼬리에 있는 회전 날개가 이 균형을 잡게 해주는 거예요. So, 이 로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Okay, so let's look at the helicopters and why they're so useful. 왜 이렇게 실용적인지 한번 볼까요? Helicopters can take off and land from a small space, such as the top of a building. They can also hover. These things make helicopters very useful. They are used to rescue people from the sea or mountains. Police use them to check on traffic, and they also fly soldiers into war. A modern helicopter carrying out a rescue at sea. Okay, 자, 헬리콥터는 비행기와 달리 이런 착륙할 때 공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They just need a small space. 그리고 they can also hover. 자, hover는 맴돌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두두두두두. 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구조할 때 아주 실용적이죠. 그래서 뭐 바다에서도 구조할 수 있고 뭐 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도 사실 이렇게 군인들을 빨리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고, 네, pick up 하고, and take them somewhere. So they're very useful, helicopters. 이래서 helicopters를 만든 거예요. 자, as you can see from this picture is the modern helicopter on a rescue mission. 자, 지금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네요. Al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of course, today we learned about warplanes and helicopters and why helicopters are so useful for many reasons. Alright, guys,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come back next time. See you!
1: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Oh.

0: 반갑습니다. 따라만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오세요. 펀디닝 스텝 어베이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영어책을 많이 읽으면서 실력을 한번 쑥 올려보도록 할까요? 책을 읽으면 확실히 실력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많은 영어를 접하니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카울릭스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는 non-fiction, 즉 fact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비문학 내용이 좌측 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는 fiction, 창작 동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좀 특이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semicolon, 컬러는 어떻게 쓸까요?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호들도 친숙해지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바로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1: Cowlix Written by Pam Schoeneman Illustrated by Anne Haberstroh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Mrs. O'Leary is a proud cow. She is the owner of Moo Town's only ice cream shop, Cool Licks. There are many types of cows.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gather here each Saturday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The spots on Holstein cows are unique to each cow. Like snowflakes,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
0: Cowlix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wlix도 지난번 Lion Mane's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좌측편에는 fact가 나오고요. non-fiction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는 fiction, 창작 동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아주 독특한 책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fact가 먼저 나오네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Young female, 어린 암컷이 되겠죠. 어린 암컷 cattle, cattle이라고 하면 바로 소가 됩니다. 그냥 소가 아니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암컷 소들은 are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heifer, heifers라고 되어 있는데 heifer이라고 하면 어린 암소가 되겠습니다. 어린 암소라는 것은 아직 새끼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그런 어린 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cattle과 cow를 비교해드릴게요. cow는 암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cattle이라고 하면은 송아지, 암소, 숫소 모두 다 포함하는 집단적인 소입니다. 그래서 cattle은 cattle's라고 하지 않아도 cattle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개의 집단적인 소이기 때문에 are이라고 적는 것이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었죠.

저 새끼를 아직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그런 어린 암소인데, 그런데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라고 돼 있네요. 뭐한 후에? Female cattle, 암컷 소들이 have had calves. Calves라는 것이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면 단수형은 뭐냐 하면 calf가 됩니다. calf. 근데 송아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calf는 바로 단수인데요. 여기에서 L이 묵음이라는 점입니다. calf라고 읽지 않습니다. calf라고 읽습니다. L이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복수형이 되었을 때도 calves라고 하지 않고 calves라고 합니다. L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컷 소들이 have had calves. 송아지를 낳은 후에 they are called cows. 이제는 암소라고, 즉 cows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다음 이제 픽션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Mrs. O'Leary is a proud cow. Mrs. O'Leary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 하면 is a proud cow. 암소긴 암소인데요. 어떤 소냐 하면 이제는 그냥 소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소냐 하면 바로 자랑스러운 소입니다. She is the owner of Mootown's only ice cream shop, Cool Licks라고 되어 있네요. She is the owner. 그녀는 주인입니다. 무엇의 주인이냐면 Mootown's 소가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울죠. 그래서 Mootown 이름이 Mootown입니다. Mootown에 하나만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뭐냐면 Cool Licks가 되겠죠. 자, 우리 지난 강의에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두점에서 콤마 있었죠. 이 콤마, 우리 기호나 이 구두점 콤마를 찍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샵의 이름을 이 추가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랍니다. 저기 쿨릭스 바로 앞에 콤마가 찍혀있죠. 기억하시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콤마가 우리 지난 시간에 콤마와 피리어드 이 마침표죠. 이것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조금 더 응용해서 세미콜론, 맞죠? 저기 앞에 있는 세미콜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 세미콜론과 콜론이 상당히 글에 은근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올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세미콜론과 콜론은 어떻게 쓸까라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문장 속에서 설명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장을 먼저 적어 보았어요. She loves coffee. 그녀는 커피를 좋아한다. He prefers tea. 그는 차를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She부터 지금 T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인데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세미콜론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미콜론의 의미는 and, 그리고의 and나 혹은 그러나의 but이나 혹은 그래서의 so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두 문장 사이에 어떠한 의미, and, but, so, 기타 등등의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의미를 독자가 알아서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내 보겠습니다. She loves coffee.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고, 그는 차를 선호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러나를 넣을 것 같아요. She loves.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는 차를 선호한다.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세미콜론인데, 그러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맞죠? 원래는 우리가 but이나 이런 and 같은 걸 적어주는데 그걸 적지 않고 대신에 세미콜론을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접속사의 그런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독자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적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문장을 아주 밀접한 연관했을 때, 아,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겠거니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He loves playing soccer. He enjoys watching it too. 자, 이렇게 또두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죠. He loves playing soccer. 그는 여기에 PD님께서 그죠?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he loves playing soccer. 그는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죠. 그다음에 he enjoys watching it too. 그는 즐긴다. 무엇을 즐기냐면 그것을 보는 것 또한 즐긴다. 자, 그러면 지금 흐름이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미콜론은 어떤 것? and의 의미를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는 he loves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라는 의미가 바로 세미콜론.

0: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he enjoys watching it too. 그것을 보는 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d, but, so 혹은 기타 등등의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두 문장을 아주 밀접한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이런 세미콜론을 한 번씩 써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만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콜론입니다. 콜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She loves fruits. 그녀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녀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pples, oranges, bananas가 나왔습니다. 아, 예시를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줄 때, 예시를 알려줄 때 이렇게 콜론을 찍어두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fruits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apples, oranges and bananas를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또 콜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로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를 뽑은 것입니다. He has a goal. 그에게는 목표가 있다. 그는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다. 맞죠? 꿈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콜론은 즉 다시 말하면, 맞죠? 즉 다시 말하면 to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으로도 되고요. 혹은 즉 다시 말하면 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세미콜론과 콜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Mrs. O'Leary is a proud cow. She is the owner of Moo Town's only ice cream shop, Cool Licks.
0: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Fact. 이 non-fiction, 비문학 내용이 나오네요. There are many types of cows. 있습니다. There are 예전에 나왔었죠. 뭐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라고 하지 않고요. 뭐뭐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가 있냐면 many types of cows. 여러 종류의 소가 있다라는 것이요. 라는 것이죠.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혹은 Holstein이라고 해도 됩니다. The most common dairy cow.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가장 흔한, the most common, 가장 common, 흔한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었죠. 이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diary가 아닙니다. 일기 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diary는 이렇게 씁니다. D-I-A-R-Y고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은 D-A-I-R-Y입니다. dairy라고 있습니다. dairy라는 것은 유제품의, 이 우유와 관련된 낙농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흔한 dairy cow라고 읽어야 됩니다. dairy cow 아닙니다. dairy cow라고 하면 우유와 관련된 소이기 때문에 바로 젖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젖소가 뭐냐면 the black and white, 맞죠? black and white, 흑백의 뭐다? Holstein이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Holstein은 Holstein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Holstein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 음원을 들어보면 Holstein이라고 읽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Holstein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자, 이제 다시 fiction이 나왔습니다. 창작 이야기입니다.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gather here each Saturday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생각만 해도 좋네요. Calves라고 하면은 바로 송아지가 되겠죠. 어린 암소가 되겠습니다. 어린 암소들과, 즉 송아지들과 and cows, 그리고 소들, 암소들이 from near and far, 가까이 있는 그리고 멀리 사는 송아지들과 소들이 gather. gather이라는 것은 바로 모이다가 되겠죠. 모입니다. here. 여기에 모입니다. 언제 모이냐면 each Saturday. 매 토요일에 모입니다. 왜 모이냐면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그들의 매주, weekly라고 하면 오늘 제가 fun reading tips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매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매주 먹는, 매주 일어나는 아이스크림 treat, treat이라는 것은 대접, 이렇게 대접해준다 혹은 간식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주 먹는 간식을 위해서 여기에 매주 토요일에 모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간식을 위해서 매주 여기에 여기저기 사는 소가 여기로 다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토요일에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행사가 집에서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It's a Caddo County trad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dition이라는 의미는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Cattle County라는 이 동네의 이 마을의 전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 간식을 먹고요. 자, 팩트로 다시 넘어갑니다. The spots on hold.

0: 반점들은 are unique. Unique라는 것은 고유한이라는 의미예요. To each cow. 각각의 소들에게 고유하다라는 것은 이 소들의 반점이나 무늬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같은 무늬가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유니라는 것이 숫자 1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고유하게 이 숫자 하나에게만 있다. 이 한 소에게만 이런 무늬가 있고 또 다른 소에 가면은 동일한 무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ike snowflakes, 눈송이들처럼. 우리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눈송이들처럼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두 마리의 소의 markings라고 되어 있죠. marking이라고 하면 바로 무늬 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의 무늬 반점은 are alike. alike는 바로 서로 같은, 비슷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소도 두 마리의 소에 있는 marking, 무늬 반점이 서로 비슷하지. 저기 제일 앞에 보니까 no가 있죠. 비슷하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들은 반점이 다 다르게 생겼겠죠. 이런 글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지식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휘들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어휘 종류로 넘어가 볼까요?
1: There are many types of cows.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gather here each Saturday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The spots on Holstein cows are unique to each cow. Like snowflakes,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 Cattle, cattle.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 Calf, calf.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Dairy, dairy.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Tradition. Tradition.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Alike. Alike. Like snowflakes,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확장해 보려고 하냐 하면 ly를 붙이는 것입니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지 않는가? 맞아요. 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어떤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는데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ly를 붙였을 때 주기적인 빈도나 기간, 반복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자, 예를 들자면 day가 있죠. 하루입니다. 하루가 있는데 ly를 붙이면 여기 있는 y가 i로 바뀌었지만 daily, 즉 매일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monthly 있죠. month라고 하면 달이죠. 달, 한 달. 한 달. 근데 ly가 붙었으니까 매달이라는 의미. 그리고 year이라는 거 있죠. year. year이라는 것은 365일, 1년이 되죠. 그래서 ly가 붙어서 매년. 그 다음에 hourly라고 하면은 또 훨씬 더 작은 단위.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 그 hour, 시간, 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hourly니까 매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ly가 붙었을 때 주기적인 빈도로 바뀐다는 점 기억하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글에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